녹수청산 깊은 고래 청려 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기에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오 중거 녹수청산 들으셨는데요. 황교일의 대금, 김관희의 단소, 이호규의 검은고,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이재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7월이란 계절이 우리에게 더위 선물 세트를 가져다 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삼복 중에 초복, 중복이 7월에 들어있고요. 절기상 소서와 대서절기도 7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과연 더위 선물 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위 세트라면 너무 더워지니까 그냥 선물 세트를 하는 것도 좋겠죠. 이 7월에 소서, 대서, 초복, 중복 다 지내고 나면 8월입니다. 8월 7일이 입추, 14일이 말복, 그리고 23일이 처서절기죠. 처서 무렵만 돼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보름 남짓 더위만 잘 견디면 큰 더위는 좀 정리가 되죠. 그래도 올해 장마가 좀 늦게 와서 장마 기간까지 제외한다면 어떻게 이번 여름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소서절기라 좀 덥긴 하지만 이 무렵에 막 피어나고 있는 능소화 꽃이 참 보기 좋고요. 이른 아침에 소서에 비가 내려서 산마다 피어오르는 연무도 좋습니다. 앞서 감상하신 우조 두거 녹수청산에도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라고 그곳에 와서 놀려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맘때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 열심히 찾아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요즘과 같은 즈음에는 움직임을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또 조이는 옷보다는 품이 넉넉한 옷을 입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음악도 여백이 많은 그런 음악을 감상하면 아주 좋은 그런 무렵이죠. 오늘 같은 날 감상하기 제격인 음악 이번에 골랐는데요. 현악영산회상 암영으로 중광지곡 중에서 20박 한 장단으로 느리게 연주하는 첫 번째 곡 상령산 감상을 추천해드립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독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현악 영산회상 아명으로 중광지곡 중에서 첫 곡이죠. 스무박 한장단의 넉넉한 여백의 미가 가득한 음악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770님께서 산책지기님의 재치 가득한

표현으로 인해 더위가 선물이었구나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더위를 친구로 여기며 올 여름 지내보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이 소서이고 7월에 소서 돼서 초복, 중복이 다 들어있어서 이걸 선물 세트로 생각합니다.

추위에 예보를 해주네요.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 더울 때 맛있는 음식 잘 드시면 건강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제천 준비했습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시원하게 다 들어보시겠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제시대로 그 역사를 소급해 올라갈 수 있는 긴 역사를 지닌 음악이죠.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능소와 꽃이 좋은 소서절기란 말씀 드렸더니 지초실님께서 화순의 고사정 담장에 아름답게 핀 능소와 꽃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진을 예쁘게 참 잘 찍으셨네요. 이 능소와 꽃과 함께 또 잘 말린 저장마늘 사진도 올려주셨는데요. 그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마늘을 말려야 오래가고 또 풍미가 있다는 정보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생활 속의 꿀팁 고맙습니다. 윤혜성님께서도 오늘 출석해 주셨네요. 네, 늘 반갑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혁필, 민중의 소망을 그리는 붓.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날 혁필을 그리는 일로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혁필, 말 그대로 가죽으로 된 붓으로 그리는 글씨와 그림인데요. 혁필, 민중의 소망을 그리는 붓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혁필하면 젊은 분들 중에는 그게 뭔가 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장날에 시장을 가면 혁필을 그리는 분이 나와서 한자를 쓰고 거기에 그림도 곁들이고 뜻풀이도 해주면서 가죽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혁필을 쓰시는 분 이야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력 섣달 금음인 1978년 2월 6일에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읍에 장이 섰다. 날씨가 꽤 풀렸지만 하늘은 찌뿌드드하게 흐려있다. 스산한 바람이 장바닥을 휩쓸고 차이를 치고 국밥을 파는 곳 앞에서 풀풀 먼지를 일으켰다. 장은 아침부터 붐볐다. 제쌍에 차릴 제수를 장만하려고 몰린 사람들에게 장사꾼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수다를 떨었다. 어물전과 과일전 앞에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렸다. 해장술에 콧잔 등이 붉어진 늙은 산에도 괜히 신바람이 나는지 흥

타령을 흥얼거리며 돌아갔다. 이런 어수선한 시장 한 귀퉁이에 60살쯤 되어 보이는 몸집이 좋고 낡은 가죽 잠바를 걸친 사내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주위의 그런 풍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상자처럼 생긴 가방을 눕혀놓고 그 위에 길다란 사절 백로지를 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 사내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종이 위로 손을 놀릴 때마다 울긋불긋한 연꽃이 그려지기도 하고 봉황이나 나비가 그려지기도 했다. 애 둘이 그 앞에 멈춰 서 있고 새끼의 생선을 묶어쥔 촌로가 멈추어 섰다. 사내는 기운차게 손을 놀렸다. 흰 종이 위에는 꿈틀거리는 듯한 용 한 마리가 그려지고 다시 몇 변을 손질을 더하자 한자로 용용자가 쓰여졌다. 이제 열댓 명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손짓에 따라 그려지는 글과 그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고 한참 더 글씨를 쓰기도 하고 호랑이 그림도 그렸다. 이야, 혁피라는 분이군. 참 오랜만에 보겠구먼. 어릴 때 보고 몇 년 만이요. 명필이요. 야, 아저씨 솜씨 좋네요. 사내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의 솜씨를 칭찬하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말을 주고받으며 아는 채 하기도 했다. 아저씨 이게 뭐 하는 거요? 젊은 총각 하나가 사내에게 묻자 곁에 선 촐로가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이름 글자 쓰는 거요. 그럼 얼마라유? 지금까지 묵묵히 손을 놀리던 사내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단돈 200원입니다. 이름만 말씀하시면 이름풀이도 해드리고 글씨도 써드립니다. 사내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그린 그림과 글씨 몇 장을 앞에다 쭉 펼쳐놓았다. 아까 그 총각이 수줍은 듯 말했다. 아저씨 저 하나 써주어유. 오얏니 쇠북종 기둥주자. 이름 좋다. 사내는 묵묵히 그림만 그리고 있을 때와는 달리 갑자기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납작한 가죽으로 만든 붓을 집어 날렵하게 물감을 찍어 그림 글을 그리며 사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얏니자라 이화의 부정관이요. 이화 월백하니 출래불사춘이라고 했습니다. 오얏니자를 쓰겠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우리나라의 대성으로 중국의 왕서방과 같고 일본의 나카무라상과 같아서 아주 흔하고 많은 성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끈을 다시 매지 말라는 옛날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오얏잇자입니다. 오얏꽃을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쇠북종자에 있어서는 고소성 위에 한산사 야반종성 도객선이라 해서 새가 종을 쳐 은인을 살렸다는 새를 그렸습니다. 또 꽃은 계절의 경종을 울린다고 해서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는 난초, 시절 따라 꽃과 화초가 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란화를 그렸습니다. 꽃이 있는 한 또 나비가 있어야 합니다. 꽃본 나비, 물본 기러기라고 해서 나비를 그렸습니다. 기둥주자라, 사람의 마음에도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기둥이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쓰러지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집 등기를 맡긴다고 합니다. 기둥이 없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자, 학 두 마리를 그렸습니다. 학은 소나무에만 앉는 마음 기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기둥을 삼고 학을 앉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에다 팔산이라는 제호를 적었습니다. 그는 말이 안 될 듯도 하고 될 듯도 한 소리를 이리저리 끌어다 붙여 잠깐도 쉬지 않고 주문 외듯 중얼거렸다. 그새 이종주라는 이름이 한자로 울긋불긋하게 쓰여졌다. 그것은 글자이지만 그림에 가까운 것이었다. 지금까지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투어 주문을 했다. 어떤 중년의 사내는 가족들의 이름을 모두 써달라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경귀나 격언을 써달라기도 했다. 사내는 신바람이 나는지

사설에도 노랫가락이 곁들여지며 빨라지고 손놀림도 잽싸졌다.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홍지성은 1978년 올해 58살이다. 그는 혁필을 쓴 지가 올 들어 25회째가 된다고 했다. 낙산도사에게 혁필을 배운 뒤로 전국 방방곡곡을 안 다녀본 장이 없다우요 하며 정기가 가시지 않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낙산도사가 누구냐고 묻자 잠시 묵묵히 앉았다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리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무턱대고 계룡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에 우연히 나한 토굴에 놀러 갔다가 그 토굴에 사는 낙산도사라는 중을 알게 됐다. 그 도사는 좀 괴팍한 죄가 있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도사라 불렀다. 그는 생식을 하고 지내며 청하는 사람에게 붓글씨와 혁필을 가르쳤다. 그는 도사가 쓰는 혁필을 보고 단박에 반해버렸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는 그 도사가 글씨를 써서 호랑이에게 던지면 호랑이도 무릎을 꿇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도사의 시중을 들며 한 해가 넘게 혁필을 배웠다. 그곳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냇물 가운데 있는 노대 바위에서 혁필 연습을 했다. 한자와 갖가지 꽃과 나무 같은 식물을 그렸고 호랑이, 용, 봉황과 같은 짐승과 산수경치를 그렸다. 글씨에 어느 정도 자신이 서자 갑사로 내려가 관광객들에게 글씨를 써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 팔았다. 그리고 공주 장날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써주기 시작하여 장돌뱅이가 되어 전국의 장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0: 인심은 터이 되고 효제 충신 기둥되어 예의 염치로 가지기 예었으니 천만년 풍우를 만난들 기울 줄이 있으랴. 중어리 시조 인심은 들으셨는데요. 지난날의 명의인이죠. 이병성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장을 돌며 혁필이란 글을 써주던 직업인 혹은 예술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숨어 사는 외톨박이라는 책에 소개된 혁필 이야기였는데요. 혁필, 민중의 소망을 그리는 붓이란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요즘엔 이런 분들을 혁필가라고 부르는데요. 1970년대에 혁필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글씨를 써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1978년에 시장에서 혁필 그림 한 장을 써주고 200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요즘 물가와 비교해 본다면 그림값이 어떤지 짐작하시겠죠? 이분들이 문자도도 자주 그렸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중어리 시조 인심은에 나오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는 팔떡의 여덟 글자 아주 인기 있는 글씨였고요. 이분들이 또 글자를 쓰고 거기에 곁들여서 그림을 설명하는 그 언변도 대단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글에도 나왔지만 이름 석자를 설명하는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인사동에서 어떤 혁필가로부터 제 이름 석자를 혁필로 써주셔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혁필하는 분을 만나기 쉽지는 않은데요. 젊은 시절에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많으리라 봅니다. 또 요즘 다시 혁필 쓰시는 분과 혁필 연구관들도 각각 간간이 나와서 활동상을 보여주시던데요. 사라져가는 예술 분야가 다시 이어지고 있어서 한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혁필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솔개님께서 103세에도 혁필화를 그리는 분의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글씨더군요. 혁필 명인 남상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이 기사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혁필이라는 걸 한번 젊은 분들이 참 낯설어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런 그림도 좀 활발해주면 좋겠다. 참 그림 글씨 쓰는데 저도 직접 봤거든요. 인사동에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금방 그림이 되고 글씨가 되고 하더라고요. 또 봄봄님께서 언제나 정갈한 송지훈의 국악산책을 들으며 오늘도 산책길에 나섭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봄봄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몽중가입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혀서 괴로움에 시달려 있다가 간신히 잠이 들게 되는데요. 이상한 꿈을 꾸죠. 꿈속에서 만고 열려인 아황 여영의 사당인 황릉묘에서 여러 훈령들에게 칭송과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몽중가를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이려는 꿈을 피니 장주가 어렵대고

0: 난 지나문 혼백 바람 민듯 구름 민듯 한 곳을 방도하니 천공개화하고 산면수여한디
1: 다 의심

0: 잠겨서라
1: 다 자른다
0: 대주 귀신이라 그런 것이 해풍 어이기 하고 승천 입지 허매 춘향의 꿈 혼내기 만리 우성강가 탔던가 보더라 아무된 줄 바이 몰라 좌우로 살필 적 안에서 간장 소복헌 자환이 성등을 두들고 앞길을 인도커날 중계의 다다르니 백옥 현판구

반고정열 황등이별아 심신이 산란하여 좌우로 살필 적은 항상 백이헌 부부인이 공패를 드지들어 좌상으로 청허을 날 춘향도 손경 현년와 얘기 춘 줄을 아는 사람이라 황후좌석을 용이 고르리까 상하의 복지 사배하고 국궁청명헌디 위인이 간절히 청헌한 하지 못하여 참례하니 부인이 이른 말씀 네가 춘향이라느냐 기특구 얌전하다 초선이 소방이나

0: 달려간다.
1: 내가 일찍 주차로 옥경 올라가지 이만

보고 싶은 마음 일시에 참지 못하여 네 꿈 혼배으로 마

불안하다. 친하이 말 듣고 그자허여 여자오되 천비비록 무식하오나 고서를 읽지 보니 위로 분명망 인천아 은항자키로 어찌하여 속히 죽어 천안을 앙대헐고 무야불망하였더니

하는 말씀. 네가 우리를 안다 허지 나서를 불리더라. 우리 성군.

0: 매.
1: 좋다, 잘한다.
0: 저런 눈이도 몸이 소상강 대수부를 물을 뿌려내니 아니마다 아루롱이지.

아니라 안쪽에 불 안을 어느 때나 잊을 거나 아이고 아이고.

주인 임태사 태각맹강 느아지는 물질이 동벽을 어떤 무인 추추이 울고 나와 향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진로

들을 보니 곡종비고 무지처하야 산하읍역두 춘약에라 말이 맞들 못하야 협방읍이 나나다오더니 춘향을 부여잡고 자네 나를 모르는가

셋이와 비고 셋이라 낙화유 사타류이는 뒷사람 비하임이라 추추

벌렁벌렁 냉기가 이르더니만 생기기기기한 무엇이 떼그르르르르르르 궁그러서 촛불 앞에 전두커 날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도 아니오 불타진 나무 등치도 아니오 은영한 가운데 귀목성을 슬피 울어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한구주 안에 적부인이라 여우 토큰 솜씨 두눈 빼고 와명을 베겨 빛간 속을 잡아놓고 인체라고 이름을 거니

상군 부인이 어른이 불러 명의로서 하고 현내가 차별하니 우리 지체 못 얻을지라 여동을 재촉하여 동방실솔성이 일장오접이 펄펄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능묘는

춘향이가 꿈속에서 황릉묘를 갔고요. 춘향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니까 그곳에 모인 태임, 태사, 태강, 맹강 같은 혼령들도 함께 눈물을 지었네요. 춘향이가 여러 혼령에게 칭송과 위로를 받는 내용 들으셨죠? 끝부분에서 한 고조 아내 척부인도 만났네요. 그런 꿈을 깨고 보니 황릉묘는 사라지고 옥중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몽중가 들으셨는데요.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승희 명창의 춘향가는 정정렬, 김열한으로 이어지는 바디인데요. 오늘 들으신 몽중가는 신년맞이라든지 옥중가 또 옥중 상봉 대목과 함께 최승희 명창의 장기를 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들려드린 음원은 뿌리 깊은 나무 조선소리 선집 판소리의 눈에 수록된 음악이었습니다. 앞서서 혁필 소개해드릴 때 솔개님께서 혁필 명인 남상준 선생 기사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상준 선생이 바로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팔산 동지성 선생의 제자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으로 박대성류 아쟁산주 준비했습니다. 박대성의 매형이 검은고 명인 한갑

이라서 일찌감치 거문고를 배우셨는데요. 아쟁에 관심이 있어서 20대 초반부터 다시 아쟁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쟁의 명인 한일섭을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아쟁을 배우게 되는데요. 한일섭의 가락에 자신의 예술성을 더해서 박대성류 아쟁산주를 완성했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어지는 박대성류 아쟁산주 듣겠습니다. 박대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중머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었죠. 스승 한일섭의 가락, 그리고 매형인 한갑등류 검고산조 가락,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 가락도 일부 수용했고요. 자신의 가락을 더해 완성한 음악이었죠.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박대성류 아쟁산조 감상하셨는데요. 박대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아쟁을 연주한 박대성 명인은 1938년생이신데요. 전라남도 진도의 음악 명가 태생입니다. 한때 여성 국극 하면 아주 유명했던 자매 스타가 있었죠. 박보와 박옥진, 이 두 분이 박대성의 큰 누님, 작은 누님입니다. 또 명인의 조카 김성녀, 김성애, 김성아 모두 우리 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종기, 진도 씻김꽃의 박병천 명인과도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쟁에 입문하게 된 게 아쟁 소리의 매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쟁 소리에 빠져서 한때는 학업을 포기할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요. 국극을 하는 누나 박보아가 음악을 하지 말라 하고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당신만 해도 음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여러 악기를 잘 하시던 이소희 선생, 이분은 가금의 명인 김윤덕의 부인인데요. 이소희 선생께 데려가서 우선 아쟁을 배워라 하고 보냈는데 잠깐 가르쳐 보시더니 반드시 음악을 시켜야 한다라고 음악 공부를 시킬 걸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은고도 배우고 아쟁 공부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데요. 아쟁의 명인 한일섭을 만나면서 박대성의 아쟁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한일섭의 문화에서 우리가 아쟁의 삼인방이다라고 할 만한 윤윤석, 박종선, 박대성 이런 분들이 배출되게 이르렀습니다. 박대성 명인이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10여 년간 일본에서 활동하신 그런 기간이 있어서 박대성의 산조가 일정

시기 동안 잘 연주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귀국 이후에 열성적인 활동을 재개하면서 박대성류 아쟁산조 이제 잘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분의 활대를 쓰는 법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서 들으신 대로 유연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운궁법이라 가능한 정갈한 아쟁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몇 곡 들려드립니다. 건드렁타령, 는실타령, 매화타령, 창부타령입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앙콜입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시다면 창고 타령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건드렁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왕십리 처녀는 풋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고비 고사리 두릅나무 용눈 산채를 사시래요. 모화관 처녀는 갈매 장수로 나간다지 갈매 천릭 남전대 띠에 춘방사령이 제격이래요. 이와 같은 노랫말 첫 곡 건드렁타령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국 물산이 모이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나는 물산들이 무언지 알 수 있게 하는 노래였죠. 한양 근교나 지방 산나물도 왕십리를 거쳐서 한양으로 공급되는 그런 풍경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기민요 건드렁타령 내용이었고요. 는실타령, 매화타령, 또 앙컬곡으로 창부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부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하셨습니다. 2012년 2월에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7월에 집중적으로 더위 선물 세트가 들어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삼복더위 중에 초복, 중복이 7월에 있고요. 오늘 소서 그리고 보름 후에 대서까지 있어서 더위 선물 세트가 마련돼 있는 7월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마가 늦어서 장맛비도 좀 맞고 하다 보면 그럭저럭 8월이 될 테고요. 8월 7일이면 입추, 그 다음 주면 말복, 그리고 23일이면 처서, 그 무렵쯤이면 큰 더위는 어느 정도 물러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한 달 좀 넘게 이 더위 선물 세트 풀어보듯 즐겨봐야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

하시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릇장이 하나씩 있어요. 사람마다 배달되는 그릇 모양은 다 달라요. 좋은 모양, 나쁜 모양은 따로 없어요.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는지가 중요하죠. 그럼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요? 전보라 작가의 그림책 마음 그릇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만큼 정말 좁아졌다가 또 어떤 날에는 바다를 품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어지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란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예가 허상욱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통 도예 중에서도 분청사기를 빚고 계신 분인데요. 분청사기의 매력, 또 30여 년간 걸어온 도예가의 길 관련한 이야기 잠시 뒤에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함께 들을까요? 하윤주의 사람과 꼭 닮았다.

하윤주의 노래 사람과 꼭 닮았다 함께 들었습니다. 3485번 쓰시는 분께서 깨끗한 그릇에 새로운 마음을 담기 위해 오늘은 바람 쐬러 다녀오려고요 라고 하셨네요. 정말 오늘 사실 출근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하늘이 맑더라고요.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어제 한 차례 씻겨 내려간 하늘이 그렇게 청명할 수가 없던데 그 하늘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파랗고 하얀 구름을 가득 담은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흙은 누군가에겐 그저 흙일 뿐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쳐도 다 알아갈 수 없는 커다란 세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30년 넘게 흙을 만지면서 분청사기를 빚고 계신데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재의 감각으로 재탄생시키고 계신 분입니다. 도예가 허상욱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양평에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오늘 양평에서 오신 걸로.
1: 네,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조금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오늘 조금 막혔네요.
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전시도 한창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 네, 요즘에 그 용산의 TWL 핸들 위드 케어라는 공간에서
0: 네.
1: 저희들 그 같이 작업하는

0: 동료들 한 20명 정도 같이 이제 그룹전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제 술상이라는 주제로 해서
1: 네.
0: 요즘 세상에 이제 어떤 술잔으로 이제 각자 개성에 맞는 술잔들을 골라서 그 술상을 한번 차려서 우리 21세기의 풍류를 한번 즐겨보자라는 네. 의미로 한번 술상 전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낭만 있고 여유롭네요.
0: 네.
1: 게다가 여름이고 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우리 허상욱 도예가님은 그 맞는 어떤 술상에 올려지는
0: 네.
1: 술잔이랄까요? 뭐 네. 대략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모양으로 작품을 제출하셨나요?
0: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술 주기 이제 술 따르는 술 피처하고
1: 예.
0: 이제 잔을 만들었는데 이제 술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래 문양을 새겨서
1: 고래요?
0: 네, 이제 바다 넓은 바다가 생각나는 고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 하면 이제 뭔가 바다에서 마시면 술이 좀 덜 취한다라는 말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고래 하면 또 뭐 술고래도 생각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술고래를 이제 그림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술이 나오는 이제 주구라고 하는데 그 주구를 좀 길게 만들어서 술이 따라지는 그 모습도 즐길 수 있고
1: 네.
0: 술이 이제 술잔으로 이제 떨어지는
1: 그래서 마치 그 차 마실 때 그
0: 예, 그렇죠.
1: 주구처럼
0: 예,
1: 길게
0: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모습도 즐길 수 있고 이제 술잔도 보통은 약간 좁고 깊은 잔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넓고 낮은 잔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은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이제 개 그림이라든지
1: 네.
0: 뭐 토끼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이중섭 선생님의 은지화라고 있는데 그 그림을 좀 오마주하는 의미로 그거 이제 긁어서 표현을
1: 네.
0: 했고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술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좀 즐길 수 있게 그리고 향도 즐기고 그 모습도 즐기는 그런 잔을 구성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1: 네. 지금 전시 중입니다. 19일까지 서울
0: 네.
1: 용산에 있는 핸들 위드 케어에서
0: 네,
1: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0여 년간 분청사기를 작업해 오셨네요.
0: 네, 맞습니다.
1: 분청사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잘은 모르거든요.
0: 네.
1: 소개해 주세요.
0: 네.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하고 조선 백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 네.
0: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제 잠시 이제 유행했던 한 장르인데요.
1: 아.
0: 사실 그때는 뭐 고려 그러니까 청자의 어떤 한 줄기로서 이제 생겨났던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고려 말에 되게 혼돈스러웠던 세상 그리고 조선 초에 뭔가 희망이 싹 트는 그 뒤죽박죽의 세상에서 되게 자유롭고 그 전에 뭐 청자나 백자의 그 단정하고 귀족적이고 선비적인 그런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1: 네.
0: 조금 뭔가 규제에 좀 벗어나서 되게 자유롭고 따뜻한 그런 도자기입니다.
1: 그러면은 그 분청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백자와 청자와의 차이를 구분을 한다면?
0: 일단 그 특히 이제 전통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 흙에 함유된 철분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철분이 조금 들어간 흙을 사용해서 투명한 釉약을 바르면 이게 청자가 되고, 그러니까 철분을 완전히 제거한 흙에다가 약간 투명한 유약을 씌우면 이제 백자가 되거든요.
1: 되고.
0: 이제 근데 그 분청사기는 그 중간에 어떤 그 청자나 백자 같은 경우는 관에서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1: 네.
0: 근데 분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시작될 때는 이제 청자를 만들던 장인들이 이제 전쟁통이었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그냥 아주 자유롭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청자하고 아주 유사해요.
1: 네.
0: 유사한데 이제 흙을 정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서 좀 거칠고 더 철분이 많이 함유돼 있고 이런 흙들을 쓰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제 하얀색의 흙을 이제 흙물을 발라서
1: 네.
0: 이제 그걸로 이제 장식을 하는 방법 이거 그렇게 그것들을 이제 다 합해서 분을 이용한
1: 네.
0: 청색의 사기 그래서 분청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흥미롭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자 청자와는 굉장히 다르게. 그것들이 조금 정형화되어 있고 뭔가 선비적이고 뭔가 엄격한
0: 네,
1: 규제가
0: 네,
1: 있다면 분청사기는 그냥 어떤 서민적이면서
0: 네.
1: 규제를 탈피한
0: 네, 네.
1: 굉장히 자유로운
0: 네,
1: 그런
0: 네.
1: 개성 있는 그런 도자기다.
0: 네.
1: 아,

0: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분청사기에 대한 관심을 언제 처음 갖게 되셨을까요?
1: 저는 이제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처음 가고
0: 네.
1: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2학년 마치고 대학 가는 게 거의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이제 92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KBS 방송국에
0: 네.
1: 어린이 인형극 어린이 네. 인형극에 가서 미니어처 세트를 만드는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 나름대로 또 거기 스태프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서
0: 네.
1: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이제 그거를 내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93년도에 지금은 이제 리온 미술관으로 바뀌었는데 호암 미술관에서 분청 명품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청 명품전을 그때도 이제 과제로 이제 전시를 보고 와서 레포트를 제출해라라는
0: 네.
1: 이제 과제로 그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전시를 보러 가서 되게 큰
0: 충격을
1: 받았죠. 우리나라 이런 것도 있었구나.
0: 아.
1: 그래서 그 교과서나 이제 화보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몇 점 본 게 다였었는데
0: 네.
1: 실물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보니까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분청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진짜 애기가 그러니까 만들기는 아빠가 만들고 그림은 애기가 그렸나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치기 어린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도자기도 있었고
0: 네.
1: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길을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뭐 선배님 분청하시는 선배님 계시면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고
0: 네.
1: 전국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찾아다녀 보고 요지도 많이 답사해 보고
0: 네.
1: 그랬었죠.
0: 그렇게 시작된 게 30여 년간 분청사기로.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아, 그러면 그렇게 그냥 어렴풋이 매료돼서
1: 네.
0: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 길로 들어섰고 30여 년간 분청사기 작업을 해오시면서 느낀 그 또 자기만이 느낀 새로운 이 분청의 매력은 뭘까요?
1: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예.
1: 뭐 처음에는 정말 그냥 흉내내는 차원. 그러니까 흉내내는 차원에서 하고 이제 젊은 아이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고 이제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위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그 분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되게 거칠고 아주 뭐 흠결 많은 흙 그 몸에다가 이제 하얀 흙을 흙물을 이제 발라서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아름답게 이제 꾸며주는 거잖아요.
0: 네.
1: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되게 뭔가 내가 하면서도 아 뭔가 나도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내가 좀 아팠던 거 이런 거를 좀 위로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뭐 청자나 백자나 뭐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요즘에 본 차이나 계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런 도자기들은 사실 흠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워낙 강하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뭐 다른 도자기랑 부딪혔을 때 이제 좀 덜 깨지기도 하고, 분청은 그런 그릇들과 부딪히면은 거의 먼저 깨지거든요.
0: 아,
1: 조금
0: 그래요?
1: 더 약해서
0: 예.
1: 이제 태생적으로 그 밑에 있는 몸 흙이랑 이제 위에 발라진 그 하얀색, 백색의 화장토라는 게 그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얇은 그 칸이 있어서
0: 네.
1: 그게 잘 깨지거든요.
0: 아.
1: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었는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사람 사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렇게 다 아프고 깨지고 힘든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듬고 같이 살아가는 거. 이제 도자기도 분청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물들고 살짝 이가 나가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나랑 같이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잘 보듬어서 잘 사용하시는 소비자들 컬렉터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존경스럽고 어쩔
0: 네.
1: 때는 좀 뺏어오고 싶은 정도로
0: 네.
1: 예쁘게 관리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1: 이제 그런 매력이 좀 있습니다.
0: 그냥 그 상상만 하더라도 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도자기를 빚는 사람의 모습이나 그 도자기가 빚어질 때 그
1: 네.
0: 광경을 목격하면 그냥 그 씬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0: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 작업을 하시면서 아 이게 그 되게 그 날것에 인간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거나 때로는 유약해서 깨지기도 하고 또 보듬어서 또 이렇게 덧입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네네. 모습 같다는 이야기가 네, 굉장히 지금 저는 빠져들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됐는데 네. 그 드라마랑 영화를 너무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막 작업하시다가 우리 장인들이 아, 막 도자기를 깨잖아요. 마음에 네네, 안 들고 네네, 이러면 네네. 어 그러면 진짜 우리 같은 범인들 아이고 저거 아까운 것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아까 살짝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그 분청 사기를 빚어가는 그 작업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은 뭐 그 도자기라는 게 다 비슷한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뭔가 내가 무엇을 만들지 이제 그거를 한번 구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또 흙을 준비를 또 해야 되겠고. 이제 흙을 준비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 흙을 만드는 것도, 기계가 이제 좀 덜 보급이 돼서,
0: 네.
1: 발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으로 반죽을 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진공 토렴기라는 이제 기계가 있어서, 이제 흙 속에 있는 공기들도 싹 빼주고, 이제 흙의 배열도 가지런히 정렬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되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0: 근데 그 흙을, 이 도자기를 빚기에 적합한 흙을 어디서 그냥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예.
1: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제 공장에서 흙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런데 이제 보통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른 어떤 맛, 우리는 이제 뭐 눈맛, 뭐 손맛, 네. 맛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다른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흙 일부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본인들이 이제 채취를 하러 다니거든요.
0: 아.
1: 그래서 뭐 그전에는 항상 차에 야전삽 한 자루와
0: 아, 그런가요?
1: 포대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0: 네.
1: 이제 절개지 같은 데를 보는 거예요. 봐서 저기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네. 이제 가서 좀 퍼다가 실험을 해보고.
0: 아니 그 무슨 저기 삶 찾아다니는 신만이 아니고 흙만이 토만이
1: 네,
0: 수준이시네요. 진짜.
1: 예, 예. 지금도 아. 이제 그렇게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0: 아, 그 장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1: 그래서 이제 뭐 퍼다가
0: 예.
1: 실험을 해보고 이제 적합하다 하면은 이제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0: 아.
1: 이제 뭐 방앗간에서 쓰는 고추 빠는 기계
0: 네.
1: 그런 것도 작업장에 구비가 돼 있어서
0: 아.
1: 거기에 1차적으로 한번 분쇄를 해서
0: 흙을
1: 네, 네. 너무 거칠은 것들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분쇄를 해서 이제 그 다른 흙,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정제된 흙에다가 섞어서 뭐 색깔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서
0: 네.
1: 이제 사용을 하죠.
0: 네.
1: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만들 때는 본인이 물레를 이용해서 만들 것인지 그냥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만들 것인지 이제 어떤 게 더 적합한가에 따라서 이제 성형을 하고 성형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꾸덕꾸덕 이제 그 말할 표현이 참 어려운데 좀 물기가 많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
0: 굳었을 때
1: 예, 굳어
0: 네.
1: 있을 때
0: 네.
1: 이제 뒷정리 좀 두꺼운 부분 깎아내고 필요 없는 부분 쳐내고 이런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토 화장토라고 이제 분청사기의 분이 이제 화장토거든요.
0: 네.
1: 이제 화장할 때 이제 분 바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흰색 화장토를 이제 그 표면에다가 이제 발라주죠.
0: 네.
1: 발라주거나 이제 덤벙 이제 담궈 놓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흰색 화장토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조금 묻어나지 않을 정도의 굳기가 되면 그 위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뭐 다른 알료로 또 그림을 그리거나
0: 네.
1: 이제 그런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이제 깨지지 않게 틀어지지 않게 이제 바람 타지 않는 곳에서 잘 보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려준 다음에
0: 네.
1: 이제 일정 정도의 굳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게 초벌이라는 불을 떼요. 그래서 약간 약한 물로 한 800에서 1000도 정도의 불 온도로 불을 떼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식힌 다음에 또 꺼내서 이제 뭐 또 초벌 넣기 전에 이제 보이지 않았던 흠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고

0: 그리고 이제 유약 작업을 하죠. 네. 이제 그건 이제 시유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준비된 유약을 거기에 이제 입혀서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이제 바닥에 붙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바닥을 잘 닦아서 이제 가마에 이제 쟁여놓죠. 이제 크기별로
1: 네. 네.
0: 크기별로 쟁여놓는데 이제 그걸 가마 재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벌 가마를 이제 본불을 떼는데 그거는 보통 한 1200

0: 나오고 있습니다. 와, 다른 거죠.
1: 저 벌써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 예. 나왔어요. 예. 어, 아주 멋집니다. 어, 근데 이게 과정이 꽤 길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도 꽤 길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네. 이 과정 중에서 뭐 매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30여 년을 해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 부분은 늘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모든 게 다 어려운데
1: 네.
0: 이제 나중에 이제 능숙해지면 힘은 들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1: 네.
0: 이제 만들거나 뭔가 내가 이제 단돌이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불 떼는 것, 이제 소성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일정 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화된 가스 가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장작 가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겠죠. 더 힘들 텐데 이제 가마 안에 내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너무 뜨거우니까. 네. 네.
0: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경험으로 이제 이 전가마, 이 전정가마 이런 것들의 경험 삼아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기물이라든지 뭐 쟁여져 있는 상태라든지 뭐 그리고 그날의 날씨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제 그 이상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여타의 장르들은 이제 마무리를 다 보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는 일정 부분은 이제 불에 맡기는 심리적인 상태가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약간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약간 도인 같은 네. 마음가짐이 좀 되죠. 나중에
1: 네.
0: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1: 아.
0: 불 떼는 게 지금도 좀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1: 네. 이 부분만 들은 성취자분들은 불 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습니다만 네. 도자기를 구울 때
0: 네, 네.
1: 그 매번 변수가 생기는 그 불 떼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
0: 네,
1: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0: 네, 네.
1: 작가님은 특히 그 박지라는 기법을 즐겨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0: 네, 네.
1: 이거는 어떤 기법일까요?
0: 아, 네. 분청 사기에는 한 7가지 정도의 기법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얘기 많이 들었던 상감,
1: 네.
0: 고려청정에 나오는 상감, 그것도 이제 똑같이 분청에도 있고 백자에도 있는데 이제 음각해서 집어넣 이제 다른 색의 흙을 집어넣어서 이제 긁어낸 다음에 그걸 그 문양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 상감 기법이 있고 인화문이라서 이제 도장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조화 박지 이제 제가 하는 게 박지 기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조화 박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이 되는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게 좀 약간 마르고 거기에 이제 하얀색 분을 발라주고
1: 네.
0: 그게 좀 마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모란이면 모란의 형태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죠.
1: 네.
0: 모란의 형태를 그려준 다음에 그 모란의 배경 부분을 이제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0: 그 박자가 한자로는 뭐 벗기다, 긁어내다
1: 네.
0: 이런 뜻인데
1: 네.
0: 지는 이제 땅지, 이제 그 바탕이 되는 흙, 이제 그거를 이제 긁어낸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 배경을 긁어내서 그 일단 1차적으로는 색감적인 대비, 대비로 그 문양을 더 도드라지게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1: 네. 그러니까
0: 질감의 차이로 그리고 유약이 뭐 고이거나 흐르거나 이런 차이로 다른 어떤 좀 새로운 맛을 한번 창출해내주는 이제 그런 기법이 이제 박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1: 네. 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마 되게 실제로 어떤 모습의 도자기 분청사기일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찾아보셔도 좋고 여기 이렇게 전시를 가서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 저희가 추천곡 부탁드렸더니
0: 네.
1: 이 곡을 선곡해 주셨네요.
0: 네.
1: 네.
0: 트리오 로그라는 이제 재즈 트리오인데요. 기타하고 베이스하고 이제 드럼
1: 네.
0: 이제 세 악기로만 이루어진 그 그룹인데 거기 그분들이 연주하는 이제 월화 정인이라는 곡이에요.
1: 네.
0: 근데 뭐 언제 들어도 좋긴 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면 뭐 자연스러움, 자유로움을 꿈꾸면서 작업을 하는데 항상 몸도 마음도 약간 긴장

0: 상태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산소 공급이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요즘같이 좀 습기가 좀 생기는 여름에도 너무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아서 네.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1: 와, 추천의 이유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트리오로그 월하정인.

0: 트리오로그의 월하정인 함께 들었습니다. 선곡해 주신 이유 그대로 뭔가 산소가 공급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습한데 마음이 보송보송해지는 그런 곡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분청사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만들고 계시는 도예가 허상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3159번 쓰시는 분께서 분청사기에 대한 작가님의 해석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마치 여기가 양평의 작업실과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우리 분청사기가 어떻게 백자나 청자와 다르냐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네. 한 가지 중요한 거 빠뜨리셨다고 해서 제가 기회 드리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청은 청자의 한 줄기로 파생된 건데
0: 네.
1: 그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도자기를 굉장히 사랑했죠. 지금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이 유물들을 많이 가져가고 이제 거기에 이름도 붙이고 했는데 이제 각자의 이름도 붙이고 큰 카테고리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분청사기를 이제 그때 일본인들은 미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0: 네.
1: 이제 근데 우리나라 미술 사학자 선생님 중에서 이제 고유섭 선생님이 계신데 그 고유섭 선생님이 1941년에 조광이라는 월간지에 그 고려 도자 이조 도자라는 논문에 이게 일본인들이 미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로 통용되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0: 네.
1: 하셔서 분장 회청 사기로 불러야 한다.
0: 예.
1: 분으로 장식한 회청색의 사기라고 네. 불러야 된다라고 명명을 해주셨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따라서 조금 줄임말이 됐죠.
0: 네.
1: 분청사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0: 그런 역사가 또 있군요. 자, 분청사기가 뭔지, 왜 이름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까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분청사기의 그러니까 원재료는 흙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좋은 흙을 찾으려고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신다고요.
1: 네.
0: 예.
1: 그 공부라는 게 사실 뭐 크게 뭐 저희가 유협 재료원에 가서 예. 뭐 분석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제 직관적인 거죠. 이제 여태까지의 경험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그 가마터 요지에 가서 이제 그런 편들을 보면서 이제 흙이 어떻게 생겼나 이제 어떤 질감인가 그 주변에 보통 옛날에는 그 흙이 좋은 흙이 나오는 곳 그리고 이제 그 다 만드는 제품들을 이제 운송하기 좋은 이제 물길이 있는 곳 그리고 뭐 그 가마뗄 때 연료가 되는 나무가 많이 풍부하게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작업장을 만들니까
0: 네.
1: 그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흙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이제 흙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절개지를 유심히 본다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이제 도자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다닌다는 걸 아니까. 이제 어딘가 갔는데 이런 흙이 있더라.
0: 네.
1: 이제 퍼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0: 아 퍼다 주세요.
1: 네, 네, 그러면
0: 그게 양이 얼마? 그러니까
1: 일단 실험을 해야 되니까.
0: 샘플 정도용으로. 네,
1: 실험을 해야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니고 이제 적은 양 네. 갖다 주시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온도에 잘 견딜 수 있는 내화도가 있는지. 그리고 뭐 너무 강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휘어짐 탄력이 있는지. 뭐 그 정도 거를 다 확인해 보고
0: 네.
1: 이제. 마땅히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거기 또 찾아가서 이제 조금 많이 퍼오는 거죠. 많이 퍼오고 이제 그거를 뭐 흙에 그 물에다 집어 넣어서 이제 수비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물에 넣어서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0: 아주 거칠은 거는 밑에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뭐 잔물들, 뭐 나뭇가지라든지 뭐 풀이라든지 이런 잔물들은 위에 둥둥 뜨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이제 내가 쓸수 있는 입자의 흙들만 이제 잘 걷어내서 말려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예.
1: 네. 아. 언제 흙을 만져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잠시 했거든요.
0: 네.
1: 어린 시절에는 흙 장난을 많이
0: 네, 맞습니다.
1: 하면서 집도 짓고 음식도
0: 네.
1: 만들고 했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아이들은 진짜 흙조차도 만질 기회가 없는데, 이거를 업으로 삼고 흙을 늘 유심히 살피고 실험하고 또 작업으로 완성하시는 작가님의 삶을 잠시 그려봤고요. 작가님에게 그러면 흙은 어떤 존재일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0: 네. 흙 하면은 사실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뭐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흙을 만들 이제 흙을 저희들이 흙으로 뭔가를 만드니까 흙으로 만들 때 되게 좀 어렵게 썼었어요. 그래서 기계도 좀덜 보급이 됐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비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물기가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제 바닥에 펴놓고, 이제 아마 그 TV나 이런 매체에서 좀 보셨을 텐데, 이제 발로 밟아서 그래서 점력도 좀 주고 더 주고, 그리고 이제 물기도 좀 빼주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또 작게 이제 내가 힘으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덩어리를 떼내어서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해서 이제 안에 있는 공기들 싹 빼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쉽게 얻어지고 이제 그 기계를 통해서 그 반죽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없고, 그냥 뭐 다시 또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1: 그러겠네요.
0: 그리고 이제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도자기를 배웠던 이제 작업장에 찾아가서 배웠던 그 분청하시는 선생님 댁에서는 이제 작업하기 전에 이제 그냥 바로 시작하지 말고 앉아서 뭐 30초든지 1분이든지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러면 내이 흙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내가 처음 한 덩어리를 만들고 마지막에 끝에 뭐열 덩어리를 만들 때까지 그 같은 마음, 그 평정심을 쭉 유지해서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 훈련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흙이라는 게그 우리 역사를, 그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체잖아요,
1: 그렇죠.
0: 소재잖아요. 그 소재를 쓰는데 뭐 작게는 우리나라의 역사, 뭐 크게는 뭐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흙을 한 조각 떼어내서 이제 그걸로 내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죠.
1: 어느 곳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예를 하면서 따뜻한 그릇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따뜻한 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작업장을 처음 만들고 이제 첫 불을 붙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뭐 누구나 다 비슷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따뜻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될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고 그 음식을 어디에 담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고르시잖아요. 거기다 담아서 이제 자식들한테, 남편에게, 가족에게 이제 나눠주시는데, 이제 그런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도자기를 빚고 그거를 시장에 내놓냐에 따라서 그게 처음엔 다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다 알아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그냥 막 만들었구나라는 마음을 먹기도 하고, 아, 진짜 정성 따뜻한 마음을 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0: 것도 제가 알게 되고
1: 네.
0: 이제 그래서 더 조금 더 간절하게
1: 네.
0: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진심과 정성을 담는다는 말이 요즘에는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들려서 그런 말조차도 잘 네, 쓰지 않는데 그런 말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이 도자기 안에. 작가님의 이 분청사기를 보면 약간 민화를 보는 것 같은 그림이 많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그림들을 종류를 살펴보면 때로는 물고기이기도 하고 옆으로 기어가는 개이기도 하고 익살스러운 표정의 호랑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런 그림을 새겨놓는 이유도 궁금해요.
0: 되게 길어질 수도 있다.
1: 적당히. 아, 예, 예. 네네.
0: 요즘에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파초 그림 많이 그리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호랑이 그림 많이 그리고 뭐 개 그림 많이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모란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처음부터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파초 같은 경우는 그 근대 수필가 이태준 선생님 글을 보다가 이제 되게 단편으로 글을 써놓으신 건데 이제 파초에 대한 글을 써놓으신 챕터가 있어요. 이제 그 글을 보고 그 풍경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전통 미술, 전통 공예의 공예품에 이제 파초 그림이 조금 조금 등장을 하긴 해요.
1: 네.
0: 그런데 그 파초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 그 파초의 넓은 잎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느낌. 지금은 아니지만 텐마루에서 바라보는 그 이파리 넓은 여유로움 흔들흔들하는 그런 풍경들이 생각이 나서 그 파초를 좀 많이 그리게 됐고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이제 호랑이띠인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입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아이와의 뭐 있었던 일화 이런
1: 네.
0: 것들이 그 그림에 표현이 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0: 민화에 있는 이야기들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림을 웃을 수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좀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1: 그러면 이런 그림이나 뭐 디자인 소재라고 해야 될까 아이디어 이런 거는 네. 어디에서 얻으시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호랑이의 경우에는
0: 네, 네, 네.
1: 이제 아드님과의
0: 네, 네.
1: 어떤
0: 네, 네, 네.
1: 감각에서 비롯됐다고 네,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0: 네. 주로 제일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스승님은
1: 네.
0: 박물관이에요.
1: 아.
0: 네, 박물관에서 뭐 그대로 그 표현된 걸 뭐 백겨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건 아니고
1: 네, 네.
0: 가서 그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센스,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얻어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가서 어떨 때는 굉장히 좌절할 때도 있고요.
1: 왜요?
0: 내가 과연 해도 되나?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1: 네.
0: 내가 이거를 과연 계속 그 분청이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좌절감도 느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화이팅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오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박물관에서 뭐 회화가 됐던 공예품이 됐던 뭐 성물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1: 네.
0: 거기서 이제 느끼고 많이 얻어옵니다.
1: 네. 와, 30여 년간 이제 분청사기로 인한 한계를 걸어오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도예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제 개인적으로도 변한 게 있을 테고요. 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변한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들면서 뭐 위안을 받고 이런 것들이 가장 스스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도자기를 하고 분청을 하면서 이제 자연과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더 좀 돌아보게 되고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1: 네.
0: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되게 큰 변화였었고 이제 좋은 장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요 근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변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문화라는 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생기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뭐 차회
1: 네.
0: 그 다도
1: 네.
0: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거의 뭐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도자기

0: 그릇들 이런 것들까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지금은 되게 화양연화의 시기가 문을 게 아닌가? 네. 라는 정도로 네. 공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해외에서? 생각.
0: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1: 국내도
0: 그렇고요.
1: 마찬가지고요. 네. 네. 아, 그 전통 도예 위에 이제 작가님만의 그 기법을 이제 계속해서 더해가고 계신데 앞으로 혹시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으실까요?
0: 앞으로 더 뭐 새롭게 뭔가를 한다라기보다 지금 요 근래에는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은을 그 분청에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은 장신구나 뭐 은 식기 같은 거에 쓰는 그 은하고 동일한 은인데 이제 그 낮은 온도에서 이제 녹는 이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보통 우리가 도자기는 1250도에서 한 1300도 정도 요 사이로 구워서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그 저화도 은 액체로 돼 있는데 그 애 은을 발라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작업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도 좀 있었죠. 이제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뭐 대중들도 그렇지만 우리 동료들, 뭐 선생님들, 뭐 관계자분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도저히 봐줄까?
1: 새로운 시도이니까요.
0: 네, 네. 네. 이제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그 새로운 느낌으로 그리고 좀 더 화사해지면서 이제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청의 특질을 더 잘 확연히 잘 나타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런 그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박치 기법이라든지 분청에서 은을 첨가해서 하는 작업들 이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서 병행해서 이제 혼합돼서 나올 텐데 올 봄에 같은 올 봄에 개인전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어떤 기능을 빼고 이제 조형적으로만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도자기하고 이제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능 어떤 안에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한 뭐 좀 강박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1: 네.
0: 이제 뭔가를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좀 네. 있어서 그거를 네. 좀 차단하고 네. 이제 조형적으로만 만드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룹전이 진행 중입니다. 7월 19일까지 서울 용산에 있는 핸들 위드 케어에서 벚꽃 창신이라는 네, 그룹전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도예가 허상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3849번 쓰시는 분 작가님 음성도 흙처럼 편안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애움길로 가며 천천히 놀이하는 늙은 도예가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도예가 허상욱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최명화의 꿈꾸는 오후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오늘이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더위, 절기, 소서입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는 7월의 한복판에서 눅눅한 습기와 후텁지근한 공기가 피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계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면 우리 몸과 마음도 이 바뀐 공기에 적응하느라고 조금씩 지치기 마련이죠. 이 무더위와 장마를 통과해야만 다음 계절에 선명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차오르는 이 눅눅함을 견뎌내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 더위를 이겨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흘러가는 계절의 속도에 맞춰서 내 걸음도 한 템포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신박서 그레이 연주로 레인 그레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온통 짙은 회색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전주가 오늘 아침 한 8시까지 계속 비 내리고 흐리고 하더니 그 이후에는 10시쯤 넘어서부터일까요? 해가 갑자기 쨍쨍 나는 거예요. 지금도 해가 쨍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다가 언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지. 참 요즘에는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는 길목이라서 그런지 해가 막 쨍쨍하다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또 맑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절기소서. 오늘이 벌써 소서입니다. 작은 더위라는 뜻이지만 정작 이 시기에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기온보다 습도죠.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왠지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 눅눅함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도 살짝 좀 굳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습도가 높을 때는요. 참 이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평소보다 에너지가 더 쓰여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원래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오후만큼은 해야 할 일들의 속도를 살짝 좀 늦춰보는 거예요. 그저 무탈하게 이 계절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차가운 물 한 잔 채워두고 잠시 늘어지기 쉬운 몸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노래로 여름비 전해드립니다.

0: 물 속에 빠진 어미가 무명된 기덕에 살아나고
1: 일고받을 바느질로 곡간이 불어나고 장기 두자던 여인은 여산 부인으로 둔갑하고 아들 간 꺼내려고 아비는 칼을 가는 일이 말이나 될 법한가
0: 싶으실지 몰라도 이 소리판에서 소리꾼들 재담으로 무슨 이야긴들 못 만들다.
2: 거 이야기라 하는 것이 옛말에 이르기를
3: 그렇게 만들어진 데에 다 사연이 있지 않나 싶지.
0: 그리하여 소리꾼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려보자면 책간으로 달아나던 노일저대는 변속관 디딤돌에 목 매달아 죽고 체면 없는 남선비는 정주목으로 달려가다 정낭에 목이 턱 걸려 죽었다지. 또 이 이야기 들으시면 사람 죽는다는 말 어찌 저리 쉽게 하나 하실지 몰라도 노일저대는 그렇게 측간신이, 남선비는 정주목 정살지신이 되었구나. 그리고 여산 부인과 일곱 아들은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 더위 이겨봐요. 아우, 더위를 정말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음악이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6642님께서는 무덥고 습한 날씨 어쩔 수 없이 더위에 몸 기대고 있다가 마음 시원한 음악마루에 머무니까 마음 따라서 몸도 시원해지는 듯합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이 즐겁게 머무는 음악마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저희 음악마루에 항상 이렇게 또 긍정의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 받아서 그 에너지로 좋은 음악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거기에서 시원함 좀 느끼는 그 긍정의 에너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순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582님께서 덕분에 항상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장마철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장마는 장마인가 봐요. 해가 막 잠깐 뜨다가도 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습도죠. 뭐 습도가 확실히 그 장마철이 되면서 확 올라갔어요.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가 잘 안 밀리더라고요. 워낙에 바닥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아 정말 여름은 여름이구나 이제 체감하는 순간이었는데 여름철 되면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반대로 뭐가 좀 불편하세요? 그런 이야기 우리 그냥 소소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늘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4년차 카피라이터인 이시은의 우리의 여름은 문장이 된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광고 카피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던데요. 모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절절한 마음을 빗소리에 비유해서 노래 한 곡 준비해봤어요. 빗소리도 님의 소리 들으실 텐데요. 유태평양 장서윤의 노래 한웅원의 연주예요.

이별 얘기 뒤에 듣는 빗소리는 왠지 더 슬프게 느껴지네요. 어떨 때는 참 경쾌하게 느껴지는 빗소리이기도 한데요. 빗소리도 님의 소리 듣고 오셨어요. 유태평양 장서윤의 노래 한홍원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때는 덩덕궁 플레이어라는 앱이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기 해 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는 사연 쓰기란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이곳에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런 굿거리 만나볼게요.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매해 주로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꽃놀이 대회. 마치리 분위기를 물씬 풍기면서 사람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여름 최대 이벤트. 하지만 어쩌면 그때는 대지진 이후의 첫 여름.

누군가를 위로해야만 하는 시기일 텐데, 애도의 시기가 분명할 텐데. 그런데도 하필 그때 이 이벤트를 왜 해야만 했던 걸까? 미쓰이 부동산의 카피는

각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불꽃이 빛날 때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다. 좋은 기운이 닿기를 바라며. 미쓰이 부동산은 올해도 불꽃놀이 대회를 응원합니다. 휙! 불꽃이 힘차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 곧 터질 것이다. 어떤 모양일까? 두근두근 하다가 갑자기 펑 하고 고막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불꽃에는 정말 힘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릴 틈조차 주지 않는 힘. 머릿속에 온갖 잡념을 펑펑 터뜨리는 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들임에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똑같은 감탄사를 외치게 하는 힘. 포스터의 카피대로 국경도 나이도 현실도 다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힘.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힘. 불꽃에는 정말 그런 힘이 있었다. 올해도 불꽃놀이 대회는 열릴 것이다. 작년 여름의 여행이 떠오른다. 숙소 근처에서 간사이 지방 최대의 불꽃놀이 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회가 무려 15년 전? 내가 밤마다 근처의 어떤 빌라에서 목격한 바로 그 불꽃놀이 대회라는 것도 미리 조사해 두었다. 찾아가서 볼 생각이 여행 초기에는 있었다. 그렇지만 37도를 넘는 더위 앞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숙소 창문에서 해변을 바라봤다. 꽤 멀리 떨어진 건너편이었고 빌딩들이 시야를 가려 불꽃을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관람객들의 모습은 엿볼 수 있었다. 고개를 들고 싶어도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불꽃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을 때가 인생에는 반드시 있다. 잠시나마 회피도 좋고 휴식도 좋다. 사람에게는 지금 자신을 누르고 있는 고뇌로부터의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것이 영원한 피난이 아니고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연인과 청춘들만이 아니라 불꽃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아직 있는 희망의 불씨가 꽃이 되는 순간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별마루의 연주로 쥐불놀이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이시은의 우리의 여름은 문장이 된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24년 차 카피라이터인 작가가 일본 광고 속에서 오래 사랑받아온 여름의 문장들을 고르고 번역한 글이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재난이나 슬픔을 겪고 나면 사실 축제나 불꽃놀이 같은 화려한 일들이 참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그럼에도 그 힘든 시기에 굳이 밤하늘로 불꽃을 쏘아올린 건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을 거예요. 불꽃이 빛날 때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그 짧은 카피처럼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어쩌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작가는 하늘 높이 터지는 불꽃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동질감과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옥 찻집, 오늘은 이시은 작가의 우리의 여름은 문장이 된다와 함께 해봤어요. 더 챔피언이라는 노래 전해드릴 텐데요. 노랫말이 이래요. 뜨거운 열정에 네 몸을 맡겨보는 거야. 한 번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날아올라 보는 거야. 자신 있게 소리 질러봐. 일어나라. 저 창공을 나는 저 새들처럼 달려보라. J.O.K.의 노래와 연주로 그 힘찬 에너지 한번 느껴보시죠. 더 챔피언 전해드릴게요.

JOK의 노래와 연주로 더 챔피언 전해드렸어요. 음악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가 참 크다 싶네요. 힘 있는 멜로디에 긍정적인 노랫말에서 열정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 열정이라는 곡이에요. 오감도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열정을 좀 느껴보셨나요? 오감도의 연주로 열정이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단가 영녀과객 준비해봤어요. 잠시 머무는 인생을 소중하고 찬란하게 만들어보자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소리인데요. 김소희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1: 영녀 같은 천지간음 손님 같은 광은이라 천지가 조판된 후 영혹을 문양채사 몇몇이나 다녀간노 이럴 산하는 지금의 의고하되

내 인생이 다를 순간 꿈 같은 진세명에 헌신같이 다 버리고 차라리 명산순회에 불을 붙이리라 죽장마

동대류 그 소승 형세 백두산지 존.

남부 평야 산말이요 강토벗드 열매기라 서북으로 말아

나뭘 바라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금굴.

다시 짚고 산을 타서 내려가니 두만강이 상류로다. 백두산 근방은 가를 가로 다하였고 두만강 깊은 호라 말백이여 말도다 슬프다. 나비장군 헛되이 가단 말가 선출정 읍혀문 읽고 낙님 산을 들어

소중한 임장군을 배웁나든 송천강을 건너서니 백상 누가 여기로구나 웃노라 지르볼도야 고금사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휴의 구음가 연주로 운무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잔잔하게 펼쳐지는 운무 낀 산의 풍경을 담은 곡 2부 첫 곡으로 함께 만나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화요일 2부에는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준비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가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엥 모기에 관한 오해, 모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으니까 이곳으로 참여해 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9653님께서 장마철에 잡다한 여러 가지 버섯이 많이 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버섯 사진이고요. 이 사진에 글이 있는데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오후에도 온다네요. 즐거운 우수의 낭만을 즐기는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화요일이죠. 그러면 오후에 또 비가 내리려나요? 지금은 맑은 하늘인데 요즘에 장마철이라 언제 갑자기 비가 내려도 지금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계절이죠. 6642님께서 보채지 않아도 멋지게 선곡해서 우리 곁으로 보내주는 그 멋에 마음 모으니 몸과 마음 저절로 시원해집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저희가 선곡해서 보내드리는 음악에 마음에 드셨나 보군요. 다행이에요. 2919님께서 아,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진짜 몇 달 만에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간간이 또 안부도 전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놀러와 주세요. 자,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818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한 고가신조 북천이 막다커느를 소재로 한 곡입니다. 그림의 노래와 연주로 가객 듣고 올게요.

그림의 노래와 연주로 가객 듣고 오셨는데요. 8183님, 태정태세 이문세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문자도 주셨어요. 역시나 이게 한국 여름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 날씨입니다. 저는 여름비가 너무 좋아요. 더위를 식혀주는 장대비 소리도 좋고 그 분위기나 흙내음도 참 좋습니다. 아유, 분위기를 굉장히 비오는 분위기를 좋아하시는군요. 물론 집에서 바라보는 비가 좋지요. 그가시면서 지하철에서의 장대비는 정말 마음을 지치게 하거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이기심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비로 인한 피해 없이 지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촉촉하게 지금 이렇게 내리는 정도로만 며칠 이어가다가 장마가 끝났다라는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어제 국악방송 앞으로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손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희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해서 편지 받은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제작진들께 안녕하세요. 청취자 배연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국악방송을 듣다가 손편지에 대한 사연이 나오면서 문득 손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국악 관련 업무를 했지만 국악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 음악이 흐르는 마루를 들으면서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달라지고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정어린 선곡과 따뜻한 말이 가득한 방송으로 하루 한 시간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줬어요. 그래서 제작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 동안 듣지 않던 라디오도 듣고 국악방송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들으면서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음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7월의 시작을 마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가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배연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편지 써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누군가의 이렇게 정성이 담긴 손편지를 받아본 지가 기억도 잘 안 나요.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손편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행여 정말 구겨질까 봐 종이 다시 접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봉투 그대로 안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저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 진행하면서 우리 국악이 가진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또 새삼스럽게 알아가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국악에 대한 어떤 깊은 식견, 지혜, 그리고 정말 그 진솔한 글솜씨를 볼 때마다 저도 진짜 감탄 많이 하고요.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앞으로도 늘 곁에 있어주시겠다는 우리 배연희님의 약속을 들으니까 저희도 더 정성껏 더 잘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 정말 그 마음 꾹꾹 눌러

어서 담아주신 편지. 아,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게 정성과 함께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소박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이 국악방송 언제나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편지 한번 보내볼까? 고민하신다면 이곳으로 보내보세요. 전주시 완산구 한직길 64. 음악이 흐르는 마루 앞. 전주국악방송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편지 이렇게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인데요. 으라차차 슬기씨 전해드립니다.

구슬기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으라차차 슬기씨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께서 편지 학교 다닐 때 쓰고 안 써봤는데 대단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니까요. 편지 쓸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라도 좀 썼던 것 같고 그 당시만 해도 편지 쓰는 분위기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편지를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누구에게 쓸지부터 우선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손글씨 뭐 작은 메모라도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이어서 비나리 전해드릴 텐데요. 최수현의 소리 두 번째 달의 연주입니다.

나는 금여 잔디 자익은 사바의 세계 남서는 무주로다 해동이면 내 한민국 밤내 각가 중에 국부권명량에 붙여 슬하자 선거 나리고 해로 대견을 누려 살제 공중산 없을 순

들고 가자. 정칠월이 8월 3구월 40월 오동지 6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디주야 하고 24식 시시때때 드는 액을 달거리로

삼월에 삼진날 은자철이 막아내고 삼월에 드는 해 가빈 사월 첫 파일날 석가열의 부처님 관능수

월의 질석이리요 현우직녀 상봉일이라 우후작교 다리 노튼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해 8월이라 한가윈 날 우리 순편만 입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후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화능조를 많이 빚어 서이웃새님 모셔다 새남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0월에 삼딸이라 좋고 좋은 날을 가리워서 고사시

봐라. 막걸리 한잔 웃진 처석 원강의 소멸하니 동으로 가면 재수 소망 서로 가면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여름철 폭염과 장마만큼이나 참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어요. 바로 밤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모기인데요. 나의 귀 바로 옆에서 분명히 윙 거리는 것 같아서 눈을 탁 뜨면 정작 불을 켰을 때는 감쪽같이 사라져서 애꿎은 뺨만 때리면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으셨죠. 우리나라에 사는 모기는요, 무려 56종이나 된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10여 종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모기의 주식은요, 사람의 피가 아니래요. 식물의 즙이나 꽃의 달콤한 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채식을 하던 모기가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을 공격하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알을 낳고 키워야 하는 암컷 모기입니다. 알을 안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물의 혈액에서 단백질을 공급받는 건데요. 지독한 모기의 모성애가 만든 생존 본능인 셈이죠. 모기는 사람의 체온, 땀, 성분, 그리고 숨을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모기에 더 자주 물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0: 여기에 있어요. 간혹 모기가 피를 빨 때 힘을 딱 주면 침이 부러져서 도망을 못 간다라는 속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근육까지 깊숙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준다고 해도 모기가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쥐는 건 아니래요. 겉보기에는 가느다란 침 하나 같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뚫고 혈액을 빨아들이는 6개의 정교한 침돌기가 들어가는 과학적인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때 모세혈관을 제대로 찾으면 살이 부풀어 오르고요. 못 찾으면 그냥 작은 자국만 남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밤마다 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는 모기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1초에 무려 800번이나 퍼덕이는 날갯짓 소리인데요. 비행 속도가 빠른 젊은 모기일수록 소리가 더 요란하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장시간 멀리 날지 못하는 모기는 갑자기 불이 켜지면 방향 감각을 잃고 벽이나 천장에 잠시 멈춰 서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 한 마리가 윙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잡히지도 않고 신경 쓰일 때가 많은데요. 특히 좌우로 손을 휘두르면 모기가 위아래로 쉽게 도망을 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박수를 치듯이 내려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1: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벌레들에게 바칩니다. 제발 내 눈에만 띄지 말아줘.

바퀴벌레 지나가.

마지막 박수 치는 소리는 모기 잡는 소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신수동 세평의 노래와 연주로 불청객 전해드렸어요. 여름밤의 불청객. 모기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모기가 특별히 더 잘 무는 혈액형이 있다는 이야기도 우리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O형인 사람들이 모기에 유난히 많이 물렸다라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지만 학술적으로 혈액형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인정된 바가 없다고 하네요. 결국 혈액형보다는 그 사람이 흘리는 땀 냄새가 진짜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고층인데도 모기가 올라오는 이유. 모기가 날아서 오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사람 몸에 붙어오거나 또 배수관, 환풍구를 타고 실내로 진입하기 때문이래요. 역시 고층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겠죠. 여름철에는 특히 더 깨끗이 씻어서 땀 냄새를 지우고요. 벽면에 잠시 멈춘 모기를 향해서 모기는 위아래로 손을 움직여서 잡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 전해드렸고요. 김인설님께서 모기 물릴 때 사람들 침 바르는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고 9653님께서 저는 여름이면 모기 소리 들리면 정신이 확 들고 잠이 확 달아나서 밤낮이 바뀌어버렸어요. 소리 없이 와서 물고 도망가면 긁느라 연고 발라도 가려워서 빗으로 긁습니다. 밤새는 습관 바꾸고 싶은데 아, 이 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 피는 얼마든지 빨아가라. 하지만 가려움만은 제발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가려움증까지 주고 가면 어떡하니? 약간 이런 괘씸한 마음이 드는데 그 처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얼음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대요. 온찜질을 하면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알로에 있죠. 알로에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사물놀이 땀띠의 연주로 여름 풀소리 듣고 올게요.

사물놀이 땀띠의 연주로 여름 풀소리 듣고 왔고요. 오늘 끝곡은 검은고 팩토리의 연주인데요. 지리라리루 만나보시죠.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분께서 주저없이 둘 다 싫다라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푹푹 찌는 여름도 뼛속까지 시린 겨울도 막상 그 계절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는 그저 힘들고 고달프게만 느껴지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계절마다 장점도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베어 물 때 그 청량함, 열정, 또 생동감이 있고요. 겨울에는 추울수록 더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여름에는 수영해서 좋고 겨울에는 스키 탈 수 있어서 좋다라고도 하던데요. 그 계절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숨은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구세 의미와 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선 동해안 별신꽃 굿도 보고 떡도 먹고가 펼쳐집니다. 제목부터 참 정겹죠?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인 동해안 별신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참여형 공연인데요. 이 동해안 별신꽃은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던 공동체 의례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문꽃과 부정꽃, 성주꽃, 뱃노래 등 동해안 별신꽃의 대표적인 거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평생 굿판을 지켜온 전승자들과 젊은 연행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전통의 깊이는 살리면서도 오늘날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선 다노네, 다노세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핵심 요소를 한편의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강릉 단오제의 전승자들이 직접 출연해 제례와 단오극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 가면극인 관노 가면극까지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신을 맞이하는 의식부터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굿, 흥겨운 가면극, 그리고 신을 다시 보내드리는 등노래국까지 이어지며 강릉 단오제가 품고 있는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통이 품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와 신명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는 언제나 설레는 에너지가 느껴지죠. 풋풋한 열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제26회 전통예술제전이 열립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미래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통예술의 멋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전교생이 함께하는 힘찬 삼도설장구를 비롯해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담은 승무, 그리고 창극 적벽대전까지 가, 무, 악, 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1에선 대구시립국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젊은 국악인의 밤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이름 그대로 젊은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가야금과 대금, 해금, 소금, 타악까지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협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질 우리 음악의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원과 대구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춤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이 오는 7월 16일과 1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혜원 신윤복의 회화 세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공연의 제목인 화찬은 전통 동양화에서 그림의 여백에 감상과 찬사를 담은 글을 덧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글 대신 춤으로 그림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하며 회화와 한국 춤이 서로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풀어낸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전통 회화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선, 그리고 한국 춤이 지닌 섬세한 표현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맛비와 무더위가 소서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1: 맞습니다. 한 5시 반 6시 와 그때 천둥 번개를 치고
0: 어허.
1: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시작됐구나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됐을까요?
0: 네.
1: 슬슬 멈추더니 아이 이제 학교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아주 쨍쨍하더라고요.
0: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잤네요.
1: 습바. 어허. 요즘 진짜 비가 요즘 그렇습니다. 진짜.
0: 요즘 장마가 단마예요.
1: 그 대신에 습도가 높아요. 예, 네, 그래서 참 우리의 몸에도 뭐랄까 좀 물먹은 솜처럼 좀 축축 처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마철 습도와 저기압은 관절통부터 두통 등 우리 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바람, 찬 기운, 더운 기운, 습도와 건조함, 그리고 마음속의 울화까지 여섯 가지 기운을 신체에 영향을 주는 육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치면은 지금은 집안부터 우리 몸과 마음의 습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뽀송뽀송한 오후를 위한 제습기.
0: 설마
1: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가 여러분들의 제습기가 되겠지요? 오늘도 풀가동 들어갑니다.

여기 무대 위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보여주기엔 이 노래 흥이자꾸나를 건들거려서 이번엔 제대로 건드렁거리게 절뚝거려봅시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조이의 건드렁 듣고 왔습니다.
1: 네. 풍, 한, 서, 습, 조, 화.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 바람, 찬 기운, 더운 기운, 습도와 건조함, 그리고 마음속의 우라까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여섯 가지 기운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0: 네, 육음. 육음. 이 여섯 가지 기운이 과하게 많고 적음으로 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죠.
1: 네.
0: 요즘엔 이제 습도가 너무 높은 계절이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손발이 붓기도 하고 그래서 몸 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1: 이 장마철에는 특별한 보양식이나 뭐 비싼 건강식품보다는 습도 관리가 건강 관리의 또 시작일 것 같네요.
0: 네, 네. 그러게요. 자, 오늘 본격적인 또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데요.
1: 네.
0: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뭐랄까 즐기는 보양식
1: 집에서
0: 네.
1: 아니면 뭐 나가서라도
0: 그리고 뭐 일반적인 보양식은 아니어도 나에게 힘을 주는 음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1: 힘을 주는 음식.
0: 네. 그런 음식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몸 관리를 함께 챙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1: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먹었던 음식인데 엄청 아팠었어.
0: 네.
1: 그런데 엄마가 뭘 해주셨는데 그때 딱 먹고 뭔가 힘이 났다.
0: 오호.
1: 라든지.
0: 네.
1: 아니면 뭐 아내가 남편이 어떤 음식을 해줬는데 또 역시 힘이 났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0: 어쩌면 네. 음식 자체보다는 그 사랑이 주는 힘일 수도 있겠네요.
1: 그죠.
0: 음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나에게 힘을 주었던 음식들.
1: 네.
0: 혹은 마음들, 여러분들의 추억담들, 음식에 관련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에 네. 빛나는 개우주 밴드.
1: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러게요.
1: 지금은 보양식을 안 먹어도 기운이 나죠.
0: 그렇죠. 목표한 걸 달성했었을 때 오는 그 만족감. 그렇죠. 지금 개우주 밴드 멤버들은 그걸 느끼고 있겠죠.
1: 여기저기서 막 네. 공연해달라. 네. 막 섭외 전화 들어가고 뭐 밥 안 먹어도 막 힘이 나고. 그렇죠. 그렇죠. 개우주 밴드죠. 이렇게 좀
0: 아, 부럽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음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1: 개호주 밴드죠.
0: 녹음 처리하는 한 글자가 아유, 있는 것 같네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0: 자, 오늘 음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보양식 혹은 나에게 힘을 주는 음식들은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고요. 네. 귀여워님께서 정말 후덥지근합니다. 제주도는 제습기 한 개는 필수고요. 두 개까지도 풀로 돌려야 뽀송해져요 할 정도로 지금 제주도는 습도가 높군요.
1: 다 바다니까.
0: 그렇죠. 사면이 바다죠. 네,
1: 집이 네. 크건 작건.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제주도가 좀 습해요.
1: 그렇기도 하죠. 예. 저도 집에서 지금 제습기 딱 틀었더니 90%.
0: 와.
1: 그래서
0: 습도가 90%면 네. 뭐 사실상 수영한다고 봐야죠.
1: 센서 이거 고장 난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닌 것 같다고 막 예. 그랬었는데
0: 습도가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1: 9151님께서 저에게 보양식은요. 가마솥에 끓인 오골계 백숙. 할머니표 오골계 백숙 최고입니다.
0: 와, 먹어 보진 못했지만 이름만 들어도 보양식 느낌이 확 납니다. 예.
1: 인삼, 홍삼 뭐 그렇죠.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대추부터 해가지고 예.
0: 이름부터 오골계, 오골계 뭔가 힘이 납니다. 이름만 들어도
1: 언제 한번 삼계탕 한번 먹으러 가시죠.
0: 아 보양식. 좋습니다. 2755님 가마솥에 역시 가마솥 나왔네요. 누룽지 백숙,
1: 네.
0: 장뇌삼도 넣고 네. 최고였어요.
1: 와, 장뇌삼.
0: 아,
1: 야. 오늘 백숙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0: 그리고 확실히 뿌리 채소들.
1: 네.
0: 이게 또 보양식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도라지도 참 좋고요.
1: 네.
0: 장뇌삼은 말할 것도 없죠.
1: 이 삼계탕 하니까 한 3, 4년 전에 예, 소리꾼 이재현 씨와 함께
0: 네.
1: 강릉에서 둘이 이제 장을 봐서
0: 예.
1: 재현 씨가 네. 삼계탕을 끓여줬던 그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0: 맛있었어요.
1: 예, 예, 예. 행복했었습니다.
0: 재현 씨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좀
1: 그러니까.
0: 해주시고
1: 아 진짜 강하게 생각. 예,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진짜.
0: 언제 한번 같이 공연을 해야겠네요.
1: 아 진짜 괜찮아요.
0: 예, 지방 투어를 예. 가야겠네요.
1: 네네네.
0: 단호박중님께서 닭백숙 꼽아주시면서 여름에 할머니가 푹 삶아가지고 닭죽까지 끓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든든하고 푸근합니다.
1: 아...
0: 닭죽까지 먹어야 돼요.
1: 오늘은 진짜 다 삼계탕 내용이네요.
0: 그쪽이네요.
1: 맞네요.
0: 백숙 쪽.
1: 네. 네.
0: 너무 좋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8555님께서 안녕하세요. 바투님. 우리 친정 엄마께서 해주시는 삼계탕이 오늘도 생각해요. 삼계탕이 저에게 힘을 주는 음식입니다. 삼계탕 끓이실 때 꼭 가마목을 넉넉히 넣으신 후 육수를 만드시거든요. 당연히 은행, 대추, 대파, 마늘 넣고요. 엄마가 끓여주신 삼계탕을 먹으면은 몸 안에 이 습한이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0: 네.
1: 초복이 언제죠?
0: 초복
1: 7월 15일인가 그러죠? 초복이
0: 그렇습니까?
1: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예.
0: 아, 우리 몸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지금 삼계탕을
1: 맞아요.
0: 예. 원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 다른 거는 괜찮아.
0: 예.
1: 그런데 습하니까 예. 진짜 막 좀 처져요, 처져.
0: 맞아요.
1: 예.
0: 몸이 처지다 보면 기분까지 처질 수 있거든요.
1: 진짜 맞는 것 같아요.
0: 예, 그럴 때는 진짜 잘 먹는 게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도 해요.
1: 예.
0: 초복이 7월 15일이군요. 얼마 예. 안 남았네.
1: 얼마 안 남았어요.
0: 먹어야겠네. 미리 먹어야 돼요.
1: 하긴 초복 날 또 이런 보양식 하는 데 가면은
0: 줄 서야 돼요.
1: 줄 서야 되니까.
0: 네, 하루 이틀 전에 먼저 선수 치는 게 최고 좋죠.
1: 그죠. 네. 언제 한번 갈래요?
0: 아유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6855님 바투님 어릴 때 어머니께서 맷돌로 콩을 갈아가지고 불때서 두부를 간 만들어가지고 양념장 얻어주신 어머니 손 두부가 그립습니다.
1: 아.
0: 약이네요 약. 이건 진짜
1: 두부를 갓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먹어 아.

0: 먹어보진 않았구나. 간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데워서 나오는 거를 먹었으니까.
1: 강릉이 또 두부로 거기서 유명하잖아요.
0: 재현 씨하고
1: 초당 두부. 네, 또 재현 씨가 나오네.
0: 둘이 앉아서 얼마나 아니, 없어요.
1: 많은 추억을 그렇게 쌓았길래.
0: 일주일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못해도 예, 예. 하루에 두 끼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데이트를 했었죠.
1: 네, 데이트를 했었죠. 아니 그나저나 두부 종류도 엄청 많아요.
0: 그죠.
1: 예, 조리법에 따라 제조법에 따라서 두부 이름이 굉장히 다른데 네. 또 그 이름이 다른 만큼 뭔가 느낌도 달라요.
0: 맞아요.
1: 그 두부를 종류별로 네. 드시는 것도 참 좋죠.
0: 네, 맞습니다.
1: 또 보겠습니다. 6456님 코로나 걸렸을 때 목이 엄청 따갑고 입맛도 없었는데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더니 격리 끝나는 날에 아빠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유유.
0: 와
1: 멋지다 이 셰프 하셨는데.
0: 진짜예요 이거? 아버지가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시냐? 파티시에이시네.
1: 제빵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0: 이 쉽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네.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집에서 이걸 만들 수가 있지?
0: 이게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머랭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것도 치고 뭐 이러려면은 네. 그래요?
1: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는 거예요 대체.
0: 육사오룡님 부럽습니다 진짜로. 네. 아버지 계실
1: 이런
0: 때
1: 분은 아마 미소도 아름다울 거예요.
0: 누가요?
1: 아버지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면
0: 이분이 육사오룡님이
1: 그렇죠.
0: 진짜 부럽네요. 아버지 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아셨죠? 네.
1: 네. 나이 맞춰볼까요?
0: 나이요? 6456님의 나이요? 나이?
1: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연배가 굉장히 많은 분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0: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아버지 1년 기일이거든.
1: 그래요?
0: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 케이크 만들어줬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울컥해가지고. 그래서
1: 아버지에 대한 추억 있습니까? 사랑받았던 추억?
0: 그럼요. 있죠.
1: 예를 들면 어떤 케이크는 아니시고.
0: 아니 케이크는 없고 제가 이제 사고 치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학교에 또 와주시고.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0: 네.
1: 좋았어.
0: 이 타이밍에
1: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 정은의 소리로 들을 테니까요. 나에게 힘을 주는 음식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2: 고고천변 일원호 우선은 높이 떠 양고 그 자지

진실은 잠자고 자균 세월 월날아든다 동정 여천의 파시축 금수축 파가역이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 넘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 유리 저리 저리 허리

전화는

파리 원앙새 강성두루니 숨만

허리너수진경세어옥떡 요리저리 나라들 제 또한 경기를 바라보니 지우다 보니 마나 전봉이요 내려 굽어보니 백사 지 땅에 구부러진 늙은 장송광 풍을 못 이기여 우주로 춤을 출제 신내유 순환 청산으로 돌고 이골물이 주르르르 저골물이 골급 열이 열두 골물이 한대로 합수쳐 천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벗금저 건너 평풍석을

나간다 어림에 보가자 한 말

0: 정은혜의 소리로 수군가 중 고고천변 듣고 왔습니다.
1: 네, 음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8555님께서는 속 썩인 자식이 더 효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 상화 씨 이야기 듣고
0: 그러신 것 같아요.
1: 답장을 네.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부모님도 학교에 좀 오셔야죠. 예. 네.
1: 왜요?
0: 아니, 우리 애가 잘 지내나 안 지내나.
1: 아.
0: 네, 둘러보고 그러면. 네. 좋죠.
1: 예. 네. 그래요. 좋은 일로 가면 좋죠.
0: 네.
1: 아. 왜 안 넘어가지지?
0: 부모님이 학교에 온 적이 없어요?
1: 저는
0: 한 번도 없어요?
1: 없습니다.
0: 인생이 재미가 없네. 좀 굴곡이 조금 이렇게 예.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좀 스릴도 있고 좀 그래야 될 텐데.
1: 어떤 스릴이 있었습니까?
0: 글쎄요.
1: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스릴이 있었어요?
0: 노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6344님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에는 할머니가 해준 시원한 콩국수가 제일입니다.
0: 아내분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할머니 해준 이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예.
1: 콩국수 너무 맛있죠.
0: 아, 진짜. 저도 어제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1: 아, 잘하셨네.
0: 와이프가 직접 간 콩,
1: 네.
0: 이거 이렇게 딱 먹었더니, 와,
1: 오.
0: 소금 살짝만 넣은 걸로만 이렇게 해서
1: 네.
0: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1: 건강식이죠,
0: 예.
1: 그야말로.
0: 그거랑 이제 목살이랑

0: 해서 먹었어요 하셨어요.
1: 야.
0: 토종닭 이게 잘못 이제 좀 덜 익히면 약간 질길 수 있어요.
1: 맞아요.
0: 토종닭이기 때문에
1: 사이즈가 좀 크고 그러면은.
0: 하지만 이제 솥 같은 데다 오래 푹 익히면 에이. 살도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맞아. 토종닭이 또 커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0: 닭다리 하나만 먹어도
1: 맞아.
0: 사실 배가 부르거든요.
1: 그건 맞아요.
0: 네, 그 맛이 있습니다.
1: 근데
0: 토종닭에
1: 또 잘 이렇게 조리하실 것 같아.
0: 맞아요.
1: 예, 예, 예.
0: 꼭 삶아야 돼요.
1: 네. 9954님이 큰아이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먹지를 못했는데 한 여름밤에 동치미가 먹고 싶은 거예요. 동치미는 겨울에 나오는데
0: 네.
1: 남편이 문 닫으려고 하는 족발집에서 구해와가지고 동치미를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0: 아, 남편분 잘하셨다.
1: 우와, 대단하시다.
0: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동치미 진짜. 그러면 지금은 없는데
1: 그렇죠.
0: 하는 게 보통인데
1: 한여름인데
0: 어디 가면 동치미를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1: 이야.
0: 족발 시켜 먹으면 동치미가 있더라.
1: 이야.
0: 그걸 딱 유추하셔가지고 족발집을 찾아가셨네요. 멋진데.
1: 그러니까.
0: 예, 남편분이 굉장히 로맨틱하시네요.
1: 부럽습니다. 2390님께서 친정아버님 고향이 평양입니다. 해방 후에 고모네를 따라 단신 월남을 하셨는데
0: 그 고모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다니러 오시면 해주시던 음식 소고기를 넣고 푹 고아가지고 듬뿍 썰어 넣고 당면을 또 많이 넣어서 끓여주신 국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1: 소고기국 아니에요? 아무튼
0: 음식 이름도 모르고요. 다른데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1: 소고기 넣고 당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인 것 같긴 한데
0: 네.
1: 이분이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맛이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거겠죠.
0: 그리고 같은 재료를 써도 어떤 사람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지잖아요.
1: 맞아요. 그 손맛, 그건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절대 수치로는 그 기록할 수 없는
1: 에이.
0: 그 손맛이라는 개념.
1: 아, 벌써 힘이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조금 입맛이 좀 없긴 한데
0: 입맛 없으신 분께서 어제 그렇게 잘 드셨어요? 콩국수에 또 목살까지 뜨악.
1: 네, 지금 뭐 밑바닥 깔고 있잖아요. 아, 요즘 네. 입맛이 없는데
0: 아, 없어요.
1: 2부에
0: 네.
1: 소리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면 네. 입맛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0: 그럼 대체 뭘 드실 거예요? 오늘 이제 어제 입맛 없는데 목살이 콩국수를 먹었으면 오늘 뭘 드시는 거예요?
1: 그거 먹으니까 겨우 좀 들어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리 자랑이 있으면은
0: 그렇습니다.
1: 입맛이 돌 것 같습니다.
0: 아니, 오늘은 너무 성급해서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시면 다음 주 거를 오늘 신청하셔도 돼요.
1: 아, 그렇죠.
0: 네.
1: 일주일 전 이제 예약제니까요.
0: 그렇죠.
1: 예약제로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0: 언제요? 근데 저희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연락 주시고 다음 네. 주 거도 좋습니다.
1: 네.
0: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소리해보고 싶어요 신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저희 제작진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희문의 뱃노래 자진 뱃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버리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 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아.
6: 봉다?
7: 상컬리.
6: 혹시 OTT 투어리즘이라고 들어봤어요?
7: OTT라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OTT하고 투어리즘이 합쳐진 걸 보니까 OTT 온라인 동영상으로 본 콘텐츠를 직접 가서 보고 즐기는 여행을 말하는 건가요?
6: 오, 브라더. 아, 브라보. 봉다. 아메모사. 가만히 있어봐요. 암행어사 방문수처럼 아주 멋진 추리였어요.
7: 너 남자지? 헤이 브라더?
6: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황정민 씨. 브라더! 이렇게 하죠. 맞아요. OTT를 통해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같은 K-콘텐츠를 시청한 해외 이용자들의 한국 방문 의향이 안 본 시청자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요.
7: 아하. K-콘텐츠를 보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OTT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여행 형태가 등장을 한 거로군요.
6: 그러니까요. 온라인 K-콘텐츠로 한국 왜 그러죠? 한국의 음식, 전통 문화와 거리의 활력을 보고 실제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다는 거죠.
7: 우리나라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본 해외 콘텐츠들을 보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이야기겠네요.
6: 그렇죠. 새로운 여행 패턴인 이 OTT 투어리즘 현상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등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대요.
7: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브라더. 아이 상컬리. 네. 여름 휴가 계획 세울 때 참고할게요.
6: 봉더? 여름 휴가 계획 같이 세워봐.

0: 안 되죠.
1: 언년아, 왜 언년 이거?
0: 지세부터 욕 먹자.
1: 언년아, 언년아, 같이 놀자. 얼마나 좋아.

0: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OST 중 꾸미로다 송소희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온라인으로 K-콘텐츠를 본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새로운 여행 현상을 OTT 투어리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이게 이제 문화의 힘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이외에 이제 제가 봤던 정보로는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부산이래요. 부산. 네, 그 무슨 또 드라마에 어디 나왔나 봐요.
0: 네.
1: 그래가지고 약간 달동네 같은 거기 가서 뭐 벽화 그린 거 이거 보고 아 여기가 드라마 현장이야 이런 식으로 투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게 OTT 투어리즘. 요즘에 K-콘텐츠의 이제 다양한 영향이 이런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1: 네.
0: 좋은 현상이죠.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네. 외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풀러 가야겠지요.
0: 네. 만병통치 언년이. 예, 어색할 때는 언년이가 최고입니다. 일단 외치고 보는 거죠.
1: 아 근데 너무 철벽남이에요.
0: 아 네,
1: 봉덕아.
0: 그러게요.
1: 예. 전병훈 씨 같이 약간 너무 철병을 치는 거 아닙니까?
0: 아, 좀 임병훈 씨
1: 조금 같은. 이렇게 여지를 좀 두고 예, 예. 둥글둥글하게 좀 네. 이렇게 좀 밀당도 하면서
0: 저는 그러나 이제 작가 의도를 살리는 거라 가지고요.
1: 아, 작가 의도
0: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1: 아하, 네. 그렇군요.
0: 저의 써져 있는 대로 여기도 언년이가 써 있어요. 저도 보면서 여기 갑자기 왜 언년이가 들어가지? 근데 써 있으면 하는 거야.
1: 아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0: 뭐 작가가 시키지 않은 것도 상황 씨나 하던데요?
1: 그쵸.
0: 여기 브라보라고 돼 있는데
1: 브라도 아유 입맛이 없어가지고
0: 아
1: 말이 헛나

0: 나갑니다.
1: 어제 좀 못 드셨어.
2: 뭐
1: 콩국수에 목살이라니.
0: 한 그릇밖에.
1: 그거 가지고 어떻게 힘이 납니까?
2: 아, 안 됩니다.
1: 에휴, 진짜.
0: 아, 뭐 이제 청국자, 청취자 국악 장기잖아.
1: 그래요.
0: 전화 많이 신청 많이 오면
1: 네.
0: 힘이 나죠.
1: 입맛 돌죠.
0: 그렇습니다.
1: 자, 청국장 신청 지금 가능합니다. 우물정 030의 네? 유료 문자로 나 한번 소리 해보겠다. 나 진짜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일수록 저희는 적극 환영하니까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0: 성대모사 해도 돼요. 성대모사도 네.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1: 어떤 거요?
0: 언제나
1: 언제나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0: 이런 거 다 좋습니다.
1: 막 해주세요.
0: 똑딱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명의 도용을 위한 불법 휴대폰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어제부터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뀌었죠. 따라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을 할 때는 기존의 신분증 제시에서 세 가지 다중 본인 확인 방법 중 하나를 더 추가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 다음 중 세 가지 다중 본인 확인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안면 인증, 2번 모바일 신분증, 3번 운전면허증. 일단 세 가지 다 나라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1: 네.
0: 지금 여기서 문제 드렸던 것은 휴대폰 신규 가입이랄지 번호 이등을 할 때 그때 쓰는 세 가지 다중 본인 확인 방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1: 네. 네. 어려운데요.
0: 자, 안면 인증,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1: 저는 일종입니다.
0: 어. 일종입니다. 네. 힌트였습니다. 자, 안면 인증,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중에 일종입니다.
1: 네.
0: 가 적합한 것을 찾아 주시면 되고요. 그게 세 가지 본인 확인 여보세요. 봉영 씨.
1: 여보세요.
0: 아, 컴퓨터 새로 샀다고.
1: 아, 컴퓨터 아, 네. 바뀌니까 제가 이런 네. 실수를 하네요. 네.
0: 자, 맞춰 주시면. 저는 소리 인트로
1: 아, 소리요?
0: 네,
1: 예, 예.
0: 자, 갑니다.
1: 오토바이. 바이크. 이건 뭐죠?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소리였나요?
0: 무슨 오해일까요?
1: 예?
0: 어떤 오해?
1: 뭔가 가스 배출 네? 느낌이 좀 있지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1: 저만 느낀 게 아니잖아요.
0: 아, 그랬어요?
1: 오해 소지가 좀 있었어요.
0: 저는 이제 배기량이 좀.
1: 배기량이요?
0: 네.
1: 아, 배기량이다.
0: 네.
1: 어떤 가스 배기량이요?
0: 네,
1: 저는 그렇습니다. 일종이고요. 몇 종이세요?
0: 아, 저요?
1: 네.
0: 저는 아닙니다.
1: 드립 생각하지 마시고.
0: 아, 예, 예. 저 에밀레 종이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틱으로 했었죠. 스틱으로.
0: 아, 스틱입니까?
1: 네. 드럼? 자동 아니고.
0: 아.
1: 스틱.
0: 네네네. 네. 그렇군요.
1: 네, 정답 발표할까요?
0: 네. 발표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3번 운전면허증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아, 9954님도 일종이시군요.
0: 자,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신규 전화 신규 아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랄지 번호 이등 할 때는 기존의 신분증 제시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안면 인증,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당일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가운데 하나를 추가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1: 예.
0: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네,
0: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떡 선물은 일단 운전면허증 하시면서 보이스피싱 콱. 두 분 얘기에 웃음 푸하하. 회사에 크게 틀어놓고 일해요. 오, 진짜요?
0: 오, 진짜요?
1: 더위와 싸움 중 아자아자 하셨어요.
0: 오.
1: 회사에서 크게 틀어놓고?
0: 사장님이신가 보다.
1: 오. 0632님 감사드리고요.
0: 네.
1: 근데 선물은 다른 분이네요.
0: 우리는 항상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

0: 그러네요. 네.
1: 소개한다? 네. 어, 그렇다면은 선물은 안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해요. 아, 마음을 예. 그냥 내려놓으세요.
0: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4467님께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1: 4467님. 예. 축하드립니다.
0: 예. 예.
1: 고맙습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로 갈게요.
1: 하나! 똑딱이 똑딱 똑딱이 해 똑도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국가유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부산 박물관이 함께하는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의 전하논이 특별전이 오늘 부산 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정족산, 오대산, 적상산, 태백산 등 4대 사고본 이것이 최초로 한자리에서 공개되는 특별전인데요. 조선 왕실은 별난을 피해 전국 4대 사고에 나눠 보관했던 이것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개되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함께 우리나라 첫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난중일기, 2번 조선왕조실록, 3번 동의보감.
0: 네.
1: 자,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함께 우리나라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하는 거, 이것을 맞추시면 됩니다.
0: 네.
1: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중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0: 세 가지 다 되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록물들이지만
1: 그렇습니다.
0: 사실 이걸 뛰어넘기는 어렵죠. 전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드물죠.
1: 진짜 처음으로 등재될 만한
0: 네.
1: 가치가 있죠.
0: 그럼요.
1: 그렇습니다. 예. 네.
0: 게다가 최고 권력자도 이거를 열람하거나
1: 네.
0: 혹은 수정하거나 하는 게 불가했습니다.
1: 네.
0: 이런 기록물은 진짜 없습니다.
1: 저는 오늘 인터네이션으로 네.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이것도 뭘까요?
1: 이거에 딱 얹어서 가장 적절한 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난중일기 이거와 조선왕조실록
0: 네.
1: 이거와 동의보감, 어떤 게 적절할까요?
0: 모르겠는데.
1: 아, 그래요? 아,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0: 제가. 아,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1: 아.
0: 아시는 분들은 정답 맞춰주시고요.
1: 네.
0: 아, 요거 힌트가
1: 네.
0: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1: 그럼 동의라도 하죠.
0: 아하, 태조, 태종.
1: 왜 태종 태세 문단세로 가려고?
0: 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걸 진짜.
1: 아, 정답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0: 근데 저희가 안 드려도 이미 에. 알고 계십니다. 에이,
1: 그럼요.
0: 에이.
1: 다시 한번 우리도 상기해보는 거니까.
0: 맞아요.
1: 그쵸?
0: 네.
1: 네.
0: 이제 이 세 가지 기록물 다 너무나도 뛰어나지만 이 정답은 국가 차원에서
1: 그쵸?
0: 만들어낸 기록물이죠.
1: 네.
0: 네.
1: 그리고 이거죠, 이거, 이거. 국가유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부산박물관이 함께하는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의 전환원이 이 특별전이 오늘 부산박물관에서 개막이 됐다.
0: 네.
1: 요거 정보 전해드린 게 이제 핵심인 거고.
0: 네.
1: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할까요?
0: 힌트가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아, 그래요? 855님? 아, 이 두 번째 퀴즈는 근데 힌트가 진짜 좀 어려웠어요.
1: 그러시구나.
0: 아, 오답들도 있네요.
1: 죄송합니다. 이게 네. 좀 힌트 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0: 그러니까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개인이 작성한 거예요.
1: 네.
0: 근데 한 가지는 국가 차원에서 네. 만들어진 기록물이죠.
1: 그렇습니다.
0: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정답은 조선왕조실록.
0: 그게 뭐예요?
1: 그냥 저 혼자 머릿속에는
0: 아...
1: 이게 적절한 그게 아닐까?
0: 아, 주상전환합시 혹시 이건가요? 뭐
1: 그런 거죠.
0: 아,
1: 알겠습니다. 착각이었군요. 아, 오류가 날 수 있죠.
0: 저희의 힌트가 더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1: 죄송합니다.
0: 김치의 선물의 주인공
1: 1521님께 김치 선물 보내.

0: 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제 1부 마무리 짓고 2부에서 여러분들의 소리 청국장 시간 함께 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0: 박경의 소리로 남동이녀 성주풀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봐요.

야의 라디오 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0: K-콘텐츠를 보고 우리나라로 여행으로는 OTT 투어리즘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더니 문학계에서도 K-콘텐츠들이 요즘 두드러지고 있다네.
1: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부터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파칭코도 세계가 주목하는 K-문학이잖아.
0: 그렇지. 근데 이번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들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에도 잇따라 번역 출간되고 있는 거래요.
1: 소재도 다양하게 해외 입양과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다룬 소설부터 SF, 또 심청전, 장화홍련 등 전통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까지 다양하더라고.
0: 그런 걸 K-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한다는데 본래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이주자, 이민자들의 문학이 K-콘텐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1: 다양한 K-콘텐츠의 부상과 함께 이민자들이 그려내고 있는 K-디아스포라 문학도 자연스럽게 조명되고 있는 게 아닐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7일 화요일 2부 첫 곡은 조수아의 노래로 갈 수 없는 고향 듣고 왔습니다.
1: 네. 한국계 이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 소설들이 최근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잇따라 번역 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전쟁과 이민 등 그런 걸 초래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상처 그리고 멀어진 전통과 문화적 배경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토대라는데 K-콘텐츠와 함께 K-문학, K-디아스포라 문학까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1: 그렇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뿌리다. 이런 뜻의
0: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죠.
1: 그렇습니다.
0: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계 작가들의 이 문학에도 설화부터 해서 민요 등등의 우리 전통도 또 많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1: 참 신기해요.
0: 그러니까요. 그 DNA가 진짜 있나 봐요.
1: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 문화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면서 한국계 작가들이 영미 문단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요.
0: 네.
1: 국내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건 참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0: 이런 걸 네. 보면 문화라는 게 과연 뭘까?
1: 그러니까요. 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맞아요.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리고 네. 몸은 다른 데 있는데 환경도 달라졌는데 그걸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 그래, 맞아.
0: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형태 보이는 것만 보는데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국악도 어디 있는지 네. 몰라요, 진짜.
0: 맞아요.
1: 또 한 뭐 5년, 10년 혹은 그 이후에 더 사랑받을 수도 있죠.
0: 그렇습니다.
1: 진짜 이건 모르는 겁니다.
0: 또 그걸 네.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어쨌든 우리 문화 우리가 좀 잘 사랑하고 또 이런 문화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아 지금 오늘 1부에서 했던 나에게 힘을 주는 음식들
0: 네.
1: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좋아요.
1: 8849님이 저에게 힘이 되는 음식은 지금은 돌아가셔서 먹을 순 없지만 여름철마다 친정 엄마가 바글바글 이렇게 끓여주시던 추어탕 그리고 삼계탕이 생각이 납니다. 한바탕 땀 흘리며 먹고 나면 힘이 불쑥불쑥 솟아났죠. 그게 너무 그립네요 하시면서
0: 네.
1: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직접 해주신 거 그 정말 잊지 못하는 거죠.
0: 맞아요.
1: 저도 개인적으로 추어탕을 참 좋아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네요. 물론 한 번도 엄마가 해준 적은 없지만
0: 사 먹으면 되죠. 맛있게 하는 데들 많잖아요.
1: 부추 이렇게 해가지고 에. 에.
0: 오히려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사서
1: 그럼요.
0: 같이 드셔야죠.
1: 그럼요. 에. 그렇게 해야죠.
0: 5141님 모두가 즐겁게 먹으면 그것이 보양식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한여름 계곡 바위에서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해물파전이 생각이 납니다.

0: 해물파전에 들어간 오징어를 정말 좋아해서 오징어를 쏙쏙 빼먹으면 엄마가 골고루 먹으라고 등짝 스매싱 맞고 했었죠. 했었어요.
1: 오징어만 골라 먹으면 저도 이렇게 등짝.
0: 파울이죠 그거. 같이 먹어야 돼요.
1: 아니 근데 아기 때는 그것만 맛있어요.
0: 아 그래도 같이 먹어야죠.
1: 네. 아, 참.
0: 해물파전도 너무 맛있죠.
1: 네.
0: 해물파전 진짜 맛있게 하는 집들 가면요. 아 진짜 해물이 오. 가득 차 있어요.
1: 풍성하죠.
0: 네. 그런 집은 또 가고 싶죠.
1: 아 그렇습니다. 구칠호사님께서 네. 저의 보양식은 매기 매운탕입니다. 충청도 쪽에 가면요. 민물 매운탕을 잘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기 매운탕 얼큰하게 먹고 끝에 수제비 넣어서 먹으면 땀이 쏙 납니다 하시면서.
0: 아 이것도 그렇게 좋다 그러던데.
1: 그러니까 저도 이 민물장어 특히 네. 잘하는 집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약간 그
0: 민물 쪽은 약간 비릴 수 있죠.
1: 비린내가 나거든요.
0: 맞아요.
1: 그거를 잡는 게 또 기술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잘하는 집 가면 기가 막히죠 진짜.
0: 네. 확실히 진짜 잘하는 집 가면은 취향을 그냥 없애버립니다.
1: 그치.
0: 아, 난 원래 이런 거 안 먹어. 먹어봐. 딱 먹어보면 진짜 달라요. 저도 원래 장어탕
1: 이런 거 안 먹죠.
0: 아유 상상도 못할 음식이었었는데
1: 맞아, 맞아.
0: 상화 씨랑 이제 여수에 갔다가
1: 아~
0: 그 여수에서 장어탕을 딱 먹었는데
1: 통장어
0: 이게 뭐야?
1: 맛있죠. 맛있죠.
0: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1: 맛있었죠.
0: 아 진짜 좋은 건 내가 취향이 안 맞다 하더라도 정말 그치. 좋은 걸 먹으면 그치. 다 맛있어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1: 또 볼까요? 8849님께서 우리 집 여름철 보양식은요. 민어를 사골 고듯이 푹 끓여 먹습니다.
0: 완전 부서지듯이 딱 떠먹으면 맛있을 그런 거.
1: 민어는 진짜 끝판왕인 것 같긴 한데
0: 민어.
1: 이제 막 자주 사 먹기에는 이제 부담스럽고
0: 좀 비쌉니까? 민어 쪽?
1: 이제 거의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민어가?
1: 네.
0: 예.
1: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이렇게 고등어 사 먹듯이 그렇게 사 먹을 수는 없고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0: 네.
1: 네. 근데 한번 맛보면 생각이 나요. 우리 애들도 아빠 생선 구이가 먹고 싶대요. 민어가 먹고 싶대. 딱 찍어서 얘기하더라고.
0: 비싼 것만 좋아해.
1: 그래서 안 돼. 없어.
0: 비싸. 마음속으로는.
1: 아 얘기도 했어요. 비싸.
0: 아,
1: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긴
0: 근데 했죠. 아이들도 좀 알아야 돼요.
1: 네.
0: 네, 비싼 건 비싸다라는 걸 좀 알아야죠.
1: 6698님 어렸을 적에 여수에 증조 할머니 댁에서 평상에 앉아 데친 문어에 소금장 찍어 먹었던 거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0: 여수가 돌문어 유명하지 않나요?
1: 유명하죠.
0: 네, 돌문어 진짜 맛있던데.
1: 장어 유명하고 문어 네. 유명하고 네.
0: 진짜 맛있겠네요. 문어도 진짜 맛있는 거 먹었더니 너무 좋던데.
1: 잘 데치고 한 거 네. 기가 막힙니다.
0: 기가 막혀요. 네. 안 질겨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포천의 조성주님 들어오셨습니다. 계곡에서 발 담그고 수박 썰어서 얼음에 수박 화채 시원하지요 하셨는데 이건 뭐
1: 살아있지요.
0: 네. 없어서는 안 될 네. 그만큼 소중한 우리의 화채죠.
1: 아 진짜 포천에서도 좀 한 1, 2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0: 포천도 듭니다. 정말 좋아요.
1: 좋아요.
0: 자연이 또 살아 숨쉬는 곳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수박 화채 하면 또 여러 가지 그 부류가 좀 나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사이다파 혹은 딸기 우유파 갈리는데 아니면 밀키땡 파로도 나뉘기도 하고
1: 어허허허.
0: 네, 사이다죠.
1: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사이다.
0: 깔끔한 사이다.
1: 그렇습니다.
0: 밀키땡도 괜찮아요.
1: 네. 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어떤 음악을 듣느냐.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다음 음악은 아, 이 노래군요. 노래 가락입니다. 이호연의 소리로 노래가락 듣고 오겠습니다.

0: 이호연의 소리로 노래가락 듣고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구학 장기자랑 청국장 이제 본격적으로 가봐야겠지요.
0: 갑니다.
1: 청국장. 아라 이거 참 말이야.
0: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오늘은 또 어떤 청취자께서 우리의 국악을 자신만의 흥과 멋으로 뽐내주실지 자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군포에 사는 국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영숙입니다.
0: 한영숙님. 네. 반갑습니다.
2: 아, 고마워요.
0: 예, 아니 그 말씀하시는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가 네. 굉장히 좋으십니다.
1: 그렇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그 몇 학년 몇 번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2: 저 54년생 72세입니다.
1: 와, 네? 50대 아니세요? 50대? 아니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정말 네. 놀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 우와, 근데 오늘도 네. 진짜 놀랍네요.
1: 진짜 5학년 같으시고요. 그래. 와 대단합니다. 아, 혹시 국악 방송은 자주 들으시는 편인가요?
2: 네, 아주 그냥. 채널 고정입니다.
0: 아 언제 많이 들으세요?
2: 주로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많이 듣고요. 오호. 거의 평소에도 시간만 되면 많이 듣죠. 그러면 시간에도.
1: 그러면 평소에 이 국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모양이네요.
2: 예, 제가 원래 충청도 양반 집안 대종가 집 저기 후손인데요.
1: 대종가집이죠. 예, 예,
2: 국악을 너무 좋아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못했어요.
1: 네.
2: 예, 못해다가 다시 이제 뭐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또 민요를 배우고

0: 그러다가 또 궁금하면 못 참아서 전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국악을 전공까지 하셨다고요?
0: 석사도
1: 어머,
0: 국악으로 받았고요.
2: 어머머머머.
1: 그러면
0: 네, 궁금해서.
1: 학사 전공은 뭐이셨어요?
0: 국악과 국악.
1: 아니, 학사.
0: 경기민요, 경기민요.
2: 그러니까 민요 전에도 뭘
0: 교육, 저는 저 국문학.
1: 학사는 국문학으로 하시고 석사를 경기민요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께 배우셨어요?
0: 이춘희 선생님께도 배웠고요. 이은주 선생님께도 사사를 받았습니다.
1: 그러면 뒤늦게 경기민요로 석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실례지만 선생님 몇 세이실 때 그러면 석사 과정을 하셨어요?
0: 결혼하고 그건 뒤에 있습니다.
2: 아니 지금
0: 궁금하면 더 하고 싶어서.
2: 아니 제가 경기민요 지금 한영숙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로 군포에서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진짜. 근데
0: 많이.
2: 오늘 밭뒤의 상사대 이 청국장에 직접 참여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0: 저는 정말 아리랑을 좋아하거든요.
2: 네네네.
0: 근데 아리랑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군포가 수리산과 어떤 반어로서 갈치호수 정말 자연이 수려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수도권이고. 그래서 우리 군포에는 왜 아리랑이 없나 해서 제가 아리랑을 좀 저기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불려지지만 제가 이제 다른데 이제 아리랑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면은 우리 군포 아리랑을 많이 자랑하는데 방송을 못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자랑하고 싶었어요.
1: 너무 좋아요.
2: 이건 의미가 있네요. 진짜.
1: 그러면 저희 뭐 군포 아리랑 좀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저기 아리아리 수리수리는 군포의 유명한 수리산이야.

0: 문포 만만세라. 이제 그의 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1: 조금만 더 정식적으로 해주세요. 군포알이라.
0: 네.
1: 지금 일절.
0: 태의

0: 가슴엔 꽃바람 나네.
1: 오,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예, 가사는 얼마든지 많고요.
1: 네네.
0: 뭐 그 또 이제 이 작시는 제가 긴 세월 동안 작곡은 너무 고민을 하다가
1: 네.
0: 아 제가 정말 어떤 그 꿈에서 똑같은 선율을 가지고 꿈을 꾸고서 일어나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걸 바로 그 3시에 제 방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그 이튿날 악보로 만들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음반도 내고.
1: 아, 음반도 내셨어요?
0: 네.
2: 진짜 이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러게요. 쉽고 재밌게 예.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0: 예, 좀 쉽고 그리고 경기민요의 네. 어떤 그 명랑하고 그 경쾌한 그런 리듬도 있고.
2: 아,
0: 예.
2: 2019년도 6월 25일에 앨범이 있네요. 군파리랑.
0: 네.
1: 앨범 명이 아, 소리 예. 꽃을 피우다.
0: 예, 예, 예, 예.
2: 아니, 이거 지금
0: 아니, 다 검색하셨네.
2: 아, 그럼요.
1: 다 알아요.
0: 네, 네.
2: 그 군포알이랑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예. 좀 아쉬울 것 같아서요.
0: 예. 다른 알이랑은 다 좋아해요. 네,
2: 다른 민요도 지금 뽐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뭐 제가 많이 하는 뭐 각 지역 알이랑도 있고
1: 네.
0: 동민 알이랑도 있고 파생된 알이랑 본조 알이랑에서 많이 파생되잖아요.
2: 네, 네, 네. 예.

0: 정선알이랑도 많이 좋아하는데 네. 정선알이랑 예를 들어서 뭐 네. 저기 그 토속은 네. 여기 비가 올라 나 눈이 올라 나
1: 아, 쓰러

0: 나 그리고 이제 또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찔꺼매고 일꺼매고 장치다리 곰배파리 노가지나무 지게우이 엽전상냥 닮아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1: 멋있어.

0: 이건 정산 쪽.
1: 아, 야, 오늘 박물관이신데요 지금 소리박물관. 어허.
2: 한영숙님.
0: 예.
2: 자, 잠깐 들어봐 주십시오. 2245님께서
0: 예.
2: 아리랑 종류가 많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들으면 예. 들을수록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저도 한영숙님처럼 아리랑에 예. 푹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0: 감사하네요.
2: 또 5610님께서 군포 네. 아리랑 가사가 너무 네. 좋네요. 이렇게 또.
0: 아,
2: 네,
0: 감사합니다.
3: 2390님께서는 저랑 동갑이신데 어쩜 목소리가 그렇게 예쁘고 진짜. 젊으신가요? 맞아. 민요도 너무 잘하시네요. 얘기해 주셨고.
2: 그러니까 진짜 민요 하면서 좋아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니까 네. 목소리도 이렇게 젊게 관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3: 그런가 봐요. 네. 오늘 전화 끊기 전에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시는 분들께 진짜 민요의 매력은 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0: 네. 네, 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얼과 한과 역사와 모든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소리를 접하면은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저는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지역에서나 또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좀 민요를 좀 보급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민요를 하면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자긍 본인에 대한 자긍심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얼이 담긴 그런 우리 소리를 통해서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늘 살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 뭐 우리 민요 소리 좋아하신 분들 진짜 많지만 한영숙님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거예요.
2: 그렇습니다.
3: 네.
2: 오늘 덕분에 네. 저희도 좋은 에너지 잘 받았습니다. 한영숙님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
0: 고맙습니다.
2: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2: 군포원이랑 화이팅! 한영숙 네, 환영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3: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다.
2: 진짜로.
3: 아, 예.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네. 소리 들려주셔서. 최경만의 연주로 미량 아리랑 듣고 와서 다음 청국장 우리 청취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최경만의 연주로 미량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한호박중님께서도 얼씨구 잘한다 하시면서 또 추임새 보내주셨네요. 네. 자, 감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 청국장 주인공은 또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부산에 사는 국악방송 애청자 김혜기라고 합니다.
1: 김혜기님.
3: 네네.
1: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3: 아, 오늘 절기상 소서인데.
1: 네.
3: 뭐 장마와 거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맞게 아주 덥고 습한 날씨를 보여주고
1: 습하죠. 부산도
3: 좀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0: 좀 지칠 수도. 지금 목소리도 약간 살짝 지치신 것 같은데 좀 살짝 짜증도 좀 나 있으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컨디션 괜찮으세요?
3: 아, 또 방송 출연한다고 좀 잠을 설쳤더니 조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1: 아하. 야, 벌써 이제 마음으로는 어제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3: 네. 그런데다가 네. 그런데다가 아까 한영숙님은 전문가시고.
1: 네.
3: 저는 아주 순수한 아마추어라서. 어허. 비교가 될까봐 걱정이.
0: 아유, 그런 거 안 합니다.
1: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0: 아니, 근데 진짜 국악, 저희는 국악을 정말 뭐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저희는 이제 그거 뭐 가지고 같이 즐기는 거니까.
1: 얼마나 국악을 좋아하세요?
3: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읍내에 나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라요.
0: 부산에 사셨어요?
1: 풍악을.
3: 아니 아니 시골 그때는 충청도에 살고 있었어요.
0: 충청도 어디요?
3: 충북 괴산이라고 합니다.
0: 괴산.
1: 아, 그래서 네. 어쩐지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사투리가 없어가지고 네. 좀 그랬었는데.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 지방 문화재를 전수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5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이게 참 적응이 잘 안 되네요.
1: 아, 그래요?
3: 네네.
0: 아, 진짜 어렸을 적에. 네. 충북 괴산에 살 때 네. 그때 네. 뭔가 국악을 접하신 거예요?
3: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읍내에 뭐 구경 가는데 풍악 소리가 들길래 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국 예술 경연대회라고 우리 고향에서 그걸 했습니다.
1: 네.
3: 그때 당시나 그게 아주 큰 잔치였어요. TV KBS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중계할 정도였어요.
1: 네네요.
3: 네, 그때부터 좀 그 풍악 소리가 들리면은 관심이 가고 좋아했었죠.
0: 그래서 네. 풍악을 좋아했는데
3: 네.
0: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계속 뭐 풍악이랄지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3: 아니요, 그럼 전공은 안 했고요.
0: 네,
3: 그냥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생겨서
0: 네.
3: 그 지금 이제 여기 수영민속예술관이라고 있거든요.
0: 네.
3: 네, 여기 와서 이제 수영 농청놀이라는 걸 알게 돼갖고
0: 아, 네네네. 네,
3: 그걸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0: 아, 얼마나 되셨어요? 농청놀이 배우신지.
3: 지금 한 5년 조금 넘었어요.
0: 어이구, 오래되셨네.
1: 근데 청취자분들이
3: 멉니다.
1: 아, 청취자분들이 혹여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영 네. 농청놀이.
3: 네.
1: 이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3: 농청놀이는 이제 옛날에 우리 농경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3: 부산 수영에서도 농사를 지었어요.
0: 네.
3: 그 수영 지역에서 전승되는 노동요인데 이제 풀 베는 소리부터 눈매기 소리까지 뭐 벼농사 짓고 가을 추수 전에 풀 뽑을 때 같이 부른 노동입니다.
0: 아,
3: 그 예. 부산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무형문화재로. 야,
1: 그럼 그러면... 보존에 가셔가지고 지금 그거 전수받고 계신 거예요?
3: 네네.
0: 5년간.
1: 와.
0: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농촌놀이에 있는 뭐 풀 풀베기랄지
3: 네, 풀베기 소리가 아~ 이제

0: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소리거든요.
1: 예.
2: 궁금하네요.
0: 그거하고
1: 예.
0: 이제 뭐를 심어놓고 풀이 나지 않습니까?
1: 예.
0: 옛날 요즘 뭐 제초제를 뿌려서 없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일일이 다
1: 맞아.
0: 손으로 뽑아냈어요.
1: 그렇죠. 아.
0: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소란무슬이 그 풀을 뽑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요를 부르면서
1: 장단
0: 그
1: 맞춰서.
0: 일의 힘듦을 좀 덜었던 거죠.
1: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노래 불러주실 것 같고, 뭐
0: 네.
1: 실제로도 노래 부르기 전에 뭐 꽹과리 치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노래만 하나요?
0: 풀베기 소리는 그냥 소리도 하고요.
1: 예. 네.
0: 또 우리 저 눈매기 소리는 이제 북장단에 맞춰서 합니다.
1: 앞에 북 있어요?
0: 오늘 제가 특별히 또 여기 전수관까지 와서
1: 어머.
0: 우리 저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1: 어머.
0: 같이
1: 알겠습니다.
0: 해보려고요.
1: 저 이제
2: 그러면 어제 참 설칠만 하시다.
1: 자, 그러면
2: 준비를 많이 해 주셨어요.
1: 그러면 자,
0: 네네. 네.
1: 뒤에 그 같이 있는 멤버들한테 그냥 큰
0: 네.
1: 소리로 인사 한 번만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목소리
0: 예,
1: 들어가게.
0: 잠깐만요.
1: 예. 네?
0: 회원님들 인사 한번 해달랍니다. 반갑습니다.
2: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1: 진짜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0: 네.
1: 지금 한번
0: 네.
1: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가보겠습니다.
0: 네, 풀베기 소리부터 하겠습니다.
1: 네.

0: 이어서 논매기 소리 해보겠습니다.
1: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 또 받아 주시네요.

0: 끊겼나 봐요.
1: 끊긴 것 같아.
0: 네. 아, 참 들을만 했었는데 지금.
1: 가끔 이 전화 시스템이 약간 오류가 있을 때가 있어요.
0: 생방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1: 네.
0: 아, 근데 진짜 아까 풀베기
1: 오.
0: 소리
1: 네.
0: 엄청 매력적이네요.
1: 그 진짜 뭐 우리 소리를 찾아서 약간 거기 나오는
0: 맞아요.
1: 뭐 따라 따라 뭐 이거였나?
0: 맞아요.
1: 뭐그그 멜로디였죠.
0: 그러다가 또 라솔미로 내려오기도
1: 메나리도
0: 하고,
1: 있고,
0: 약간 그 전라도 쪽에 계면조 성음도 또 있고,
1: 다양하게.
0: 굉장히 오묘했어요.
1: 아, 궁금하다, 진짜.
0: 아, 지금 방금 논매기 소리 하다가 중간에 전화 연결이,
1: 전화기가 밀당을 하네요,
0: 아,
1: 우리한테.
0: 예. 잠시 원활하지 않았어요, 연결이.
1: 전화기 하나
0: 자, 일단은, 예?
1: 사줘야 될 것, 전화기 하나 사줘야 될것 같아요.
0: 달달님께서 어우 신기하다고
1: 그러니까
0: 진짜 이건 노동요네요 하셨는데 진짜 그렇네요.
1: 아니 짧게 말고 풀 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0: 어
1: 들어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요.
0: 그러니까요.
1: 이거는 봐야 될것 같아요.
0: 이건
1: 그죠?
0: 실제로 논을 같이 매면서
1: 아
0: 그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1: 실제
0: 에
1: 같이 갑시다.
0: 좋아요.
1: 예.
0: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를 해야
1: 아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하나 심고
0: 예.
1: 또
0: 그런, 뭐 식으로. 그런 식으로.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알면 알수록 신기한 국악 세상. 너무 구성조여 풀베는 장면이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79836.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는 소리만 들었는데 마치 그 공간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
1: 지금 멤버들끼리 지금 신나게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전화가 지금 끊어졌는지 살아있는지 모르고 지금.
0: 이분들은 지금 완창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1: 이미 지금 흥이 오를 대로 지금 올라가지고
0: 다시 연결돼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약간 지치실 수도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아 어제 잠도 못 잤는데 힘들게 했더니 연결이 끊어졌어.
1: 아아
0: 아, 근데 진짜 좋네요. 소리가. 아 2313님도 얘기해 주시는데 노래 가사가 약간 슬픈 것 같아요. 어떤 그쵸. 내용인 거죠 하셨는데
1: 애환도 있는 것 같고
0: 애환이 있었어요.
1: 어쨌든 노동요니까 네. 자기의 한풀이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다 것도 가사에 다 밀어넣는 거
0: 맞아요. 네. 사실 우리 민요라는 연결이 됐어요. 다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네네.
0: 네 전화 연결이 원활치 못해서 중간에 끊어졌어요.
1: 김혜기님.
2: 아 예예. 예.
1: 지금 계속 노래 하고 계셨어요?
2: 예 그랬죠. 전화가 자꾸 오길래 무슨 전화가 했지 난 또 계속 끊었지 그랬어.
0: 아이고 아, 끊어져 버렸어요.
2: 오늘 국악 방송 좀 뭐가 전화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 되고.
0: 아니 근데 저기, 거의 뭐 막판 정도에 네, 끊으신 네. 건가요 그러면?
2: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1: 논매기 소리 같이 했잖아요.
2: 네네.
1: 한 40초 듣다가 끊어졌어요.
2: 40초?
1: 네. 논매기 소리 막 시작하고 맞아 끊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 혹시 지금 뭐 거의 잠을 설쳐 갈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2: 네네.
1: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논매기 네. 소리 들려주시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요.
0: 진짜요.
1: 왜냐하면 풀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논매기 소리도 같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네. 노래하실 때 멤버들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2: 아, 그래도 됩니다.
1: 멤버들 그 거리감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2: 아, 그래요?
1: 네,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0: 오히려 잘 됐네요. 네. 끊어진 김에 더 좋은 소리로 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 죄송합니다.
2: 네, 네. 네. 네. 그럼 논매기 소리 다시 가겠습니다.
0: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박수로 청해 네. 듣겠습니다.
2: 네.

어...

0: 5, 7, 2, 1.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멋있다.
2: 김혜기, 와, 이거는 귀한데요. 김혜기님.
0: 네.
2: 왜 긴장하셨죠? 완전 너무 좋은데요?
3: 아, 그리고 보존의 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네네. 서로 간의 합이 정말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궁금한 네. 걸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0: 네, 네.
1: 이거 너무 귀한 저기 소리고 공연인 것 같은데 부산 네. 여기 그 농촌놀이 보존회에서 하는 공연이 일정이 뭐 나온 게 있나요?
0: 예,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여기 전수 마당이 있거든요.
1: 아.
0: 네, 거기서 이제 매주 첫째 토요일 날.
1: 아.
0: 네, 한 번씩 공연이 있고 또 다른 지방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다른 지방에 가서 또 공연도 하고 그럽니다.
3: 아, 그러면 네. 그 뭐 포털 사이트나 지도에서 부산 수영 농촌 놀이라고 검색을 네. 보존회까지 하면은 네. 나오는 거예요?
0: 네네네. 네.
3: 그럼 토요일마다 가면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거네요?
0: 아, 매주 토요일마다는 안 하는데.
3: 첫 번째 주 토요일.
0: 여기 다른 문화재도 세 가지가 더 있거든요.
1: 아.
0: 먼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
1: 몇 시부터 네. 해요?
0: 보통 2시부터 합니다. 첫째 주 토요일 2시.
3: 첫째 주 토요일 2시.
1: 김혜기님, 이게 실례 안 되면 뭐 불편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업은 뭐인가요? 크게 뭐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입니다. 아니면 뭐 공무원님.
0: 네. 시민의 발 뭔지 아시겠어요?
1: 시민의 발? 시민의 발?
0: 시내버스. 시내버스.
3: 오, 그러시구나.
1: 아, 그러세요.
0: 내가 일할 때마다 국악 방송을 고정적으로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3: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승객 여러분들도 국악 방송을 청취하게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3: 아, 홍보대사를 자청하고 계시고.
0: 제가 국악 방송 개통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산에 홍보대사 하겠다고.
3: 아, 너무 감사하네요.
0: 특히 이게 바투의 상사디아가 제가 이제 오전 오후 근무를 하는데. 그 교대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항상 들을 수가 있어요.
3: 아이고, 그러시군요.
1: 네.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맞죠?
0: 네,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일단 왜냐하면 저희 작은 어머니도
0: 네.
1: 버스를 오래 하셨어요. 마을 버스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시내 버스까지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3: 그나저나 이 농촌놀이 좀 네. 음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우리 청취자.

0: 분의 요청이 있어요.
1: 음원이 있나요?
2: 예, 있죠. 전에 그 보이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이 있을 겁니다.
0: 아,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3: 네, 훈동 어머니에게 알려드릴게요.
2: 제가 나중에 국악방송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0: 아유, 감사합니다.
2: 한번 틀어주십시오.
3: 아, 당연하죠. 귀한 소리인데요.
2: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수영민속 보존에 전승자가 많이 없거든요.
0: 네네.
2: 아. 혹시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수영민속 보존원을 찾아오시면은 회원으로 해서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3: 수영, 아. 자, 수영, 네.
0: 농청,
3: 놀이. 농청,
2: 네, 농청 놀이,
3: 놀이 보존에,
2: 네네,
3: 이렇게 검색을,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정말 귀한 소리 해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진짜로, 큰일 하셨습니다.
2: 아, 저도 이 소리에 빠져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상태.
0: 그러니까 그러실만 합니다.
3: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풀로 하면은 한 몇 시간 걸려요?
2: 거의 40분 이상 걸리죠.
0: 아, 그 정도.
2: 네, 근데 그 눈을 매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가사도
0: 그렇죠.
2: 수영 8경을 배경으로 해서
0: 네.
2: 그런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지금 목소리에 이제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두 번이나 라이브를 하시느라.
3: 김혜기님.
2: 네네.
3: 뒤에 계신 그 멤버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 꼭 전해주시고요.
2: 네네.
3: 김혜기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국악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즐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건강을 위해서 빨리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쉬시고 다음에도 네. 또 좋은 소리 전화 연결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수고하십시오.
3: 네. 고맙습니다.
2: 네.
0: 와, 진짜 정말 귀한 소리였어요. 와,
3: 멋져요.
0: 그러니까요. 멋진 네. 자, 이 멋진 소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3: 네.
0: 최윤영의 경상도 경남 남해 듣고 오도록 할 텐데요.
3: 남해 뱃노래.
0: 뱃노래입니다. 네. 듣겠습니다.

0: 최윤영의 경상도 경남 남해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아직도 이 수영 농촉놀이 매력에서 네.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0: 좀 많이 배우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1호 이하나님도 와 너무 멋있다고 하셨고 훈둥어매님은 이미 링크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너무 매력을 느끼신 거죠.
0: 예, 저 십몇 년 전에 그 경기 고양들 소리 네. 그거 배웠던 최장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기억이 또 납니다.
1: 우리

0: 지역 곳곳에 우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소리들이 이렇게도 있습니다. 네. 많이 즐겨주시고 배워주시기까지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1: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바트 시대
0: 바트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두 얼굴인 것 같죠. 비가 쏟아지다가 뚝 그친 뒤에는 해가 바로 나면서 후텁지근해지고 폭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요. 어젯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있었다는데요. 오늘이 절기상 소서입니다.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인데요. 이름은 소서이지만 사실 이맘때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의 시작이라고 하죠. 여름이 덥고 습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모든 것이 여름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면

강효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날씨가 더면 덥다고 투덜투덜, 추면 춥다고 투덜투덜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 딸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말을 못했을 때는 계속 울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를 왜 이렇게 계속 울지? 라고 혼자 이제 막 엄청 투덜투덜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강아지 훈육시키듯이 저를 자리에 앉혀놓고 여보 잘 들어봐. 어. 애기니까 울지. 근데 그때 참 그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 이 날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어,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없던 여유가 생겨나는 일종의 초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제 할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절기상 소서다는 말씀드렸는데 소서가 되면 미리 제철이라고 합니다. 요즘 살 뺀다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는데 핑계 삼아서 네. 국수, 수제비 이런 거 좀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호박이나 민어도 제철이라고 하는데 민어는 좀 비싸니까 호박을 오늘 저녁에 집중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고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남도 작가 육자백이 보내드릴 텐데요. 대단히 인기곡이었었는데 노래가 좋다 해서는 오랜만에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김수현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김수현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잡가 육자백이 함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음원은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뒤에 나오는 그 수성가락들, 예, 악기의 반주들이 참 좋죠. 예. 2775님께서 민왕님이 6월달까지 안 들려주셔서 7월에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까먹고 있었나봐요. 조상용 명인의 회심곡. 아, 평일은 다른 애청자분들한테 미안하니까 녹음방송 때 들려주시고, 이게 그 분량이 상당히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되는 곡의 분량이라서 아마 다른 청취자분들을 또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부채춤 반주 신청합니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죄송해서 빨리 준비했습니다. 부채춤 반주 음악 국립국악원 민속단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단의 연주로 부채춤 반주 음악 함께 들었습니다. 2775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2775님께서 고맙습니다. 부채 두 개 들고 옛 생각하면서 춤춰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집에 누님이 이제 두 분, 누나가 둘이 있어서 그 옛날 학교 운동회 때 항상 부채춤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운동회 때 오시니까 보여드리는 용도로 이 항상 고정 레퍼토리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누님들의 부채가 그 핑크색, 분홍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핑크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아무튼 그 뭔가 좀 저렴한 색깔에 금박이 중간중간 붙어있고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닭 깃털인 줄 알았는데 예, 그 솜털로 이렇게 그 부채에 붙어있어서 그걸로 자는 누나를 이렇게 간질간질하다가 몇 등짝 스매싱을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 부채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채였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775님께서 잘 들으셨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그 조상용 명인의 회심곡은 저희가 또 다음 방송 때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공연 초대 소식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 전주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세계 각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열리고 있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올해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만날 수 있고 이 대표 공연이죠.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판소리 다섯 바탕 흥보가 공연에 노래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김차경 명창의 만정제 흥보가를 들을 수 있고요. 판소리와 함께 줄타기, 연희 등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진다고 하니까 어떤 무대를 만나게 될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주시면 당첨자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6님께서 앞서서 제가 부채춤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 집안에 모두들 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끼보다는 다들 힘이 넘치지 않았나 누님이 이 방송을 안 들으셔야 될 텐데 매주 화요일 마련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황미랑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옥중상봉 대목을 최승희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최승희 명창이 작년에 향년 89세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0: 대단히 작은 체구에서 어, 오, 야 저런 작은 체구에서 저런 단단한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소리에 기백이 있고 그 서슬이 퍼렇다라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서슬 있는 소리를 보여준 명창, 서슬 있는 소리의 대표적인 명창으로 많이 꼽히는 분이죠. 예, 전북 특별자치도의 무형유산 춘향가의 예능 보유자셨는데 실제로 최승희 명창에 관한 이야기는 명창의 어떤 그 음악 인생, 소리 인생 외에도 스승이었던 김열한 명창의 춘향가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김열한 명창의 스승이었던 정정렬 명창의 춘향가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최승희 명창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정렬, 김열한, 최승희로 이어지는 이 정정렬제 춘향가 아마 현재 이렇게 전승되고 있는 소리들 중에 가장 옛 모습 그러니까 고체라고 하는 이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이 따님이신 모보경 명창이 또 그 전승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제가 선곡한 춘향가 중 옥중상봉 대목은 이런 배경보다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식당 같은데 갔을 때 이렇게 뭐 꼭 어느 식당을 가야지 이거보다는 배고픈데 근처에 식당 어딜 가지 하다가 눈에 들어온 식당이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실 대목이 한 14분 가까이 정도 되는 대목인데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진행자가 이 대목을 듣고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니 이렇게 좋은 대목이 있었다니 감탄했겠군이라고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노래가 좋다를 좀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 취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춘향가 중 옥중상봉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1: 저기요!

지나니 공눈은 찬잔이라 정단이가 바로 소리를 듣더니만 마나님 바로 쳤나이다. 애기씨한테 이가 사이다.

시간도 늦었구나. 향단이는

0: 인자간고요 사람 자취가 은천넌디 옥문거리 당도허여 옥문걸세 부여잡고 지긋지긋 흔들며 사정이 아이고 이 원순놈 투전으로 또 갔구나. 그때요 준향이는
1: 다 얼씨구
0: 비몽 사 땀을 뛰어넘어 오더니 옥문 앞에 와 우뚝 주홍잎 쩍 춘향이 꿈이라도 무섭고 두려워 온몸이 오싹

0: 다 얼씨구. 어?
1: 등에서 땀이 쭈르르르르르르르르. 부름소리가 귀에 언뜻 언뜻 들리고 날 모진 소리를 귀신 소리로 알고 금요일령사파세 춘향 모진 기가 막혀 저거 시애미 소리를 귀신 소리로 안해 그려 준양아 정신 차려라 애미가 왔다 아이고 어머니 밤늦은데 어찌 외겼소 오냐 왔다 이리로 끝나 오너라 준양이가 나오는디

칼머리를 두 손으로 들어 저만쯤 옮겨놓고 형문 맞은 다리를 두 손으로 옮겨놓으며 무적무적다오르니 아이고 어머니 어찌 왔소 오냐 왔다 보다니 누가 와요 밤낮 줘야 기다리고 말해던 너희 서방 이몽룡 씨 비록 거제되어 왔다 어서 나와 얼굴 좀 보아라 준향이에게 말 듣더니 어안이 벙벙 흉중이 꽉 맥혀 한참 말을 못 하더니 꽁문 틈으로 손을 내요 빈손만

서방님이 오시다니 나은 솔내제 펴주고 보사도 목임해요 춘향손을 부여 잡더니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네가 이것이 일이냐 부드럽고 곱던 손길이 피구리 사연구나 나는 이게 되지요 말은 서방님 어린 일이요 나도 역시 팔자로다

0: 서방님을 멀리 가지 말고 문 밖에서 있다가 나를 일하여니 내리거든 걸머리나 들어주오.
1: 좋지.
0: 나를 죽여내어 놓거든 다른 사람 손 대기 전에 썩.

말시고 서방님 속옷 벗어도 벗어주고 나를 묻어주듯 신산 구산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삼대감 지저라 눈이 묻어주고 청주 한식 탄호 추석 선대감 시지잡수로 주화포에 따로 체령놓고 술 한 잔을 부어들고 나의 무덤에 올라서서 발톱 툭 세 번 구르며 춘향아

0: 없소. 어사또 목이매여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오냐 춘향아 우리 이마라.
1: 잘한다.

0: 아니라 오늘 밤만 죽지를 말고 내일 날로 상봉하자. 준향아, 내가 널 다려 할 말이 있다마는 준향 뭐 이 말 듣더니 자네 누구 땜새 말 못하는가? 나 있다고 말 못하는가? 향단아, 마나님 모시고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서방님, 마나님 허신 말씀 곡해 마시고 집으로 가사이다.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볼 일이 있어 같이 못 가니 내일 아침이나 잘 지어 놓아라. 준향모와 향단이는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가고 어사 또는 객사로 돌아와 거사할 일을 생각할지 날이 차차 밝아오니.
1: 춘향가 중 옥중상봉 대목을 들었습니다. 이몽룡과 어사가 됐지만 변복을 해서 거짓골로 월매 말처럼 거짓골로 나타난 어사또를 바라보는 춘향의 어떤 유언이 담긴 대목이죠. 청천은 우거진데 앉았느냐 누웠느냐 내가 와주는 술이니 개의치 말고 많이 먹어라. 그 말씀만 허여주오.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개인적으로 판소리 전체 다섯 바탕 혹은 열두 바탕 예. 전체 중에서도 가장 절절함이 묻어나는 노랫말이지 않나. 다섯 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희의 소리 김용환의 북장단으로 춘향가중 옥중상봉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8738님께서 새싹 사연 주셨는데 방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였습니다.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말했습니다. 에, 점수 갈 겁니다. 와 진짜 떨렸어요. 꼭 청취율 1등 하세요라고 문자 사연 주셨는데 뭐 1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2등까지는 저희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오늘만큼은 이번만큼은 잘 받아주시면 좋겠다. 사실 8738님 사연 아니었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황용주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홍승동 외 여러분의 소리로 우봉이 들소리, 논매기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안농악 판굿 중에서 셋째 마당 호호굿 보내드릴 텐데요. 나금주의 꽹과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나금추의 꽹과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부안농악 판꽃 셋째 마당 호호굿 보내드렸습니다. 아, 1628님께서 사진과 함께 문자사연 주셨는데 사진 엄청 까만 병아리죠. 네, 병아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아침에 들깨 한 마리가 닭들 방목해둔 울타리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닭들을 전부 물어 죽였네요. 들깨 두 마리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망을 보고. 요즘 보기 힘든 닭인데 민화에 나오는 까만 닭이거든요. 어제 태어난 병아리 한 마리가 틈바구니에 끼어 겨우 살았어요. 이젠 자주 들깨들이 올 텐데 큰일입니다. 시골도 아닌데 아, 방 안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허스키가 집 안에 있는데 돌봐주네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커서 닭을 20마리를 저희가 집에서 키웠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얘들이 150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산에 아예 방목을 해서 키웠는데 그 달걀을 낳잖아요. 아침마다 그거 숲속으로 달걀 찾으러 다니는 게 상당히 일이었고 고역이었던 예, 그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다행히 그 와중에 예, 또 한 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겨우 살았는데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까만 닭을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다 자라면 또 어떤 모습일까. 무사히 예,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줄타기 실황 음원을 보내드릴 텐데요. 김대균의 재담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1: 천생만민이 필수지 직업이라 했거늘 나는 저 벽공에다 외주를 메고 거미같이 왕래를 할 적에 이 나의 작은 재주로 이 많은 분들께 잠시나마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가만 있어봐. 이렇게 안 이리만 또 짜고 있자면은 조금 또 지루해 하실 테니까 내가 두 무릎을 갖다가 딱 놓고 요 앞에 놈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가면 된단 말이야. 요 뒤에 놈은 눈도 코도 없이 어떻게 가는 거 하니 그냥 요렇게 오던 것이야. 앞에 놈이 또 가면은 그냥 뒤에 놈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가면 그냥 가네. 가면 그냥 가. 아이고, 요새 참 요런 놈들 많어.
2: 그렇지.

0: 좀 생각들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지.
1: 응.
0: 앞에서 간다고 그냥 따라가. 그냥 따라가. 아사라. 어쨌든 요 두 놈이 그냥 방정을 한번 떠는데.
1: 응.
0: 여러분께서 장단에 맞추어가지고 박수를 빨리 한번 쳐주시면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짱! 뚱!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단 말이오. 요번에는 그냥 두 다리를 갖다가 좌우치기를 한번 넘겨보는데 요것은 말이오 내 기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는 밤 도깨비들의 기운을 내가 받아서 어쨌든 한번 넘겨보는데 여러분들은 제 엉덩이만 보십시오.

이곳이 우리가 5월 달에 박물관에 왔고 오늘 이렇게 도깨비 단장에 줄을 걸었단 말이요. 어쨌든 우리가 8월 달에 말이요. 어쨌든 인형극 축제에 또 오는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은 인형극 축제에 8월 달에 여러분들께 근데 말이요 가만 있어봐 그때 보여드리는 건 보여드리는 거고 말이요 어쨌든 하나만 하고 내려가는데 요것은 여기 그 많은 도깨비님들의 박수를 달아놓고 한번 나가보는데

너무 보고 싶었던 축구 경기를 라디오 중계로 듣는 듯한 느낌? 예. 줄타기 실황 음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연을 많이 보기도 했고, 이렇게 그 지금 재담을 하신 김대균 선생님의 공연을 또 이렇게 도와드린 적도 있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그리듯이 스쳐 지나가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 뭐야, 속 터지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이 김대균 선생님의 연배 말고도 젊은 층에서도 줄타기를 이렇게 연행하는 친구들 대단히 많이 있고, 또 근래에는 그 독학을 통해서 줄타는 기술 자체를 익혀서, 그러니까 몸을 잘 쓰는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또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예, 줄타기 공연. 실제 서커스에서 하는 줄타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줄 바로 밑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나 몰입도가 어마어마하니까 꼭 현장에서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4분 12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매일 우리 음악 중에서 한 곡을 골라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고고천변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7월에는 휴가를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행을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면 모든 것이 신기하죠.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도 태어나서 처음 육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별주부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 담긴 대목이 바로 고고천변입니다. 육지로 나온 별주부는 우선 물 위에서 세상 구경을 합니다. 앞발로 푸른 파도를 찍어 당기고 뒷발로는 푸른 물결을 탕탕 치면서 요리조리 저리요리 앙금둥실 높이 떠서 어장촌, 회안봉, 동정호 등을 구경하고요. 그 뒤에는 모래 속에 숨어서 여러 산들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이 별주부가 한 곳에서 이 많은 풍경들을 다 볼 수는 없었겠죠. 당시 대중들에게 익숙한 지명의 풍경과 고사를 열거하고 시작인 표현을 더해서 관중들의 호응을 끌어낸 것이라고 하고요. 이 대목은 단가로 부르기도 하고 또 가야금 병창으로 부를 정도로 애창이 되고 있습니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지금 기준으로 좀 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때도 이미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임방울, 송만갑, 김창환, 명창 등이 고고천변을 유성기 음반으로 취입했죠. 특히 송만갑, 명창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반을 발표할 정도로 이 곡을 잘 불렀다고 합니다. 1913년 6월에 발매된 매일신보에 따르면 송만갑, 명창이 주식회사 일본 추근기 상회에서 발매한 음반에 고고천변을 녹음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1927년과 1937년에도 송만갑, 명창이 고고천변 음반을 취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직접 감상해 볼 텐데요.

0: 요 송만갑의 소리로 수군가 중 고고천변 보내드립니다.
1: 어머 전절 혼인세 우상을 어찌또 양국자 남자 홀로 놀고 살장전 개집고 호양도 발언 나눈되고 그대와 국룰이 나
0: 송만갑의 소리로 수군가 중 고고천변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나위 합죽 원완철의 여러분의 연주고요. 김영재 명인의 소리로 검은고 명창 팔도 유람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시나위 합주는 원한철의 대금 외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검은고 병창, 팔도 유람가는 김영재 명인의 검은고 병창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그 명인 명창 풍주랑과 이런 그 노래하실 때 스승이신 신쾌정 명창이랑 대단히 많이 닮았다. 물론 이제 직접 배우셨으니까 닮은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소리가 전승되는 과정의 어떤 그 특유의 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

이윤주 명창의 소리로 한강수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아, 음악 들으면서 그 서울에 산 지 지금 25년이 됐는데 한강에서 자리를 펴놓고 맥주와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를 잠깐 떠올려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없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강수 타령을 소개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언젠간 먹겠지, 언젠간 가게 되겠지 하면서 좀 미루게 되는 습관. 그러고 보면 또 거기에 덧붙여 생각해보면 역시나 여유라는 건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니구나. 찾는 사람 혹은 여유를 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앞서서 팔도 유람가 들으시고 한강수 타령 이어서 들으시면서 아마도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가까운 곳 그래도 좀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이제 제주도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끝 음악은 고성 오왕대 문둥북춘 반주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왜 갑자기 휴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출연료가 모자라서 이 음악만 하와이를 가서 널리 울려 퍼졌던 곡입니다. 원래는 제가 가서 연주를 해야 하는 곡인데 출연료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황민왕 6명이 녹음을 했습니다. 황민왕이 꽹과리, 징, 장구, 북, 태평소 소리까지 녹음을 해서 이 음원만 하와이를 가서 만끽하고 돌아온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 이런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민왕의 연주로 고성 오광대 문둥북춘 반주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장구 하나로 정말 다양한 멋과 개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5회 서울연희대전 장구대전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서울연희대전은 장구와 북, 소고, 부포처럼 풍물연희의 다양한 악기를 주제로 이어져온 공연 시리즈인데요. 올해는 풍물의 중심 악기인 장구를 주인공으로 유파마다 다른 장단과 연주 스타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황규원류와 이수영류 설장구를 비롯해 우도농악 설장구, 이부산류 설장구, 김경수류 채상 설장구, 호남여성농악 설장구까지 여섯 유파의 설장구 멋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같은 장구라도 유파에 따라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주자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야, 평소에는 쉽게 보기 어려운 장구 연주자들의 개성 있는 연주를 한 무대에서 이어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신명나는 장단과 화려한 개인 노름이 어우러지는 풍물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장구대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전통을 새롭게 풀어낸 국악 공연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에 재즈와 영상, 대중음악까지 더해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들인데요. 이번엔 충주와 대구에서 열리는 두 편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충주음악창작소 뮤지트홀에선 풍류열악의 탄금풍류 우르개길이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야금의 시조로 알려진 우르개의 삶과 예술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융복합 국악 공연인데요. 이번 작품은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융복합 문화콘텐츠 창제작 지원사업 더 넥스트쇼 선정작으로 전통 국악에 재즈와 멀티미디어 영상을 더해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어서 7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선 영남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우리 국악 한판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엔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알리가 함께 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과 성악 그리고 대중가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

치며 장르를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록 속에 남아있던 옛소리를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제3회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가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설릉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는 옛 명인들의 연주와 전통음악의 원형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공연인데요. 연주뿐 아니라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전승 과정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전통음악을 더욱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7일엔 해금 연주자 김정림이 무대에 올라 해금, 신화위의 뿌리를 통해 경기 무속음악 속 해금의 매력을 들려주고요. 24일엔 피리 연주자 김철이 1966년이 묻는 오늘의 정악을 주제로 60년 전 녹음과 오늘의 연주를 비교하며 정악의 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 31일엔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한성기 가야금 산조를 통해 가야금 산조의 원형과 즉흥의 멋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제3회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와 함께 오래된 소리가 오늘의 감동으로 되살아나는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밥상 차릴 때 음식보다 먼저 상에 올리는 숟가락과 젓가락. 동아시아 문화권에선 오랜 옛날부터 익숙한 식사 도구죠. 하지만 세상 단순하게 생긴 젓가락도 각 나라 식문화에 따라 세밀하게 다른 모양으로 발전했는데요. 끝부분이 뾰족하면서도 동그란 일본의 젓가락은 생선뼈를 발라내거나 얇고 부드럽고 작게 잘려 조리된 음식에 최적화된 것이고요. 중국의 젓가락은 두껍고 동그랗고 통통한 모양이라 기름진 음식을 미끄러지지 않게 집기에 좋죠. 반면 우리가 쓰는 젓가락은 끝부분이 약간 납작한 네모 형태라 무거운 반찬을 옮기기 좋고요. 특히 쇠로 만든 젓가락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죠. 근데 어떤 모양이든 간에 젓가락은 반드시 두 짝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젓가락의 나머지 한 짝처럼 나 혼자는 도저히 못할 일도 거뜬히 하게 해주는 나를 꼭 닮은 짝꿍, 여러분께는 누구인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오혜영의 가야금, 석다은의 드럼 연주로 젓가락 행진곡 함께 들으면서 7월 7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그러고 보니 오늘 달력 위에 숫자도 젓가락 두 짝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7자 두 개가 나란히 짝지어 있는 날이었네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선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젓가락을 사용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쇠젓가락을 서양인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특히 감탄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한국인이 쇠젓가락으로 묵을 집어먹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손기술이 좋은 것도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로 자연스레 훈련된 고도의 감각 덕분이라고 하고요. 또 이 젓가락 사용이 두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먹고 살기 위해 터득한 기술이 두뇌와 손감각까지 발달시켜주는 거였다니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모로 유용한 도구인 젓가락도 짝을 잃고 한 짝만 남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느껴보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 이럴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혼자라서 서러웠던 적은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젓가락 두 짝처럼 함께여서 다행이고 혼자라 서러웠던 순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저녁 시간에 함께하는 맛있는 라디오 즐겁게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아휴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힘이 납니다. 오늘도 네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개망초 꽃입니다. 망초와 비슷하지만 다른 꽃. 대한제국이 망할 무렵에 미국에서 들어와 망초라 불렸는데 거기다 못나거나 좋지 못하다는 접두사 개가 붙어 개망초가 된 꽃. 휴경지 전부가 개망초 꽃이라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듯하여

광경을 찍어보았습니다. 작은 무더기를 이루며 피어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 건 처음 봅니다 하시면서 아유 정말 아름답게 흩뿌려진 그런 또 꽃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아 뭔가 예쁜 꽃임에도 들어온 시기가 좀 안타까운 그런 시기에 들어와서 그런지 이름이 또 이렇게 못나게 붙어버렸네요. 이 꽃은 어떤 심정일지 아, 저 꽃의 마음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드네요. 자, 0515님께서 새싹사연 주셨습니다. 부산입니다. 집에 가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네요. 마치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제 모습과 같아서 우울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아침이 오듯이 저에게도 밝은 빛이 오겠죠 해주셨네요. 그럼요. 네, 이게 또 자연에 술리듯이 우리 0515님도 지금 긴 터널의 끝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발자국만 더 걸으시면 빛을 보실 거예요. 바람바람님께서요. 만나의 라디오 채널 고정하고 부릉부릉 퇴근 시작합니다. 젓가락 이야기 나오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기념일이 11월 11일이랍니다. 웃기게도 구청에 서류 넣을 때 접수 처리 완료되어 찍힌 시간도 11시였어요. 11월 11일이면 결혼기념일을 챙겨야 할까요? 그 막대 과자를 챙겨야 할까요? 오야든둥 그날이 각기 다른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된 날이랍니다. 저는 이만 푸르릉 해주셨네요. 와, 이 결혼 기념일에 얽힌 또 특별한 추억도 있으시네요. 마침 접수 처리 완료된 시간도 11시셨다니까 아 이거 두 분이 굉장한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자든 뭐든 그날 정말 즐겁고 맛있는 시간 보내시는 날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는 숟가락, 우리들은 젓가락. 숟가락과 젓가락 짝꿍이듯이 만나와 우리들은 짝꿍 출석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우 정말 이거 좋네요. 숟가락, 젓가락 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만나와 여러분들은 뗄 수 없는 짝꿍. 좋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 안녕하세요. 소서인 오늘도 많이 덥네요. 젓가락처럼 나란히 나란히 만나 출석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덥고도 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모던 가곡의 연주와 노래로 우락 산책

모던 가곡의 연주와 노래로 우락 산책 듣고 왔습니다.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공연은요.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인데요. 김백찬 그리고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얼씨구야의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드럼과 보컬의 김반장, 기타의 김세형, 베이스의 김민호, 동해안 별신구 전승교육사 박범태가 함께하는 록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이 만나서 펼치는 공연이고요. 조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들이 만나 전통과 현대, 국악과 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판을 펼쳐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장단이 지닌 리듬과 에너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라 제목도 생기로운 장단생활인데요.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사항 공지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놀러 오셔서 소식 확인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구경하고 가세요.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이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에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942님께서요. 야구하는 화요일입니다. 나무 젓가락 챙기고 치킨 시킵시다. 서울의 트윈스 화이팅! 운전해서 집안 갔다가 올라오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피곤한데 옆에 아무도 없어서 서글펐어요. 젓가락도 짝이 있는데. 우리 짝을 빨리 만나셔서 치킨도 같이 드시면서 야구 응원하시는 날 빨리,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만나도 응원합니다. 아, 이렇게 요즘 진짜 야구 시즌이라 또 각기 응원하는 팀들이 있으시잖아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한화를 열심히 응원하던데요. 우리 3942님은 또 서울의 트윈스 이렇게 응원하시네요. 모쪼록 예, 다 각기 응원하시는 대로 또

되기를 기원합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직장 동료들과 다 같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죠. 네, 모두가 함께 이렇게 또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실 수 있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마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7237님께서요. 맞아요. 젓가락 잡는 거 외국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만나가 있어서 행복한 저녁입니다. 해주셨네요. 그래도요, 요즘에는 이 K푸드, 한식의 위력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 중에도 이제는 젓가락질을 제법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드들강님께서요. 소소 아닌 대서 같은 무덥고 습한 오늘 날씨, 젓가락 두 개와 수저 하나가 예쁘게 차려진 만나의 음악과 사연 밥상이 정겹고 그 밥상 위에 덮여진 밥상볼을 걷어주시는 행복쟁이 보미님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우, 저 역할이 굉장한데요. 밥상볼을 이렇게 또 잘 걷어야 음식 묻지않게. 그렇죠.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와 우리들은 둘이라서 행복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 아플 때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혼자인 게 외로울 때, 아플 때 정말 서럽죠. 자, 이 111님께서는요. 국악방송을 라디오로만 듣다가 덩덕홍을 다운받아 오늘 처음 듣는데 편하고 좋네요. 웃긴 거 볼 때 같이 공감하면서 배꼽 잡으며 깔깔깔 웃고 싶은데 혼자 웃으면 외로워요. 만나 들으며 행복 충전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요. 누군가 같이 있으면 이 웃긴 게 두 배가 되는데 혼자 웃으면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옆 사람 잡고 흔들고 또 막 어떤 분들은 너무 웃기면 막 때리면서 웃으시잖아요. 아프면서도 함께 웃으면 두 배로 웃긴 거. 아우, 이거 정말 공감됩니다. 6700님께서요. 제가 암투병을 할 때 30대 큰 손자가 할머니를 돌봐드리겠다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출근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를 챙겨주고 퇴근해서도 돌봐주고 병원에 갈 때도 시간 내서 같이 가고 참 고맙고 고마운 손자랍니다. 얼마 전에 나가서 편하게 살게 내보냈습니다. 할머니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와주는 우리 손자가 있어 저희 부부는 든든합니다. 해주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귀한 손주분이 이런 손주분이 요즘에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아유, 너무나 이 6700님의 복이기도 하네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한님 아리랑.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창 가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가곡 한 소절 만나보시죠.

네, 여창가곡 반우방계 반엽 남하여라는 노랫말로 시작된 노래였죠. 자,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덩궁 따궁궁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중간에 튀어나왔는데요.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일단 덩궁 따궁궁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 전통 가곡이 노랫말 한 글자 한 글자를 워낙 긴 호흡으로 뻗어서 노래하기 때문에 정작 지나간 노랫말이 몇 글자 안 되는데요. 남하여 덩궁 따궁궁 전치 말고 들려드린 노랫말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남하여는 남으로 하여

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전치 말고는 전하지 말고를 줄여서 쓴 건데요. 그러니까 남으로 하여금 이것 전하지 말고, 여기서 덩궁따궁궁에 가려진 이것이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남으로 하여금 전하지 말란 말인 거죠. 이 뒤에 나올 노랫말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당신이 제호되어 라는 말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제호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전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 우체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덩궁따궁궁에 가려진 말이 무엇일지 여러분의 추측을 좁혀드릴 보기부터 좀 바로 드려봅니다. 1번 휴지, 2번 딱지, 3번 편지, 4번 오이지, 5번 짠지, 6번 연지곤지. 자, 이 중에 무엇이 들어가야 말이 될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주세요.

네, 덩굼따궁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8852님 정답 주셨고요. 4802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요즘은 이거 쓰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 비둘기 이것 배달했죠. 해주셨는데, 아,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비둘기가 진짜로 잘 전달을 했을까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가는 거였는지 너무나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1790님 정답 주셨고요. 6700님도 오늘 퀴즈 매우 어렵네요 하시면서 정답을 아주 잘 보내주셨어요. 바로 맞추시려면 조금, 네,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후 맥락을 잘 들어보시고 또 아유, 뭐, 보기나 힌트가 너무나 떠먹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쵸? 자, 6759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8878님께서 예전엔 우표 붙여서 이것 써서 우체통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체통에 이것이 몇 통이나 들어있을까요? 우리 8878님께서 그냥 힌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자,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덩쿵따쿵쿵에 가려진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앞서 드린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1번 휴지, 2번 딱지, 3번 편지, 4번 오이지, 5번 짠지, 6번 연지곤지.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고요. 자, 이번에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배속 하이피치 버전의 힌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들리셨을까요? 정답이요? 오늘은 뭔가 조금 길게 늘어져 있어서 배속을 들어도 아, 이건가 저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2111님께서요. 오늘 어렵네요. 자, 보기 듣는데 반전 크크크크 하시면서 정답도 잘 보내주셨고요. 3033님께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이것 보기 힘드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319님께서요. 짠지에 밥 먹고 싶네. 엄니 짠지 생각나네요. 일 댕겨와서 저녁 준비해요. 어제 남은 고추장 불고기가 있어서 텃밭에 배추가 제법 자랐길래 한통 잡았네요. 오늘은 배추쌈. 해주셨어요. 정답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아유,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물보라님께서요. 40년 전 직장 생활할 때 아버지가

손 이것 써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던 이것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이것입니까? 그쵸? 자, 윤혜성 님도 정답 주셨고요. 6759님께서 요새는 메시지가 대신하죠. 그렇죠. 문자 메시지로 요즘엔 많이 하죠. 대신하고 있어요. 9151님께서요. 어린 시절

해주셨는데, 왠지 눈물바다 될것 같아요. 그쵸? 네, 눈물 잘 참으시고, 네, 잘 쓰시고,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이것 보내고 받은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자, 3068님께서, 손 이것 써본 지가 언젠지. 예전엔 라디오에 무조건 손 이것 써서 보냈는데, 이제 이렇게 문자 한 통이면 된다니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사서함. 이렇게 보냈죠. 엽서도 쓰고요. 자, 1966님께서요. 여고 시절에 펜팔을 열심히 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행복할 뿐이랍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얼굴도 모르는 친구와 이것 많이 했죠. 4311님께서요. 자식들한테 이거 오기만 기다렸던 추억 있으시다고 네, 또 보내주셨고요. 2398님도 네,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1번 휴지, 2번 딱지, 3번 편지, 4번 오이지, 5번 짠지, 6번 연지곤지 가운데 무엇일지 계속해서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곡 듣고 올 텐데요. 노래 시작하자마자 정답 들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영렬의 노래로 이별 없이 사사이다.

고영렬의 노래로 이별 없이 사사이다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오늘은요 여창가곡 반역 남하여로 시작되는 노랫말에 나오는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보내는 글을 뜻하는 단어고요. 1번 휴지, 2번 딱지, 3번 편지, 4번 오이지, 5번 잔지, 6번 연지곤지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2089님께서요. 군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쓰고 받았던 부모님과의 이것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8888님께서 귀 쫑긋해야 되는데 손님이 와서 늦은 이것이 되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334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 전화요금이 비쌀 때 미국 동생이 늘 손 이것을 썼는데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오이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오늘도 오이를 50개 사다 놓고 지금 오이지 담으려고요. 주위에 줄 사람이 많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나누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요. 하이피치 배속으로 네, 이 버전의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까지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여찬가곡 반우반규의 반엽, 남하여 일부를 이준하의 노래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우리 전통가곡은 우리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데요. 이 여찬가곡 반엽의 노랫말이 된 작자 미상의 시조 전문을 낭독해드리면요. 남하여 편지 전치 말고 당신이 제어되어 남이 남의 일을 못 일과져 하랴마는 남하여 전한 편지니 알똥말똥하여라. 이렇게 님이 직접 오면 좋으련만 남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전한 데 대한 원망의 마음을 살짝 투정하듯 써내려간 시조였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서울 명동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서울 명동 우표 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남하여 전한 편지에 서운함을 드러낸 예시조와는 달리 작은 우표 붙여 보내던 손편지엔 낭만이 있었죠. 이곳 우표 박물관에선 우리나라 근대 우편제도의 역사와 작은 우표에 담긴 문화, 역사, 자연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6개월 혹은 1년 뒤에 발송되는 느린 우체통도 있으니 남하여 전해진 편지의 낭만을 직접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답게 찜통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 특히 출근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빗줄기가 더 강해지고 모레까지 비의 양도 많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대 100mm, 경기 남부와 일부 충청에는 150mm 이상, 충남과 전북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락가락 이어지는 비에 끈적끈적한 더위도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곳곳에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31도, 강릉 32도, 포항은 3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서도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고추잠자리 물보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아들이 훈련병 때 편지를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참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제대를 두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오늘은 남편 생일이라 찹쌀밥에 미역국 끓였습니다. 여봉 생일 축하해. 그리고 수고했어.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참 좋습니다. 보나명님께서 그 아드님이 이제 군대 들어간다고 사연 남겨주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네. 그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네, 지내다 나오길 또 기원하고요. 우리 남편분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1302님께서요. 저는 편지 언제 써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깨톡도 잘 안 하고 보기만 하는 편입니다. 아들 군대 갔을 때 받아본 게 전부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군대 이렇게 보낸 아드님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편지가 너무나 간절하죠. 3515님께서도요. 편지는 받을 때 기분 좋아요. 해주셨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요. 1319님의 신청곡이에요. 문희의 노래로 아름다운 나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로 긴 사랑 긴 이별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젓가락 두 짝처럼 함께여서 다행이고 혼자라 서러웠던 순간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 여우락 페스티벌의 한 무대인 김백찬 그리고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 공연 티켓 선물도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요.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이고요. 티켓 신청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보라님께서요. 젓가락하니 생각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내 생일이 언제냐 물으니 젓가락 1월 11일이라 하셨어요. 해주셨네요. 와, 생일 이 물보라님뿐만 아니라 이 친구분들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렇죠? 바람바람님께서요. 우리 부부는 25년 만에 혼인신고를 해서 아직 신혼이려나요? 젓가락 두짝 커플입니다. 해주셨는데 대단하신데요. 25년 동안 와... 신혼 맞으시죠? 그쵸? 네. 이렇게 혼인신고 하시고 이제 정말로 법적인 부부가 되신 거니까요. 그쵸? 6759님께서는요. 결혼 전 남편과 주고받던 편지로 편지글에 반해 결혼까지 골인했답니다.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이거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편지의 힘이요. 6449님께서요. 행운의 편지 썼던 추억 있네요. 운동하며 들어요. 해주셨고요. 6700님께서 앞서 퀴즈 푸시면서 오늘 문제

어려운 대신 보기가 참 재밌네요. 솔직히 정답을 잘 몰라도 힌트를 친절하고 맛있게 주셔서 금방 알수 있어서 좋으네요 해주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언제나 떠먹여드립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저는 가끔 편지 써보기도 했지만 올해 손편지 짧지만 받아보기도 했네요. 깨톡 아닌 종이 손편지는 정말 감동이고 새로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쓰긴 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사실 저도 이 손편지 받는 걸 정말 좋아해서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걸 남편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감동을 주고자 할때 저에게 항상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2379님께서요, 최근에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 손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오늘 나갔다가 접시 꽃이 예뻐서 찍었고요. 네잎클로버 찾으러 들어갔다가 행운이라는 클로버는 못 찾고, 마침 꽃에 꿀벌이 꿀 빨아먹으려고 날아온 걸 순간 찰칵해서 찍었는데, 잘 찍었지용 해주셨어요. 어우, 정말 이 벌이 날아가지도 않고, 꽃에 사뿐히 앉아 있는 거 정말 어머 이렇게 너무나 선명한 거잘 찍으셨네요. 가까이서요. 안 무서우셨나요? 저는 벌이 너무 무서워서요. 사진도 못 찍을 것 같은데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우표값도 얼마 전에 500원으로 올랐다고 하네요. 여름 나려면 오이지도 담가야 돼요. 해주셨어요. 오이지 담가 놓으면 정말 활용도 높죠. 7315님께서요. 읍내 나가서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 보냈던 추억 있어요. 해주셨고요. 6376님께서 손편지 쓴지 오래되었네요. 사춘기 딸에게 쪽지 편지 써야겠어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소통이 잘될수 있을 것 같죠. 8852님께서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강한 것을 이용해 훈련시켜서 편지를 전달하던 사례가 역사적 기록에 있답니다.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네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6748님께서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요. 6월 1일 날떡 당첨 문자 받았는데요. 어찌된 건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그 라인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도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요. 지금 한 달이 넘었으니까요. 저희도 업체에 문의해서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곽동현의 노래로 광대 소리.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진 광한루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지 약 63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남원 광한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는데요. 예부터 호남 제일루로 불려온 광한루의 기원은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희가 남원에 유배됐을 당시 세운 광통루가 시초로 전해지며 이후 전라도 관찰사 정철과 남원부사 장의국이 주변 호수와 봉래, 방장, 영주 등 삼신산을 상징하는 새섬 그리고 오작교를 조성하면서 오늘날 광한루원의 기본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가 1626년 남원부사 신감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중건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와 수리를 거치며 원형을 유지해왔는데요. 상량문과 기문, 읍지를 비롯해 근현대 신문 기사까지 건립과 중건, 보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있어 건축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사료적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광한루는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정자에 머물지 않고 조선시대 관리들이 공적인 연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자 선비들이 시문을 짓고 학문과 풍류를 나누던 문화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국가유산청은 광한루는 조선 후기 목조 건축의 화려한 장식성과 실용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건축유산이라며 명승 광한루원의 정원 유적과 어우러져 역사, 예술적 가치가 탁월하다라고 국보 승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봄이었습니다.

고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거러지고 맵시 있고 태도 고운 처방자. 세수 있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처방자.

시전턴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쇠털벙치 궁초같은 햅시 있게 달았어. 성천동 우주 접적 우리 삼승보선 육날 시론 수지비로 곱들 메고

장창원 앞자락을 뒤로 자처자 보매.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0: 춘향이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트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허, 알아.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겄네. 아, 인제 16살 먹은 처녀가 무엇이 어쩌? 낙태따네! 향단이 썩 나서며, 아니 이 녀석아, 우리 아씨가 언제 낙태라더냐 낙상이라고 했지? 그건 잠시 농담이고, 오늘이 일기화창어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알로 구경 나왔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고 빨리 불러오라 하시니 잔말 말고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주리세 열시까지 세양주 신하라까지 종종 꼬아 파치라더냐? 이 죽음으로 쏙 빠질 녀석아.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기를 테니 들어봐라.
1: 신유진의 방자 듣고 왔습니다. 광안루에서 방자가 춘향이 부르러 가는 대목이었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신유진의 방자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자, 승승장군님께서도 광안루 국보가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내일 봬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문자로 혼인신고 접수증 사진 보내드렸는데 그건 안 갔나 보네요. 잘 왔습니다. 네. 글자가 근데 좀 깨져서 네, 잘 읽어볼 수는 없지만요. 접수증 세 글자 쓰여진 서류는 잘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지요.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2111님께 보내드리는데요.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1966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2379님 그리고 6700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 7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끝곡은요.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이에요. 블랙스트링의 연주로 마스크 댄스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 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 그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 악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0: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임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은 제비꽃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보다는 작고 수수하게 피어있는 꽃을 더 좋아했다고 하던데요. 어쩌면 섬세하면서 잔잔하지만 화려했던 그의 음악도 아마 제비꽃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미처럼 자신을 드러내거나 해바라기처럼 멀리서도 눈에 띄지 않지만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면 괜히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제비꽃, 그런 음악들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박원자가 쓴 시에 정덕기가 곡을 붙인 제비꽃 반지, 소프라노 임경애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제비꽃은 꽃의 모습도 예쁘지만 꽃이 피는 방식 또한 사랑스럽습니다. 남보다 먼저 피겠다고 다투지 않고 더 크게 보이겠다고 애쓰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모양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제비꽃은 겸손하면서 자연스러움에 가까운 꽃 아닐까요? 음악도 제비꽃 같은 음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흐르는 듯하지만 가만히 귀 기울이다 보면 마음 깊은 곳까지 어느새 스며드는 힘을 가진 노래. 그런 노래들로 이번엔 성악가가 아닌 가수가 부른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조동진 씨, 조동진 작곡, 제비꽃, 조동진이 부르고요. 안도현 씨, 이수진 작곡, 제비꽃 편지, 이수진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조동진이 부른 제비꽃, 이수진이 부른 제비꽃 편지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혜인 시인의 시 제비꽃 연가에서 뽑았습니다. 담담한 세월을 뜨겁게 안고 사는 가장 작은 꽃이지만 가장 큰 기쁨을 키워드리는 사랑꽃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립 합창단이 부른 이혜인 씨, 김기영 작곡 제비꽃 연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으로요. 섬섬옥수님께서 아이고 울 양사장님 더운 뒤 턱시도 갇혀있고 수고하시는구만요. 그럼 양준모의 문화시대가 되는 그날 거정 힘내보게용.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저희 국악방송에서 문화시대라는 프로그램 방송을 하죠. 얼마 전까지 한석준 아나운서가 진행하다 올해 봄 개편부터 박혜진 아나운서가 오셨죠. 섬섬옥수님 참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 시간에 학생들 가르치느라 매일 생방송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다만 박혜진 아나운서의 문화시대 그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윤심 씨, 이현철 작곡, 제비꽃, 제주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제주 합창단이 부른 제비꽃 보내드렸습니다. 쇼팽이 사랑했다는 제비꽃. 어쩌면 오래 기억되는 것은 크고 눈부신 것보다 작고 진한 향기를 가진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제비꽃 향기처럼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산촌의 밤이 드니입니다. 긴금파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 함께 하실 공연은 한국문화의 집 코스에서 열렸던 화음 공연 실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두 개의 무대를 함께 엮어 보내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22일에 열렸던 화음 율곡편 가운데 가야금, 해금, 아쟁산조를 만나보고요. 이어서 4월 29일에 열렸던 화음 가객편 가운데 가곡과 가야금 병창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FM과학당으로 첫 번째 만나보실 무대는 박윤서가 준비했던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박윤서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중앙대학교와 국립과학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는 무대 위에서 실연으로 접하기 힘든 산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 유일의 지역문화유산 지정된 산조로서 즉흥성이 강하고 또 옥타브로 넘나드는 반복적인 가락이 특징인 산조입니다. 진양조부터 휘모리를 거쳐 뒷중머리까지 이어지는 구성은 징계면 성음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담담하게 느껴지는 묘한 매력의 산조인데요. 이러한 신관용류 산조만의 매력을 박윤서의 연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유인상이 함께합니다.

신관용류 특유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박윤서의 가야금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장구 연주에는 유인상이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유수민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영이류 해금 산조입니다. 해금 연주자 유수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와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고요. 2025년부터 청주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에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해금 부분에서 3등상을 수상한 재원입니다. 지영이류 해금 산조는 우조, 평조, 계면조 등 다채로운 조의 변화를 통하여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곡 안에서도 성음과 표현이 점차 무르익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연주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매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민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 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현수가 함께합니다.

유소민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 산조 들었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현수가 함께했습니다. 앞서 가야금과의 해금을 만나봤으니 이제 아쟁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김다인의 이태백류 아쟁 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다인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아쟁을 전공했고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아쟁 부분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가 들려줄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박종선류의 애잔안과 김일구류의 굳건함을 모체로 삼은 일명 보성제 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판소리의 성음이 많이 녹아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계면조 비중을 조절하고 우조 경조를 추가했고 식긴국과 경드름 등 다채로운 조성을 결합하여 기존에 듣던 아쟁산조와는 살짝 남다른 신선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다인의 아쟁 연주로 이태백류 아쟁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합니다.

김다인의 연주로 이태백류 아쟁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4월 20일 한국문화의지 코스에 오른 화음 율곡편 공연이었고요. 다음으로는 4월 29일 같은 장소에 오른 화음 가객편 보내드립니다. 앞서 악기로 산조의 세계를 만나봤다면 이제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전통 성악의 시간입니다. 박시영의 노래로 여창가곡 환계락 암내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겨운 시골 자연 속에서 어른과 아이들의 실랑이를 유쾌하게 묘사한 노래가 바로 환계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박시영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2021년부터 국가무형유산 가곡 전수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월화 전국 정가경창대회에서 명가부 준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박시영의 노래로 여창가곡 환계락 암내나 듣겠습니다. 검은고 강혜진, 피리 박세한, 해금 김기범, 가야금 이가은, 대금 정동현, 장구 정부교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0: 박시영의 노래로 여창가곡 황계락 암내나 들었습니다. 거문고, 피리, 해금, 가야금, 대금, 장구가 함께한 무대였고요. 원래 이날 공연에서는 황계락 암내나에 이어서 편수되어 모라는도 불렀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김가연이 가야금 병창으로 선보인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입니다. 가야금 병창을 전공한 김가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전수자이고요. 또 작년에는 전국 우룩 가야금 경연대회 대학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만나보실 활용도, 즉 활 쏘는 대목은 적벽가의 대표적인 눈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나라의 서성과 정봉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공명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자룡이 두 장수를 무찌른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가연의 가야금 병창으로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고정훈이 함께합니다.
1: 천공지 조하운데 인력으로 어찌 하오리까?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라 나 할 일 다 한 연후에 천이야 어찌 하리? 500 장졸만 명하야 주옵시면 노숙과 담병 산에 올라가 동남포를 비우리다.

허브지제 국력은 책 이거라 군사를 볼 너 묻는 말 이거 뭐 사공명이 어디로 가시더냐 저 군사였자 우대 저 군사가 여

김가연의 가야금 병창으로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들었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고정훈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 하나의 방송을 통하여 지난 22일에 한국 문화의 집 코스에 오른 화음 율곡편과 또 29일에 같은 장소에 오른 화음 가곡편 그 일부를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화음 가곡편은 내일 FM과학당을 통해서도 또 남은 무대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약국의 흐릿한 창문을 닦듯 서로의 눈동자 속에 낀 슬픔을 닦아주는 일. 박서영 시인의 시 업어준다는 것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등에 업히면 따스한 체온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달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7월 7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아는 경우에 여러분의 연주로 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박서영 시인의 시 업어준다는 것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누군가로 업어주는 일은 슬픔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말하는 시였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다정한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오늘 아침

물폭탄이 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비 맞은 생쥐꼴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렇군요. 진짜 뭐 전국에 이제 비가 막 많이 온다고. 아, 뭐 그래서 지금 뭐 비가 오 많이 내린 지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참 날씨가 참좀 이렇게 뭐랄까 심란한 그런 날씨였는데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제가 사는 동네는 하루 종일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아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아 이걸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선풍기로 하루 종일 그냥 막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진짜 오늘 더위 그리고 오늘 이 비들 어떻게 잘 보내고 버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사연 샵 0302 짧은 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 전해드릴게요.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볼프강의 선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강은일의 해금 그리고 그 외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한 볼프강의 선율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은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됩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펼쳐지는 김수인,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장마 초대권입니다. 소리꾼 김수인, 블루스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서로 닮은 듯 다른 판소리와 블루스 두 음악의 정서를 한 무대 위에 펼쳐낸다고 합니다. 깊은 안과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판소리,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진하게 담아내는 블루스가 서로의 선율에 기대고 스며들면서 국악이 블루스가 되고 블루스가 국악이 되는 특별한 음악적 풍경을 만들 거라고 해요.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달오름 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런도에선 22일 초대권을 모두 5분께 각각 2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소리꾼 김수인 씨,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악, 국악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4인의 보컬리스트의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임재의 시를 바탕으로 구성한 크레질의 망우가 들어보시죠.

네, 크레질의 망우가였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코너 넘어가 봐야겠지요.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밤의 단상 함께 하시죠.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될 때가 있죠. 때로는 그 칭찬이 아주 새삼스럽고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가로 데뷔하기 전부터 알아왔던 친구 작가에 대해서 다른 편집자 선생님이 그분은 일을 아주 꼼꼼하게 하셔서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요? 하고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친하게 지내와서 아, 그 친구의 영특한 모습보다는 바보 같은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봐왔던 저에게는 그게 아주 낯선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작가 생활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으니 당연히 자기 일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있었던 것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죠.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 참 점잖으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헉 우리 아버지가? 라고 또 속으로 놀라게 되기도 하죠. 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학 편집자로 일하는 친구가 야 다른 사람들이 다 네가 너무 나이스하대 그거 듣고 나는 그냥 웃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저도 그저 멋쩍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가까운 이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지현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인저 듣고 돌아올게요.

네, 박재현의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인저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친근한 사람이 타인에게 보여주는 낯선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 눈에는 바보로밖에 안 보이는 친구가 일을 할 때는 밖에서는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긴 하죠. 일로 만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살아가다 이렇게 문득 내 가까운 이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일은 새삼스럽지만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한편으론 이건 아주 고맙고 살가운 일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은 바보 같고 또 얼빠진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게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내 사이가 그렇게 다정하고 편안한 사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아, 저도 혹시 여러분들께 좀 얼빠진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한편으론 안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다정한 사이라는 뜻이기도 할 테니까요. 네, 7426님, 인천시인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 병원 정기검진, 오전 책 모임, 오후엔 일하고 저녁엔 종로구 사는 문예친 만나 밥 먹고 배웅하고 왔어요. 저한테 책 빌려주고 밥 사주러 왔어요. 오셨어요. 답례품으로 마늘과 마늘 장아찌, 청포도 사탕 한 봉다리 싸 보냈습니다. 그런도 들으며 하루 마무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리고 또 이어서, 아우, 저희 또 이제 그 선물로 준비한 이 초대권이죠. 초대권. 여우라 공연 너무 탐나요. 하지만 22일 다른 공연 보러 가야 하네요. 그런도 애청자들이 재미나게 보고 후기 남겨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남편 휴무여서 그런도 같이 듣는 날이에요. 인천 시인님은 남편에게 확실히 각인됐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또 두 분이서 오붓하게 듣고 있으면 또 한층 더 정다운 그런 시간 보낼 수도 있겠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그림의 연주로 프리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그림의 연주로 프리즘 듣고 왔습니다. 3297님, 엄마랑 운동하기로 했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세상에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어머니와 함께 운동. 진짜 뭐두분다 서로서로 다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또 오래 볼수 있고 시간 보낼 수 있고 너무너무 좋네요, 정말. 아,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같이 운동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두분 같이 PT 이 2대1 PT 커플 PT 끊어드렸거든요. 운동을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시다가 그냥 아우 내가 안 되겠다 이제 부모님 이제 난 병원비 내는 게난 너무 싫고 아깝다 이러면서 둘이서 같이 하셔라 이렇게 둘이 같이

등록해드리겠다 하니까 또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또 혼자서는 PT도 받고 이런 게 약간 좀 어색하고 싫으셔도 두 분이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또 괜찮으셨나 봐요. 뭐든지 간에 운동이든 뭐든 혼자서 하면 좀 그런데 둘이서 하면 조금 더 뭐랄까 할 수 있는 의지가 좀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3297님 어머니와 운동 함께 하기로 하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장서윤과 유태평 양의 노래로 빗소리도 님의 소리 감상하셨습니다. 박하사탕님, 커플 운동이라니 다정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좋으시겠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아유, 그래요. 다정하다기보다 사실은 제가 부모님한테 호통쳤거든요. 운동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설님, 날이 많이 습한 걸 보니 정말 여름인가 봐요. 곧 장마가 온다는 예보가 들려오네요. 1년 뒤에는 우리 무얼 하고 있을까요?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지금 너무 너무 습하더라고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아 이게 습해가지고 진짜 저는 아주 집에서 아우 그냥 온몸이 막 더워가지고 저 아주 힘든 하루 보냈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고 그러면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는 에어컨이라도 틀어줄 텐데 혼자 있는 집에서 혼자서 나 혼자 시원하자고 에어컨을 막 하루 종일 틀고 막 이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선풍기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하는 하루 보냈습니다. 네. 근데 1년 뒤에 우리 무얼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1년 뒤에도 또 우리는 아마 더워하고 있겠죠. 그리고 현미님, 집에서 급한 일 처리하면서 그론드 듣고 있는데 그론드에 집중이 되어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10시까지 그론드 들으며 푹 쉬고 힘내서 일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일하셔야 되는데, 아이, 근데 뭐 이렇게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일을 또 하고 계세요. 또 쉬셔야 될 텐데. 네, 아무튼 간에 저희 그론도 시간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요. 저희 그론도 함께 또 알차게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또 마저 일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집에 가서 얼른 이제 밀린 마감 얼른 쳐야 된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 그리고 집중력을 함께 빼앗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리 마음을 나눈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서가 되면서 절기로도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섰는데요. 이럴 땐 옷차림이 또 중요해집니다. 더위에 알맞은 시원한 옷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옷으로 이 옷감을 최고로 쳤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 흡수력도 뛰어나서 무더위에도 상쾌하게 입을 수 있는 것, 바로 못입니다. 오늘은 이런 못이와 관련된 전통음악,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어 모시르를 준비했습니다. 편수대엽은 가곡 한바탕 가운데 한 곡으로 장단을 촘촘히 엮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모시르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시르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 삼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뚝 끊어지옵거든 호치 단순으로 흠 빨며 감 빨아 섬섬 옥수로 두 끝 마주 잡아 대붙여 이으리라 저 모시를. 모시를 삶는다는 건 모시풀로 만든 짧은 모시오를 침을 발라 서로 연결해서 긴 모시실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실이 중간에 끊어지면 호치 단순, 그러니까 희고 고운 이와 붉은 입술로 침을 묻힌 다음 가늘고 부드러운 손으로 모시실을 잡고 이어 붙이는 거죠. 다음 마지막 사설입니다. 우리도 사랑 끊쳐갈제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끊어져가는 사랑도 모시를 삶듯이 단단하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모시르를 김영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여창가구 개면초 편수대엽 모시르를 김연기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장마가 겹치면 습도가 높아서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 옛날 사람들은 모시적삼 안에 이것을 또 입었다고 합니다. 등등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등나무 줄기를 쪼개고 엮어서 만든 겁니다. 이걸 걸치면 땀이 흘러도 옷감이 살갗에 닿지 않고 빈 공간으로 공기가 통해서 시원하다고 합니다. 3911님, 아직 장마가 아닌가요? 전 장마 시작한 줄 알고 이번 장마는 별로 폭발적이지 않고 잔잔하군 이러고 있었는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죠. 지금 뭔가 계속 이제 이 비구름이 계속 전국에 계속 이제 막 걸쳐지고 있긴 한데 아직 본격 장마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장마 시작했다는 또 이야기 또 말씀 또 PD님이 전해주셨네요. 오늘 아침 수도권에 네 이렇게 또 비 엄청나게 오면서 이제 장마 진짜로 시작했다고 또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네. 그래요. 장마 진짜 이제 진짜로 시작한 거군요. 장마철이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운 거겠죠. 소서기도 하고요, 정말. 그리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몇 시간을 걷다 왔는데 세상 하직하는 줄 알았네요. 진짜 습하네요. 오자마자 샤워했는데 그래도 더워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날이 이렇게 너무 더우면 진짜 뭐 열사병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온열 질환들 정말 꼭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네, 조심. 꼭 건강 꼭 조심하시고요. 더위 대비 정말 잘 하셔야겠습니다. 박하사탕님은 마감을 치다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 진짜 이렇게 항상 마감에 이렇게 내몰려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가 잘 안 되는 게 또 원고 마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꽃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날개를 주세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꽃별의 여러분의 연주로 날개를 주세요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안영수의 기타 연주로 섬지박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안영수의 연주로 섬집하기 전해드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뭔가 약간 섬집하게 들으니까 뭔가 잠이 솔솔 올 것 같고요. 밤 시간이라 아마 졸리신 분들 많을 텐데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네. 아우 이제 진짜로 이 한여름이란 느낌이에요. 참 많이 덥고요. 습하고 진짜 이제는 비도 많이 내려서 여름으로 걱정할 것, 고민할 것들이 많은 그런 요즘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마음의 건강도 항상 쾌적하게, 시원하게 잘 챙기셔야 할 겁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고영렬의 노래로 닐리리리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눈을 감고 춤을 춰봐요. 오늘은 이 어두운 밤에 홀로 별이 되어 저 달에 기대 잠이 들겠네. 떠나는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지를 않네. 쫓아가기 힘든 이 파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지나치는 것.

나이 많은 사람들 특징, 뭐 이런 제목으로 유행하는 콘텐츠들 있죠. 회원 가입할 때 출생 연도 찾으려고 계속 하염없이 스크롤을 내린다든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 얘기할 때 88 올림픽 때 안 태어났어? 2002년 월드컵을 못 봤다고? 재밌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하고 다들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나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들은 왜 늘 새삼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흔한 말로 마음은 실제 나이보다 젊기 때문일까요? 뭐 그렇다면 마음의 나이로 살아보죠 뭐. 아주 철이 없거나 아주 기력이 없거나 그 사이 어디쯤. 좋은 게 여전히 많고 내일이 궁금한 나이로 말이에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용필님의 그래도 돼였어요. 그래도 되죠. 뭐 각자 마음의 나이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흠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각자의 마음의 나이로 삽시다 하는데 아우 저는 일기예보보다 제 관절을 믿어요. 이런 사연들 올라올까봐 살짝 쿵. 9414님 지금의 20대는 2026년 월드컵을 못 봤다고 할까요? 하셨는데 그럼요 그렇게 되겠죠. 뒤에 뭐가 붙을 것 같다. 2020년 월드컵을 못 봤다고? 아우 야 운 좋은 줄 알아. 그때 나라가 아주 그냥 분위기가 살벌했어 얘. 뽀송뽀송님께서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설에요. 아 소서. 그런데 더위보다 습도가 더 무섭네요. 지금 빨래를 해서 제습기랑 선풍기를 같이 돌리며 말리고 있는데 에어컨을 잠깐만 꺼도 발바닥이 장판에 쩍쩍 붙는 느낌이에요. 와 그쵸. 이 습도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그 필리핀이란 나라에 처음 갔을 때 공항에서 딱 나가는데 공항 안에는 그래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딱 나가는데 진짜 처음 겪어보는 이 습도.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리조트로 가니까 거기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놔가지고 줄여도 약간 에어컨이 성능이 줄여도 높이나 줄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제가 잠깐 껐거든요. 끄고 나서 잠깐 외출했나 30분인가 1시간인가 외출했다 들어오니까 방 안에 온 창문에 습기가 야 습도 장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필리핀 못지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아이고 발바닥이 응? 장판에 쩍 하고 붙었다 떨어진다. 노래가 저절로 나오네. 2253님 제 마음의 나이는 여전히 동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매년 7월 7일이 되면 견우와 증녀가 오작교에서 만날 날을 떠올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흐뭇해해요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느 오늘 단체 톡방에서 이 얘기 했었는데 무슨 얘기 뭐 너도 멋져 서로 덕담 나누길래 자 우리 7월 7 성날 멋지게 보냅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건 음력 아닌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대충 넘어가 그러고서는 내가 야 그거 음력으로 하니까 맨날 날짜가 바뀌어서 헷갈려가지고 그냥 견우하고 직녀하고 양력으로 바꿨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생각해보니까 걔들도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겠어 막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주 대화 상대는 홍경민 씨였습니다. 요즘 그러고 놉니다. 토닥토닥님 시작부터 테이블 위에 우크렐레가 눈에 띄네요. 오늘 우크렐레 연주 들려주시나요? 예 오늘 저기 세 글자 퀴즈 있는 날이잖아요. 날씨가 꿉꿉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뭐 비노래 또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차라리 날씨라도 아니 노래라도 좀 화창하게 가보자 라는 차원에서 조금 흥겨운 노래를 준비했는데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해철 씨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거 혼자 부른 거 아니죠? 예. 근데 신해철 씨만 딱 쓰면 너무 편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해철 왜? 신해철 왜 지금 여기 쟁쟁한 가수들이 수십 명 나오는데 신해철 왜 이랜다. 예.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이들로도 부족해가지고 신해철 왜. 대충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우리 전에 한번 음악 들으면서 제가 채팅창에다 누구누구누구 계속 올려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신승훈 씨, 이승환 씨, 푸른 하늘, 윤상 씨, 서태지 씨, 뭐 신해철 씨 당연히 나오고 김종서 씨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은 느즈리.

노래 제목은 더 늦기 전에 였습니다. 아, 앨범 제목이 내일은 늦으리였고 정확하게 정보를 좀 전해드리자면 신해철 씨, 김종진 씨, 봄, 여름, 가을의 김종진 씨, 또 서태지 와이들의 서태지, 윤상, 유영석, 푸른 하늘 유영석, 신승훈, 이승환, 김종서, 김태우 이분은 015B의 개건싱어로 활동하던 그 시기죠. 그리고 신성우, 이덕진 씨까지 정말 그 당시에 쟁쟁하던 분들이 이렇게 합창으로 참여하셨고 또 대부분 솔로곡도 한 곡씩 앨범에 수록이 돼 있었어요. 전부 환경을 주제로 환경을 소재로 한 노래들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명반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모우라님께서 창밖에 후두둑 소리와 함께 커피 향도 쓸려 내려가네요. 표현이 너무 멋지신데요. 쓸쓸하다. 커피 향아. 1566님 이음밤 들으며 전철로 퇴근 중입니다. 전철역까지는 덥고 걸어가기 싫어도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이요 무릉도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던 그 지하철 안이 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천국으로 무릉도원으로 만들어주네요. 세상 행복이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0729님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거나 제가 노래를 부르면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지 하듯이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마음만은 언제나 18세인데요. 그럼요. 우리 모두 다 낭낭 18세 합시다. 저 꼬리고름 말아지고서 누굴 기다리나 낭낭 18세. 아 오늘 이걸로 할 걸 그랬나? 퀴즈를? 이미 했으니까 딴 노래로 갈게요. 아, 화요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세 글자 퀴즈. 제가 아주 짧게 불러드리는 노래 들으시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정확하게 맞춰주십시오. 2부 결정해드립니다. 고민 보내주시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의 투표로 결정해드립니다. 팥빙수 먹을까요? 망고빙수 먹을까요? 내일 비 많이 온다는데 약속을 취소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말머리 결정 달아주시고요. 2부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깁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문자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예. 있고 덩덕흥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또 출석 불러야지. 덩덕흥 아직 흔적 안 남기신 분들 빨리 손 들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석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rpenters의 Top of the World.

자, 목수들의 노래 Top of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8485님, 세준님,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하시는 줄 몰랐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샀는데 주파수 돌리다가 세준님 목소리 눈치채고 어제부터 음악이 좋은 밤 입문했습니다. K본부 방송 때 거의 매일 듣다시피 했었는데 퀴즈 풀어서 커피 쿠폰도 종종 받았고요. 앞으로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 아, 제가 8485님 언제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지금 한 3년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절 찾으셨군요. 예, 제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찾기 쉽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예,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블루투스 스피커 사시는 바람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퀴즈가 있는데, 예, 오늘도 노래 퀴즈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정답 맞추셔서 선물도 받아가시면 참 좋겠네요. 자, 일단 덩덕쿵의 우리 덕쿵이들 제가 3년 동안 기다렸다니까 거짓부렁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거짓부렁인지 아닌지 조금 과장은 했지. 그렇다고 또 그걸, 자, 덕쿵이들, 예, 거짓말 할지 모르는 석홍이들. 1등은 푸른달님이십니다. 그 뒤로 안젤레나 졸려, 온도, 세스펜서, 자몽에이드, 토닥토닥, 일편, 단심, 세준, 김인설, 웃는식, 오키오키, 해바라기, 날 위에서, 클로버, 지화자, 금빛 노을, 핑크공주, 사랑, 민트소자, 사랑, 아, 했구나. 세준신, 러블리수, 안개꽃, 수국. 넌 나의 햇살, 무늬만 천사, 봉봉, 금은동, 목가나싸, 아, 갓난이, 수박화채, 물보라, 또, 예, 태정태세, 문단속, 토파즈, 더더더더, 박은영, 오마이푸들, 최선아, 모란, 지금 이밤, 우리 개꿀이, 시카고몬, 오마이푸들, 박하사탕, 빵빵코나, 레이디 가글 님도, 예, 와주셨고요. 많이들 속속들이 도착하고 계시는데 빨리빨리 와주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퀴즈 들고 돌아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풀면 신나고 못 풀어도 재미있는 퀴즈 지금 나갑니다.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아, 야, 오늘은 노래 제목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가수 이름이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수가 이제 솔로 가수가 아니고 이제 밴드거든요. 예. 뭐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 날씨가 꿀꿀한데 예. 마음만이라도 그냥 한번 여행 가자라는 의미로 준비를 해본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별 있어. 전주가 훨씬 기네. 별 있어. 여기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제목이 나와요. 따다다다다다 여섯 글자입니다. 자, 요거 제목은 뭐 다들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요거 밴드 이름이 나중에 그 어떤 남성 3인조 힙합하는 또 댄스 음악하는 그런 역시 그룹이네요. 요 분들이 3인조 그룹이 리메이크를 해서 많이 사랑받기도 했는데 그 팀 이름 보내주셔도 맞는 걸로 할게요. 예. 뭐 DJ래나 뭐래나 하면서 하는 그 셋이서 막 신나게 아주 그냥 무대에만 올라오면 막 뒤집어 엎던 그분들 올려주셔도 되고 원래 원곡자이신 아주 예전 그 밴드 선배님들 예, 선생님들을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야 이거 그러네. 다들 제목은 쉽게도 올려주시는데 팀 이름이 만만치가 않네. 예.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소년들이라는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왜 이 글자가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열쇠를 들고 노래하셨던 건가? 아니면 키가 컸나? 키가 작았나?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이름입니다. 예, 원래 오리지널 팀은 네 글자고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끝나기 전까지 빨리 기억을 떠올려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세 글자 퀴즈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예, 잘 어울리는 노래를 우리가 두 곡을 이어서 들은 것 같지요. 꾸리꾸리 통통통님께서는 꾸리꾸리 통통통 그 뽀로로 나오는 통통인가? 구리구리 통통통 구리구리 통통통 그 별이 쏘 달이 쏘 이게 뭐야? 아 별이 쏘 달이 쏘 오. 괜찮았어요. 8093님 별이 쏟아지는 밤 별이 쏟아지는

피터팬 770 괄호인데 7706님이시군요. DJ DOC의 별이 쏟아지는 강변으로 가요.

스누피 슬리퍼를 신으셨나? 커보이즈 레이디 가글님 연변을 곧 윤변으로 가요 해주셨고요. 당구왕님께서는 키보이스의 쾌변으로 쾌변으로 며칠 때 화장실을 못 가서요 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12시 정원에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정답 2630님 맞춰주셨습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저 라디오 퀴즈 태어나서 처음 참여해봐요. 아, 노래 좋나요? 추억 돋아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처음 참여하셨는데 정답 제대로 맞춰주셨습니다. 천재인데 처음부터 맞추기 쉽지 않은데. 2553님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예, 무더운 날씨라서 바다 가고 싶네요. 그래요, 저도 그 마음이 좀 있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5558님도 오늘 너무 더웠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4935님 고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었죠. 역시 정답. 6625님 지금 여기 노래 따라서 떼창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노래는 원래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하면 바로 뒤에서 코러스가 해변으로 가요. 제가 그냥 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충 음을 짚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리라, 예, 믿음을 갖고 불렀답니다. 듀유라떼님 청량한 목소리에 꿉꿉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1861님 80년대 친구들과 부산 해운대 가서 어울려 놀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아, 그래요. 해운대. 80년대는 뭐 우리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쉽사리 갈 수 있던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해운대가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뭐 휴가지, 여행지였었죠. 제주도와 더불어서. 부산 해운대 가서 뭐 바다 수영하고 무슨 뭐 갈비 먹고 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찌나 부러운지. 자, 오늘 정답은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였습니다.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라고 적어주신 분들도 정답이에요. 예, 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덩덕궁으로 당첨되신 분은 당구왕님이십니다. 당구왕님 몇이나 치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485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조지의 Everyday.

조지의 에브리데이에 이어서 휘성의 다시 만난 날까지 들었습니다. 예, 2253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예, 항상 익숙하게 예, 우리가 만날 수 있던 분인데 너무나 그리운 사람, 그리운 목소리가 되어버렸네요. 다시 만난 날 듣고 왔습니다. 0632님, 회사 트럭에 있는 라디오를 99.1MHz로 맞췄는데 청테이프를 붙일까요? 본드를 붙일까요? 다른 회사 직원들 다른데 못 돌리게 하려고요. 아, 너무 너무 바람직하시다 마인드가. 그게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옆으로 혹시 노브라고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거면은 그걸 그냥 뽑아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버튼식이면은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테이프 괜찮나? 청테이프 쫙 그냥 본드 다 뭐든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그 상태로 그냥 고장만 내놓으면 됩니다. 딴 데로 못 고치게. 안 되나? 회사 또 기물인데? 아무도 안 볼 때 잘하세요. 7951님, 오늘 깜짝 파티처럼 연락이 온 친구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생각이 났거든요. 울고 싶은 날이 많았는데 요즘 또 새로운 인연들로 귀한 하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인연도 감사하고 예, 오랜만에 연락해준 그 친구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인연들이네요.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노래 한 곡 분위기 있게 들려드립니다. 금빛 노을님 신청곡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별이 진단의 라이브 버전이었군요. 예, 여행 스케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469 하나님, 오늘은 두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잡뛰며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생일입니다. 찬희 씨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우리 세 식구 행복하자. 두 번째는 이음밤에서 알게 된 저랑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님.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공통점이 많고 늘 따뜻하게 소통하는 인연이랍니다.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이어가요. 느낌님 생일 축하해요 해주셨습니다. 느낌님은 여러분이 많은 분이 생일 축하해 오셨는데 그렇군요. 두 분 찬희 씨 그리고 느낌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부터 생일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제 별다른 생일 축하곡을 제가 못하고 지나가서 이따 2부에 여기 우크렐레 갖고 온 김에 생일 축하하고 한번 가볍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03님, 어젯밤에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수술 예약했어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준님 30주년 콘서트 같이 축하하고 싶었는데 취소하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제 마음 알죠 하셨는데 아유, 이게 뭐 콘서트가 중요합니까 지금. 예, 몸 챙기셔야죠. 저는 뭐 40주년 콘서트도 하고 50주년 콘서트도 할 거니까 우리 오래 살아요. 그래서 60주년 콘서트까지도 함께 합시다. 예, 그러면서 아우 내가 30주년을 그때 그냥 그것 때문에 건너뛰었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셔야죠. 자, 자전거 탄 풍경에 아무런 이유 없이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2부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2부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가 결정해드리는 그런 코너죠. 자, 이 음밤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어느 쪽이 좋을지 단호하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결정해드립니다. 1번 사연, 배빵빵님의 고민 사연이에요. 머리 숱이 자꾸만 줄어드는데 파마를 할까요? 아니면 스포츠로 짧게 컷할까요? 파마를 할까요?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파마를 하면 좀 머리 숱이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로 짧게 하면 아무래도 남자분이시라고요? 남자분이십니까? 잘 모르겠네. 아니 뭐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긴 여자분이 스포츠로 짧게 컷하기는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커트머리에만 집중했는데 아니 뭐 정보를 또 추가로 주시면 더 좋겠고요. 아니어도 상관없고. 아니 근데 요거는 약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일단 제가 시간을 끌어보도록 하죠. 배빵빵님 본인의 성별을 빵빵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머리 숱이 자꾸 줄어드는데 파마를 할까요? 스포츠로 짧게 컷할까요? 파마를 하면 아무래도 그 이렇게 좀 풍성해져 보이는 효과가 있고 짧게 자르면 덜 빠지겠죠? 덜 빠지기도 하고 또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 예, 남자 신사시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여자 청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기본값을 그쪽으로 두는데 최근 들어 남자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배빵빵님. 예, 남자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마머리 혹은 스포츠머리. 예, 둘중 하나 고르고 이렇게 키워드 넣어주세요. 파마 혹은 스포츠 하셔도 되겠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받겠습니다. 무료인 덩덕쿵도 가능하고요. 너튜브는 뭐 의견 개진은 하실 수 있지만 집계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기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타 의견 보내시더라도 파마, 스포츠 둘 중에 하나는 좀 정하고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파마도 하지 말고 뭐 깍지도 마 이렇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왕 정한 거니까 하나 줄을 좀 서주세요. 노래 한 곡 아니 두 곡 듣는 동안 여러분의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한 사람만 2553님의 신청곡 먼저 들려드립니다.

015B의 단발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결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고민사연, 배빵빵님의 머리 숱이 자꾸만 줄어드는데 파마를 할까요? 아니면 스포츠로 짧게 컷할까요? 하셨는데, 먼저 파마머리 추천해주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0729님, 머리 숱이 적어진다는 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파마로 푸짐해 보이게 하세요. 파도소리님, 저희 작은 오빠도 머리숱 없다고 얼마 전에 파마와 염색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전히 없어 보이던데. 오빠 많아진 거라고. 아, 그럼요. 본인이 만족하면 된 거죠. 4298님, 굵은 파마를 하시면 손질하기도 좋고 풍성해 보일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이제부터는 스포츠머리입니다. 물보라님, 스포츠로 시원하게 하세요. 2752님, 전 짧게 자르는 거 추천이요. 남자분이 파마 잘못하면 완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름아이님, 파마하면 더 빠지지 않나요? 짧게 스포츠로. 오마이푸들님, 전 스포츠요. 파마는 약품 때문에 두피가 더 상할 것 같아요. 남은 아이들 소중히 다루어주세요 하셨는데,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8%의 득표율로 스포츠머리, 예, 결정해 주셨습니다. 자, 배빵빵님 스포츠머리로 일단 좀 깔끔하게 다듬으신 다음에, 그 이제 탈모 치료 혹은 예방, 요걸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바르는 것도 그렇고 먹는 약들도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탈모 치료제들을 그 건강보험 안에 범주에 넣느냐 마느냐 이걸로도 굉장히 지금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죠. 예. 난 지금도 너무 웃긴 게, 남자는 50 넘으면 어차피 50 넘으면 다 뚜껑 싸움이다, 이런 글을 봤어요. 굉장히 외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머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아유 남자가 뭐 나이 먹으면 빠지면 자연스러운 거지, 여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신경 안 쓰인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자꾸 머리 숱이 줄어드는 게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된다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 가발, 요즘 가발도 워낙 잘 나오니까 감쪽같이 가발이나 모발 이식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머리 짧은 머리에 대한 노래가 이거밖에 없나? 죄송합니다. 제가 찾은 노래는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

김민우 씨의 이병영 차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이제 세월의 차이를 느끼게 하죠. 지금은 18개월? 예, 1년 6개월. 옛날에 우리 18개월은 보통 방위였거든요. 그래서 6방, 18방 이렇게 불렀었는데 딱 방위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 그게 아주 긴 세월이겠죠. 우리 많은 분들이 군대에 얽힌 사연들 막 또 추억들 나눠주셨습니다. 배빵빵님께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참고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의견이 거의 5-5 6-4도 안 됐어요. 거의 갈렸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금빛노을님께서 어머님께서 갈비를 보내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할까요?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할까요? 야, 일단 갈비찜과 갈비탕 그 취향 차이도 있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수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냐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탕이냐 골라주십시오. 여러분, 갈비찜, 갈비탕 이렇게 하나 골라서 키워드 넣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302. 예. 무료인 덩덕궁 약식으로 들려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하니까 입도 아프고 여러분도 귀 아프실 것 같아. 다 뭔 말인지 알지? 예. 예, 유튜브는 아쉽지만 집계가 안 됩니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찜 너무 좋아하는데 갈비탕도 참 맛있게 하는 데는 맛있지. 예. 아, 저희 어머니가 갈비찜 진짜 맛있게 하셨었는데 갑자기 생각난다. 변진섭 씨의 노래 듣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오직 사랑뿐. 이것도 코러스를 저절로 부르는 노래죠. 변진섭 씨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듣고 왔습니다. 자, 갈비찜, 갈비탕. 어머님께서 갈비를 보내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할까요? 아님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할까요? 아, 노래 딱 틀고 나서 제가 뭐 하나 중요한 걸 놓쳤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밖에 여성 스태프분들이 확실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네요. 예,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갈비찜. 예. 8485님 갈비는 무조건 갈비찜이죠. 해바라기님 갈비찜 하세요. 아주 맛나게. 랑이님 아휴 날도 더운데 국물은 노노. 4298님 갈비찜 해서 맛있게 드시고 물 타서 남편 주세요. 이게 이게 뭐야. 갈비탕님은요, 아니 갈비탕님이래. 갈비탕은요 2923님이신데 이거 어머님의 뜻을 헤아리심이. 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맨 위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청취자분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몰고 싶어가지고 전 내가와 남편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도를 몰고 갔는데, 아 맞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산세베리아님께서 갈비탕탕탕 어머님이 나중에 애비 갈비탕 해 먹였냐? 물어보실지도요. 아이고 섬찟하다. 찜에다가 진짜 물 타겠다 바로 그 얘기 들으면. 7951님 갈비탕을 하셔서 남편 먹이시면 남편이 어머니께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비가 두둑해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사려가 다 깊으시구나. 6185님 비도 오고 하니 뜨끈뜨끈 갈비탕의 한 표입니다. 2752님 갈비탕을 해놓으면 한 끼로 홀라당 먹는 갈비찜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않나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결과는

59%의 득표율로, 야, 이것도 역시 박빙이었습니다. 6대 4도 안 됐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예, 역시나 어머님이고 뭐 아드님이고 다 중요한 사람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요거는 뭐 다른 거보다도 갈비찜과 갈비탕, 예, 대결해서 갈비찜이 조금 앞서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갈비탕은 뭐 결혼식 가서 먹으면 되니까. 자, 금빛노우님, 우리 이음 가족들의 선택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아, 어떠세요? 괜찮으실까요? 아, 그래요. 갈비찜 이렇게 어머님도 저기 남편분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갈비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예, 제가 아까 그 약속한 생일 축하곡 그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오늘도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으셨고 어제도 되게 많았죠? 그 외에도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예, 좋은 일 맞으신 분들 또 좋은 일 맞고 싶으신 분들 다 모여주세요. 2553님, 아들이 수학 단원평가 100점을 맞았어요. 저는 수학을 한 번도 100점을 맞은 적이 없었는데요. 아들에게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예. 근데 수학 100점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몇번 있는데. 이 가만있어 봐. 한 학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번 보잖아요. 그네개다 합치면 한 100점 되지 않을까? 그냥 1년에 한 100점씩 맞았던 것 같은데? 3년 다 치면 한 300점 맞았을 것 같은데. 예.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자 이제 벌써 11시 38분을 지나고 있네요. 국악 들으러 가야죠.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에겐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리랑은 그중 극히 일부일지도 모르죠. 가장 오래된 아리랑 음반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남아있는데요. 1896년 당시 미국에 유학을 갔던 조선 청년 3명이 불러서 녹음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곡은 우리가 아는 아리랑과는 다른 낯선 곡이에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노래라는 거죠. 아리랑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불리다가 사라지기도 했나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리랑, 사라진 아리랑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아리랑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 음반이 있어요. 노을양이라는 팀이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세대별 아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 아리랑, 청소년 아리랑, 청년 아리랑, 그리고 중년 아리랑, 어르신 아리랑까지 실려 있네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청년을 위한 아리랑 들어볼까 합니다. 나를 위한 아리랑, 노을양이 들려드립니다.

그대 고단한가요? 혹시 쉴 곳을 찾나요? 아리랑 아리랑 나의 노래가 손이 되어 당신의 어깨를 토닥토닥.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다독여주는 아리랑, 위로의 아리랑이었네요. 이 음악을 만든 팀 노을양, 대금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인 민소윤, 베이스 김용원, 피아노 강민규, 국악타악기 고명진, 또 판소리를 전공한 박유민이 함께합니다. 다효주님께서 이 아리랑은 뮤지컬 같아요 라고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노을양이 들려줬던 나를 위한 아리랑,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자, 모던 가야금어 정민아 씨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오아시스.

사이였습니다. 7월 꿈꾸는 바다까지 듣고 왔네요. 민트소다님께서 얼마 전에 30년 지기 친구와 여행을 다녀왔는데 활동적이고 활기 넘치던 친구가 여행 내내 의자만 보이면 가방 던져 바로 앉기 바쁘더라고요. 새삼 체력이 달라진 친구 모습에 우리가 나이 들긴 했구나 측은한 마음도 살짝 들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예. 오히려 내 체력 모르고 예, 무리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신 것 같은데요. 아, 뭐 항상 방송 들을 때마다 제가 뭐 나이 먹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어린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옛날에 뭐 야구를 하면 뭐 여기서 던지면 저기까지 날아갔었는데 뭐이 정도는 내가 뭐한 10초면 뛰어갔었는데 예 우울해지죠. 예.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거또 즐길 수 있는 거 동시에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지 자꾸 옛날엔 어땠는데 어땠는데 이러면 예, 오히려 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또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렸을 때 나를 이기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못 이긴다고 어차피. 그때 못했던 거, 몰랐던 거, 예, 걔는 너무 어려가지고 모르고 지나갔던 거, 그런 거를 빨리 예, 찾아서 우리가 그걸로 이겨야지 옛날에 한창 때 했던 걸 어떻게 이기냐? 날아다니던 개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4298님, 구순을 넘긴 시어머님이 남편 생일이라고 아프신 몸으로 은행에 가셔서 거금을 보내셨어요.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셨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효를 다한다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착하게 잘 살아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구순을 넘긴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 생일 축하금 보내는 게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예, 그래서 택시도 불러서 그 아픈 몸을 은행 가서서 송금하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여전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용돈 보낼 수 있음에. 예, 혹자는 또,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집에서 폰으로 보내면 되지. 그걸 택시를 타고 은행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순을 넘기신 시어머님께서, 예, 택시를 이렇게 잡아 타고 간게 아니고 부르셨대잖아요. 예, 얼마나 얼리 어댑터신 거예요. 그쵸? 예, 너무 스마트한 어머님이십니다. 8485님, 예, 저 주말 부부의 애들은 다 커서 안 놀아주는데, 세주님은 입담도 좋으시고 노래까지 불러주셔서 2시간 동안 힐링 받고 가네요. 내일 또 만나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쵸 애들 다 소용없어요. 예. 제가 하루 종일은 안 돼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평일날은 맨날 놀아드릴 테니까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오늘도 춘디와 놀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같이 놀아줄 젊은이가 한분또 옵니다. 진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가창력의 소유자 김동현 씨가 오랜만에 와주십니다. 예, 오랜만에 오시는 만큼 내일 또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동현 씨또 따라서 함께 와주시는 그 팬분들과도 정겹게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910님의 신청곡 전람회의 기억의 숫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담장 따라 피어난 능소화 꽃이 한참 보기 좋은 소서절기입니다. 작을 소, 더울 서, 소서. 글자 그대로 본다면 작은 더위란 뜻인데요.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테니 준비 잘 해봐 하고 외치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실 7월 달력을 펼치면서 더위 세트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오늘 7일이 소서, 15일은 초복, 23일은 대서, 25일은 중복. 이만 하면 과연 더위 선물 세트라 할 만하죠? 이런 즈음 녹수청산 깊은 골에 들어가 골짜기에 연무가 피어오르는 시원한 모습.

모습을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두거 녹수청산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황규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녹수청산 깊은 고래 청려 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기에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오 중거 녹수청산 들으셨는데요. 황규일의 대금, 김관희의 단소, 이호규의 검은고,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이재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7월이란 계절이 우리에게 더위 선물 세트를 가져다 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삼복 중에 초복 중복이 7월에 들어있고요. 절기상 소서와 대서절기도 7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과연 더위 선물 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위 세트라면 너무 더워지니까 그냥 선물 세트를 하는 것도 좋겠죠. 이 7월에 소서, 대서, 초복, 중복 다 지내고 나면 8월입니다. 8월 7일이 입추, 14일이 말복, 그리고 23일이 처서절기죠. 처서 무렵만 돼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보름 남짓 더위만 잘 견디면 큰 더위는 좀 정리가 되죠. 그래도 올해 장마가 좀 늦게 와서 장마 기간까지 제외한다면 어떻게 이번 여름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소서절기라 좀 덥긴 하지만 이 무렵에 막 피어나고 있는 능소화 꽃이 참 보기 좋고요. 이른 아침에 소서에 비가 내려서 산마다 피어오르는 연무도 좋습니다. 앞서 감상하신 우조 두거 녹수청산에도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라고 그곳에 와서 놀려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맘때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 열심히 찾아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요즘과 같은 즈음에는 움직임을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또 조이는 옷보다는 품이 넉넉한 옷을 입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음악도 여백이 많은 그런 음악을 감상하면 아주 좋은 그런 무렵이죠. 오늘 같은 날 감상하기 제격인 음악 이번에 골랐는데요. 현악 영산회상 암영으로 중광지곡 중에서 20박 한 장단으로 느리게 연주하는 첫 번째 곡 상령산 감상을 추천해드립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독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현악 영산회상 아명으로 중광지곡 중에서 첫 곡이죠. 스무박 한장단의 넉넉한 여백의 미가 가득한 음악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770님께서 산책지기님의 재치 가득한 표현으로 인해 더위가 선물이었구나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더위를 친구로 여기며 올 여름 지내보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이 소서이고 7월에 소서돼서 초복, 중복이 다 들어있어서 이걸 선물 세트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오늘 문을 열면서 말씀해드렸더니 또 이렇게 재치 있는 응답을 해주시네요. 더위를 친구로 지내는 거 좋죠. 열정이 가득한 친구잖아요. 이 더위도 즐기면서 함께 좋은 여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 절기 소서가 무더위에 예보를 해주네요.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 더울 때 맛있는 음식 잘 드시면 건강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제천 준비했습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시원하게 다 들어보시겠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제시대로 그 역사를 소급해 올라갈 수 있는 긴 역사를 지닌 음악이죠.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능소와 꽃이 좋은 소서절기란 말씀 드렸더니 지초실님께서 화순의 고사정 담장에 아름답게 핀 능소와 꽃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진을 예쁘게 참 잘 찍으셨네요. 이 능소와 꽃과 함께 또 잘 말린 저장마늘 사진도 올려주셨는데요. 그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마늘을 말려야 오래가고 또 풍미가 있다 하는 정보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생활 속의 꿀팁 고맙습니다. 윤혜성님께서도 오늘 출석해 주셨네요. 네, 늘 반갑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혁필, 민중의 소망을 그리는 붓.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날 혁필을 그리는 일로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혁필, 말 그대로 가죽으로 된 붓으로 그리는 글씨와 그림인데요. 혁필, 민중의 소망을 그리는 붓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혁필하면 젊은 분들 중에는 그게 뭔가 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장날에 시장을 가면 혁필을 그리는 분이 나와서 한자를 쓰고 거기에 그림도 곁들이고 뜻풀이도 해주면서 가죽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혁필을 쓰시는 분 이야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력

달 금음인 1978년 2월 6일에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읍에 장이 섰다. 날씨가 꽤 풀렸지만 하늘은 찌뿌드드하게 흐려있다. 스산한 바람이 장바닥을 휩쓸고 차이를 치고 국밥을 파는 곳 앞에서 풀풀 먼지를 일으켰다. 장은 아침부터 붐볐다. 제쌍에 차릴 제수를 장만하려고 몰린 사람들에게 장사꾼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수다를 떨었다. 어물전과 과일전 앞에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렸다. 해장술에 콧잔 등이 붉어진 늙은 산에도 괜히 신바람이 나는지 흥타령을 흥얼거리며 돌아갔다. 이런 어수선한 시장 한 귀퉁이에 60살쯤 되어 보이는 몸집이 좋고 낡은 가죽잠바를 걸친 사내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주위의 그런 풍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상자처럼 생긴 가방을 눕혀놓고 그 위에 길다란 사절 백로지를 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 사내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종이 위로 손을 놀릴 때마다 울긋불긋한 연꽃이 그려지기도 하고 봉황이나 나비가 그려지기도 했다. 애 둘이 그 앞에 멈춰 서 있고 새끼의 생선을 묶어 쥔 촌로가 멈추어 섰다. 사내는 기운차게 손을 놀렸다. 흰 종이 위에는 꿈틀거리는 듯한 용 한 마리가 그려지고 다시 몇 변을 손질을 더하자 한자로 용용자가 쓰여졌다. 이제 열댓 명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손짓에 따라 그려지는 글과 그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고 한참 더 글씨를 쓰기도 하고 호랑이 그림도 그렸다. 이야, 혁피라는 분이군. 참 오랜만에 보겠구먼. 어릴 때 보고 몇 년 만이요. 명필이요. 야, 아저씨 솜씨 좋네요. 사내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의 솜씨를 칭찬하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말을 주고받으며 아는 채 하기도 했다. 아저씨 이게 뭐 하는 거요? 젊은 총각 하나가 사내에게 묻자 곁에 선 촐로가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이름 글자 쓰는 거요. 그럼 얼메라유? 지금까지 묵묵히 손을 놀리던 사내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단돈 200원입니다. 이름만 말씀하시면 이름풀이도 해드리고 글씨도 써드립니다. 사내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그린 그림과 글씨 몇 장을 앞에다 쭉 펼쳐놓았다. 아까 그 총각이 수줍은 듯 말했다. 아저씨 저 하나 써주어유. 오얏니 쇠북종 기둥주자. 이름 좋다. 사내는 묵묵히 그림만 그리고 있을 때와는 달리 갑자기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납작한 가죽으로 만든 붓을 집어 날렵하게 물감을 찍어 그림 글을 그리며 사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얏니자라 이화의 부정관이요. 이화 월백하니 출래불사춘이라고 했습니다. 오얏니자를 쓰겠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우리나라의 대성으로 중국의 왕서방과 같고 일본의 나카무라상과 같아서 아주 흔하고 많은 성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끈을 다시 매지 말라는 옛날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오얏잇자입니다. 오얏꽃을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쇠북종자에 있어서는 고소성 위에 한산사 야반종성 도객선이라 해서 새가 종을 쳐 은인을 살렸다는 새를 그렸습니다. 또 꽃은 계절의 경종을 울린다고 해서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는 난초, 시절 따라 꽃과 화초가 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란화를 그렸습니다. 꽃이 있는 한 또 나비가 있어야 합니다. 꽃본 나비, 물본 기러기라고 해서 나비를 그렸습니다. 기둥주자라, 사람의 마음에도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기둥이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쓰러지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집 등기를 맡긴다고 합니다. 기둥이 없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자, 학 두 마리를 그렸습니다. 학은 소나무에만 앉는 마음 기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기둥을 삼고 학을 앉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에다 팔산이라는 재호를 적었습니다. 그는 말이 안 될 듯도 하고 될 듯도 한 소리를 이리저리 끌어다 붙여 잠깐도 쉬지 않고 주문 외듯 중얼거렸다. 그새 이종주라는 이름이 한자로 울긋불긋하게 쓰여졌다. 그것은 글자이지만 그림에 가까운 것이었다. 지금까지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투어 주문을 했다. 어떤 중년의 사내는 가족들의 이름을 모두 써달라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경귀나 격언을 써달라기도 했다. 사내는 신바람이 나는지 사설에도 노랫가락이 곁들여지며 빨라지고 손놀림도 잽싸졌다.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홍지성은 1978년 올해 58살이다. 그는 혁필을 쓴 지가 올 들어 25회째가 된다고 했다. 낙산도사에게 혁필을 배운 뒤로 전국 방방곡곡을 안 다녀본 장이 없다우요 하며 정기가 가시지 않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낙산도사가 누구냐고 묻자 잠시 묵묵히 앉았다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리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무턱대고 계룡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에 우연히 나한 토굴에 놀러 갔다가 그 토굴에 사는 낙산도사라는 중을 알게 됐다. 그 도사는 좀 괴팍한 죄가 있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도사라 불렀다. 그는 생식을 하고 지내며 청하는 사람에게 붓글씨와 혁필을 가르쳤다. 그는 도사가 쓰는 혁필을 보고 단박에 반해버렸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는 그 도사가 글씨를 써서 호랑이에게 던지면 호랑이도 무릎을 꿇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도사의 시중을 들며 한 해가 넘게 혁필을 배웠다. 그곳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냇물 가운데 있는 노대 바위에서 혁필 연습을 했다. 한자와 갖가지 꽃과 나무 같은 식물을 그렸고 호랑이, 용, 봉황과 같은 짐승과 산수경치를 그렸다. 글씨에 어느 정도 자신이 서자 갑사로 내려가 관광객들에게 글씨를 써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 팔았다. 그리고 공주 장날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써주기 시작하여 장돌뱅이가 되어 전국의 장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인심은 터이 되고 효제 충신 기둥되어 예의 염치로 가지기 예었으니 천만년 풍우를 만난들 기울 줄이 있으랴. 중어리시조 인심은 들으셨는데요. 지난날의 명의인이죠. 이병성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장을 돌며 혁필이란 글을 써주던 직업인 혹은 예술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숨어 사는 외톨박이라는 책에 소개된 혁필 이야기였는데요. 혁필, 민중의 소망을 그리는 붓이란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요즘엔 이런 분들을 혁필가라고 부르는데요. 1970년대에 혁필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글씨를 써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1978년에 시장에서 혁필 그림 한 장을 써주고 200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요즘 물가와 비교해 본다면 그림값이 어떤지 짐작하시겠죠? 이분들이 문자도도 자주 그렸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중어리 시조 인심은에 나오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는 팔떡의 여덟 글자 아주 인기 있는 글씨였고요. 이분들이 또 글자를 쓰고 거기에 곁들여서 그림을 설명하는 그 언변도 대단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글에도 나왔지만 이름 석자를 설명하는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인사동에서 어떤 혁필가로부터 제 이름 석자를 혁필로 써주셔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혁필하는 분을 만나기 쉽지는 않은데요. 젊은 시절에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많으리라 봅니다. 또 요즘 다시 혁필 쓰시는 분과 혁필 연구관들도 각각 간간이 나와서 활동상을 보여주시던데요. 사라져가는 예술 분야가 다시 이어지고 있어서 한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혁필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솔개님께서 103세에도 혁필화를 그리는 분의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글씨더군요. 혁필 명인 남상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이 기사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혁필이라는 걸 한번 젊은 분들이 참 낯설어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런 그림도 좀 활발해주면 좋겠다. 참 그림 글씨 쓰는데 저도 직접 봤거든요. 인사동에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금방 그림이 되고 글씨가 되고 하더라고요. 또 봄봄님께서 언제나 정갈한 송지훈의 국악산책을 들으며 오늘도 산책길에 나섭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봄봄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몽중가입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혀서 괴로움에 시달려 있다가 간신히 잠이 들게 되는데요. 이상한 꿈을 꾸죠. 꿈속에서 만고 열려인 아황 여영의 사당인 황릉묘에서 여러 훌령들에게 칭송과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0: 한가중의 몽중가를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이려는 꿈을 피니 장주가 호접되고 호접비장주되야 실간 지담은 혼백 바람인 듯 구름인 듯 한 곳을 당도하니 천공개화하고 산면수여한디
2: 다 어시고

0: 잠겼어라.
1: 다 자른다.
0: 대주 귀신이라 그런 것이 해풍 어이기 하고 승천 입지 허매 춘향의 꿈 혼내기 만리 우성강가 갔던가 보더라. 아무된 줄 바이 몰라 좌우로 살필 겸 안에서 간장 소복헌 자환이 등을 두들고 앞길을 인도커날 중계의 다다르니 배곡 현판구

반고정열 황등이묘라 심신이 산란하여 좌우로 살필 적은 항상백이헌 부부인이 폐를 드지들어 좌상으로 청허을 날 춘향도 손경 현년과 얘기 준 줄을 아는 사람이라 황후좌석을 용이 고르니까 상하의 복지 사배하고 국

말씀 네가 춘향이라느냐 기특구야 저러다 초선이 소방이나

0: 한다.
1: 내가 일찍 주의 차로 옥경 올라가지 이 말이 천상근왕자기로 아이 깊고 싶은 마음 일시에 참지 못하여 니꿈 혼백으로 말리 소상강가 청하여 왔으니 정심이 불안하다. 준하에게 말 듣고 그자허여 여짜오되 천비비록 무식하오나 고서를 읽지 보니 부인은 높은 명망 인천아 은학자키로 어찌하여 속히 죽어 천안을 앙대헐고 부야불망하였더니
0: 다시 와.

말씀. 네가 우리를 안다 허지 나 서로 불리더라. 우리 성군

바다 아로롱이지고 임이 피워그로니라.

아니라 안쪽에 불 하늘 어느 때나 잊을 거나 아이고 아이고

인 임태사 태각맹강 느아니룬 물질이 공벽을 어떤 무인 추추이 울고 나와 향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다시 와.

하늘을 보니 곡종비고 무지처하야 산하읍역두 춘약에라 말이 맞들 못하야 협방읍이 나나다우더니 춘향을 부여잡고 천내 나를 모르는가 이주읍에 주어든 석수소에 독주로세 불치건 조왕유는 무사먼 술런가 누지은 각사 부는 설허여 응시와비국 세시라 낙하유사타류이는 뒷사람비하미라 추추이울마리

벌렁벌렁 냉기가 이르더니만 생기기 기기한 옷이 떼그르르르르르 궁그러서 촛불 앞에 전두커날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도 아니오 불타진 나무 등지도 아니오 은영한 가운데 규곡성을 슬피 울어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한구주 안에 적부인이라 여우 토큰 솜씨 두 눈 빼고 와명을 베겨 빛간 속을 잡아놓고 인체라고 이름을 거니

장군 부인이 어른이 불러 명의로 소하고 현내가 차별하니 우리 진짜 못 얻을지라 여동을 재촉하여 동방 실손성이 일장오접이 펄펄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능면은

춘향이가 꿈속에서 황릉묘를 갔고요. 춘향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니까 그곳에 모인 태임, 태사, 태강, 맹강 같은 혼령들도 함께 눈물을 지었네요. 춘향이가 여러 혼령에게 칭송과 위로를 받는 내용 들으셨죠? 끝부분에서 한 고조 아내 척부인도 만났네요. 그런 꿈을 깨고 보니 황릉묘는 사라지고 옥중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몽중가 들으셨는데요.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승희 명창의 춘향가는 정정열, 김열한으로 이어지는 바디인데요. 오늘 들으신 몽중가는 신년맞이라

라든지 옥중가 또 옥중 상봉 대목과 함께 최승희 명창의 장기를 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들려드린 음원은 뿌리 깊은 나무 조선소리 선집 판소리의 눈에 수록된 음악이었습니다. 앞서서 혁필 소개해드릴 때 솔개님께서 혁필 명인 남상준 선생 기사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상준 선생이 바로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팔산 동지성 선생의 제자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으로 박대성류 아쟁산주 준비했습니다. 박대성의 매형이 거문고 명인 한갑득이라서 일찌감치 거문고를 배우셨는데요. 아쟁에 관심이 있어서 20대 초반부터 다시 아쟁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쟁의 명인 한일섭을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아쟁을 배우게 되는데요. 한일섭의 가락에 자신의 예술성을 더해서 박대성류 아쟁산주를 완성했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어지는 박대성류 아쟁산주 듣겠습니다. 박대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중머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었죠. 스승 한일섭의 가락, 그리고 매형인 한갑등류 검고산조 가락,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 가락도 일부 수용했고요. 자신의 가락을 더해 완성한 음악이었죠.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박대성류 아쟁산조 감상하셨는데요. 박대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아쟁을 연주한 박대성 명인은 1938년생이신데요. 전라남도 진도의 음악 명가 태생입니다. 한때 여성 국극 하면 아주 유명했던 자매 스타가 있었죠. 박보와 박옥진, 이 두 분이 박대성의 큰 누님, 작은 누님입니다. 또 명인의 조카 김성녀, 김성애, 김성아 모두 우리 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종기, 진도 씻김꽃의 박병천 명인과도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쟁에 입문하게 된 게 아쟁 소리의 매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쟁 소리에 빠져서 한때는 학업을 포기할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요. 국극을 하는 누나 박보아가 음악을 하지 말라 하고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당신만 해도 음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여러 악기를 잘 하시던 이소희 선생, 이분은 가금의 명인 김윤덕의 부인인데요. 이소희 선생께 데려가서 우선 아쟁을 배워라 하고 보냈는데 잠깐 가르쳐 보시더니 반드시 음악을 시켜야 한다라고 음악 공부를 시킬 걸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은고도 배우고 아쟁 공부

공부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데요. 아쟁의 명인 한일섭을 만나면서 박대성의 아쟁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한일섭의 문화에서 우리가 아쟁의 삼인방이다라고 할 만한 윤윤석, 박종선, 박대성 이런 분들이 배출되게 이르렀습니다. 박대성 명인이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10여 년간 일본에서 활동하신 그런 기간이 있어서 박대성의 산조가 일정 시기 동안 잘 연주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귀국 이후에 열성적인 활동을 재개하면서 박대성류 아쟁산조 이제 잘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분의 활대를 쓰는 법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서 들으신 대로 유연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운궁법이라 가능한 정갈한 아쟁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몇 곡 들려드립니다. 건드렁 타령, 는실 타령, 매화 타령, 창부 타령입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앙컬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시다면 창구 타령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건드렁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왕십리 처녀는 풋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고비 고사리 두릅나무 용눈 산채를 사시래요. 모화관 처녀는 갈매 장수로 나간다지 갈매 천릭 남전대 띠에 춘방사령이 제격이래요. 이와 같은 노랫말 첫 곡 건드렁타령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국 물산이 모이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나는 물산들이 무언지 알 수 있게 하는 노래였죠. 한양 근교나 지방 산나물도 왕십리를 거쳐서 한양으로 공급되는 그런 풍경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기민요 건드렁타령 내용이었고요. 는실타령, 매화타령, 또 앙컬곡으로 창부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부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2012년 2월에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7월에 집중적으로 더위 선물 세트가 들어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삼복더위 중에 초복, 중복이 7월에 있고요. 오늘 소서 그리고 보름 후에 대서까지 있어서 더위 선물 세트가 마련돼 있는 7월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마가 늦어서 장맛비도 좀 맞고 하다 보면 그럭저럭 8월이 될 테고요. 8월 7일이면 입추, 그 다음 주면 말복, 그리고 23일이면 처서, 그 무렵쯤이면 큰 더위는 어느 정도 물러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한 달 좀 넘게 이 더위 선물 세트 풀어보듯 즐겨봐야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어와 세상 벗님 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 청춘일 언니 어르던 들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동방산천의 흑이로구나. 인생은 희노애락

내가 한번 막아볼까? 한 손에다 망치 들고 또 한 손에 철통.

요새 저를 못 놀아 늙어지면은 못 놀아니 놀아도 너무 험하게 놀면 늙어지면은 후회가 대난기에 바쁠 땐 이러고 한가 헐 적은 가끔 다 가면서 놀아보세.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실촌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지하에도 효도를 일삼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나고 요순 임금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으니 일종 여의를 인력으로 할 수 있나. 경상 전라 두 얼품에 흥보와 놀부가 살았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였다. 동부 동모 소생으로 사람마다 오장육보로 돼 놀부는 칠보라. 어찌하여 칠본고 하면 외약 갈비태 밑에가 장기 궁짝만 한 심술보 하나가 똥도도로막에 붙어 이놈이 밥만 먹고 나면 개트름을 하면서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부리던 것이었다. 대장 곰방 벌 먹어고 오기방에 집을 짓고 삼살방에다 이사권고 불 붙는데 붙 재질을 그저 활활하고 호박에 말뚝 박고

화경양반 개월 그렇게 못 들었다 해가지면은 내여 쫓고 조란이 보면은 딴나지 고그사 보면은 소고도적 은 보면은 짐도적질 야.

비단전에 물총 놓고 고추밭에 말을 달리기 옹구찜 받쳐놓으면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히 찾아가서 작대기 가둘 차기 똥누는 놈 주잔치고 봉사 눈에다 똥치러기 노는 애기 집어뜯고 우는 애기는 콧발리기 무리고 오른 부인 개잡고 입 맞추기 시암질에다 허벅 놓고 새만건 변자 끊고 새가 보면 땀띠떼기 소리 허는데 잔소리 풍류하는데 나발 부르고 길가에 허벅 놓고 어따 이놈이

금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는 놈이 어찌 형제 윤기인들 알리가 있겠느냐. 그렇지. 하루는 지 금지옥엽 같은 동생을 내어 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어 지 동생을 부르는디 너희놈 흥보야! 이렇듯 불러노니 흥보 듣고 나오며 아이고 형님 저 불러 계시옵니까? 야 이놈아 너 불렀지 그럼 네 근자 불렀단 말이냐? 코놈 묘초처럼 허니 잘 차려입었구나. 너희놈 들어봐라. 너 관대가리나 쓰고 뭉개바지 입고 골마리에 손이나 넣고 도량으로 실실 돌아댕기면서 내 방 출입 많이 허여 자식 새끼들은 돼야지 이몰뜩 까놓듯 움주르르르르르 까놓고 내 것만 뜯어먹으니 내 눈 공댕이가 씌어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 오늘은 너 처자 권속들을 데리고 썩 나가도록 허여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하늘이 무너진 듯 오고 으간이 펑펑어요.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시온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촉하여 주시지요. 무엇이 어째 통촉? 부모님이 글공부 가르쳐놓으니까 나한테 문자를 쓰네 그려. 너희놈 몽둥이로 허리를 작심 분지르기 전에 썩 못 나가. 흥보가 빌면 낼 줄 알고.

나가라 말을 듣더니 마는 섰던 자리가

아들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형님 한번 동축을 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과 하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몽둥이를 축겨 들고 주산가

잘 가거라. 흥보가 할일 없이 울며 부르며 나가면서 흰 세자탄 울음 온다.

누구냐? 여보게 마누라 예.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산중으로 가.

후방으로 가자. 일원상기강경 삼포주 사법성 도방가 사자.

기여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서 산단 말이냐. 그럭저럭 성현동 복덕천을 당도하였겠다. 흥부 자식들이 모두 여러 날 굶어노니 아사지경에 대어가지고 하루는 음식 노래로 지 어미를 부르는디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육개장국에 살이 쌀밥 많이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그 자석 입맛 도저하게 안 해 그려.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자축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자식아 포리밥도 못 먹는디 용미봉탕에 자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호박떡 한시로만 먹었으면 좋겠소. 호박떡은 뜨거도 달고 식어도 달고 두 가지로 좋지요. 흥보 큰아들 놈이 나앉으며

나는 옷도 싫고 밥도 싫고 밤이 나나 지나 불면증이 생겨 잠만 온 병이 있어. 흥보마늘에 깜짝 놀라며 어따 이 자식아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고사하고 병이나 없어야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냐? 어서 말을 어여라. 어머니 아버지 공혼 누고 나

있던 네 장쾌가 여태 있으며

일이 한참 설리 울제 이때야 흥부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말고 이리 좀 오. 나 오늘 읍내 좀 다녀오리다. 읍내는 무드로 가실라요? 한자 맡은 호방한테 가서 한자 섬이나 얻어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니 안 쓰겄소? 아쉬워 가지 마오. 그 정상에 환자 먹고 도망간다고 안 줄 터이니 가지 마오. 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꼭 믿고만 간단가? 사고 일생이지. 그 내 가시나 좀 내오. 가서는 어디다 두었어요? 티안 굴뚝 속에 넣어놨지. 아이고 이 알구저라. 아니 왜 가서 굴뚝 속에 넣어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인가? 신민양 국상시 조대전에 어느 친구 한 분이 백리비양이 존전하다고 칠을 베껴 쓰라거니 칠백길 돈이 있나? 끄스름에 끓이시라고 넣어놨지. 그 내 도복도 내오. 도복은 또 어디다 두었어요? 장 안에 들었지.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롱이 있단 말이오. 이 사람이 달구장은 장으로 안 하네 그려. 이때야 흥보가 채청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재려 입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뢰를 보를 짝세면 절대 떨어진 험파리 허리줄 종 종매이어 조색한 그늘을 따라서 편자 터진 험망건 밥 불간자 종이 땅줄 뒤퉁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흔도복을 실기를 총총지어 호풍배 둘러뛰고 한 손에다가 헛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곳에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걸음으로 걸음버서 질게 뛰어 어이 흥보가 이러고 들어가다 한

생각이 났겠다. 그래도 내가 양반인디 저 다리 허시오 허기는 그렇고 허소 허기는 좀 뭐하니 내 반말로 따질 밖에 수가 없구나. 흥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 호방 계신지 모르지? 호방이 나오며 아니 박성환 아니시오? 참 잘 알아맞혔구만. 박성환 어쩐 일이시오? 내 호방한테 아쉬운 말이 있어 찾아왔는디 들어주실란지 모르지? 아, 무슨 말씀이오? 그 한자 한섬만 주면 어린 자식들 구하노고 가실에 가서 소매 동량이라도 해서 착실히 갚아줄 테니 그 한자 한섬만 주지. 아니 박성환 형님이 천속궁 부자이신디 환자를 자시라니요. 그 형제간 것도 너무 많이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려. 그건 그렇죠. 박성환 그럴 게 아니라 품 하나 바라볼라요. 아, 돈 생길 품 같으면 팔고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역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권장 열 대만 맞으면 권장 한 대에 돈이 성냥씩. 30냥은 고반은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맞싹 단량 제적해 놨으니 그 품 한번 팔아볼라요. 내 그 품 팔 터이니 그 돈 단량을 날 내어 주게. 흘랑은 그리 허워. 저

청렬 청렬고 온 단양을 에어 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고

서서 풍선을 번쩍 들고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지화 짜자 그 좀더 좋네 풍선 배가 고프니 떡국집으로 들어가자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그릇을 사서 먹고 어깨를 내리고 죽통을 때쓰리며

0: 좋네.
1: 재현수.
0: 대창부 한걸음에 쩝쩝서그른 단양이 생겼구나.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인가 해라 이 사람아 그 몹쓸 사람

몰랐소. 내 잘못되야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놓아 두게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알아. 돈의 근본을 자네 알아. 못난 사람은 잘난 돈을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행산군은 그 술래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산의 직원을 가진 농부기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에 하나 돈에 언제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봐라. 흥보마누리가 달려들면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모아 일수변을 거거더거 왔소. 월수

공돈단양이 들어왔소. 아니 공돈이라니요? 이 사람아 추순돈과 다름이 없단 말이세. 아시오, 노상지 침으로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온디 추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어. 우리 마누라는 참 착한 마음이여. 그리 알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자수가 병역 영문에 잡혔는디 자수 대신으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곤장 한 대에 돈이 성냥씩 30냥은 고만원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맛싹 단냥 받아왔으니 이 돈 갖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그룸하게 써서 코끝에서 충말국이 탱강 넓지도록 우리 권속간에 마음껏 한번 먹어봅시다. 흥보 마누라의 말을 듣더니 중하

켜. 섰던 자리에 주저앉지.

없네, 이 사람아. 아, 산에 대장부가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예. 그럼 영감, 부디 매 안 맞고기를 바래겠소. 어. 아니, 매 맞으러 가는 사람한테 매 안 맞고기를 바래다니. 너는 볼기 좀 맞아봤던들 무슨 상관 있단가? 걱정 말게. 저. 이때요, 흥보가 자기 마누라를 달래놓고 평영길을 떠난 언디. 아, 진파벌 지어 먹고 험로 평영을 내려간다. 아유 내려가며 신세자 탄 울음을 운다. 아이고.

고대광실 또 본기복 북이영화로 그 잘싸던디 나는 무슨 팔자간디 내 범이란 말이 왜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렁저렁 평역영무를 당도어요 제 아다보니 대장 기어 내려 보니 속정 배로구나 심산냉호 예령 같은 용자 부친 굴로 사령들이

됐다.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산문 공기로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두 매들 맞느니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부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징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나도 여기 한번 엎드려 볼까? 벌그런 볼기를 까놓고 산문 밖에 이만하고 엎져 있을 적에 한 사령이 나오더니 허허 평양 설립지 후에 볼기 좀 보는 놈 생겨났네. 매 맞으러 왔지.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매여. 한 사령이 딱 보더니 박성은 안 되었소. 아니 무엇이 안 돼야? 박성은

대신이라고 어느 놈이 내 솜씨에 권장 열대 맞고 돈 30냥 짊어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느 놈이 날 먼저 발등거려였구나. 번순애들 그리헌가 수번이나 찰들허게 나으는 간에 나는 간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슬쩍 울면서 올라온다. 흥보 마늘에 우르르르르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감 다녀오시오. 평양까지 가시더니 얼마나 매를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처나 좀 봅시다. 놔두게 이 사람아. 자네가 밤새도록 가지 말라고 우는 통에 어느 놈이 날 먼저 팔등거리 해버리고 내가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세.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흥보 마늘에 좋아라고. 흥보 마늘에 좋아라. 흥보 마늘에 좋아라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 좋구나. 영감이 엊그저께 병영길을 떠나누어 후원에다가 탄을 묻고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가오시라. 주야 축수로 빌었더니 매안이 막 보고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는 좋은데 어리시구나 절시구 어리시구 절시구 지와자 좋은데 이러고 감사가 또 있나

따끈따끈 따끈따끈 따끈.

0: 가져가 가져가라고 괴도 짝을 떨어 원하면 도로 수부 톡톡 탈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돌았다 돌아보면 돈도 돌아한 돌았다 돌아보면 쌀도 돌아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았다 돌아보면 돈도 돌아 하나가 돌았다 돌아보면 쌀도 돌아 돌았다 돌아보면 동살이 돌아 하나가
1: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여름철 땀을 한 바가지 흘린 후 보글보글 끓는 뜨거운 탕을 먹으며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1: 아, 시원하다.
0: 그 감탄사 안에는 몸속 뜨거운 기운을 더 뜨거운 것으로 다스려내고자 하는 오랜 이치가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시면 몸 안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스스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더 많이 분비하는데요. 그 땀이 증발하면서 몸속의 열도 바깥으로 함께 내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열, 치열이라는 건 참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부터 사방이 후텁지근한 한여름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습도가 워낙 높다 보니 몸에서 나온 땀이 미처 증발하지 못하고 피부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데요. 이럴 때 무작정 뜨거운 음식으로 땀을 내는 것은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의 정답에 갇히지 않고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춘향가 가운데 농부가에서 자진 농부가까지입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의 김청만입니다.

하면 우리 농부

상서 뒤유 여보시

한참 먹이더니만은 해가 슬푸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가로 해보던 것이었다. 두루둥 퉁퉁퉁 개갱매갱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춘향가 가운데 농부가에서 자진 농부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철 날씨가 너무 습하고 아침 대바람부터 더위가 텁텁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죠. 이럴 때는 예전 어른들 말씀만 믿고 삼계탕이나 매운탕 같은 음식만 고집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열치열은 잠시 내려두시고 차라리 투박하게 썬 오이나 토마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와사삭 베어무는 것이 몸에 열을 내리는데 훨씬 이롭다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나 비법도 항상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결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과 지치기 쉬운 계절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짚어보는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다채로운 문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풍경 소리 전해드리고요. 수요일에 만나는 정겨운 코너죠.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목을 적시던 그 시절부터 정수기에서 냉수가 콸콸 쏟아지는 요즘의 편리함까지 문물의 변화 속에 깃든 추억담을 도란도란 나눠보겠습니다. 자, 경풍년 변조 두고 듣고 오시죠. 대금의 임진옥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온전히 기록하고 풍성한 방송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추진해온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음원 시리즈 음반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음악들을 하나씩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조금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민요라고 하면 명창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오롯이 악기들의 소리로만 채워진 경기 민요 반주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창부 타령부터 도라지, 노들강변, 태평가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경기 민요의 반주 음악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특히 연주자들의 면면이 그야말로 국악계 별들의 무대입니다. 가야금의 김규자, 대금의 원한철, 해금의 이동훈, 아쟁의 윤서경, 피리 이호진, 그리고 장구의 남상일까지.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시대의 실력자들이 오직 반주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쟁쟁한 명인들의 반주에 맞춰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가슴 벅찬 일일까요?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소리꾼의 음성이 없어도 악기들이 주고받는 호흡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사가 비어있기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며 마음껏 상상하고 채워넣을 수 있는 여백이 더욱 넓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국악계 최고 명인들이 빚어내는 단단한 가락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김규자의 가야금, 원한철의 대금, 이동훈의 해금, 윤서경의 아쟁, 이호진의 피리, 그리고 남상일의 장구 연주로 듣습니다. 정선 아리랑입니다.

0: 악기들의 소리만으로 가득 찬 깊은 완성도가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김 기자의 가야금, 원한철의 대금, 이동훈의 해금, 윤서경의 아쟁, 이호진의 피리, 남상일의 장구 연주로 정선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특히 아쟁 소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잔향을 느끼셨을까요? 자,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여성 국극 견우와 직녀 중 이별과 상봉 대목입니다. 소리의 조영숙, 조창의 박수빈, 황지영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1: 나리야, 방울아.

0: 어머니,
1: 어머니,
0: 어머니,
2: 직녀,
3: 견우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이만 하늘나라로 돌아갈까 하옵니다.
2: 가지 마시오, 직녀 가지 말아요, 직녀.
0: 엄마,
1: 엄마, 가지 말래.

가자, 나리야, 방울아.

0: 식녀님, 왜 그리 서러워하시오?
1: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상에는 머물렀던 게요?
2: 하늘나라에는 없고 지상에만 있는 사랑 때문이었다오.
0: 사랑?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2: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오.
1: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2: 견우님.

어야라 차 어야라 차 어야라 차 차 어야라 차 어야라 차 어야라 차 어야라 차 차 어야라 차 어야라 차 어야라 차 어야라 차

듣거라. 그동안 내 너희들을 살펴보니 지상에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도 모질고 질기더란 말이냐.

0: 아이들과 같이 만나보도록 하여라.
1: 오, 광상제님, 은하수 양쪽에서 서로 얼굴만 마주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너무 가혹한 분부십니다요.
0: 그럼 참, 그날은 까치들이 모두 모여 오작교를 만들어 두도록 하여라.
2: 오, 광상제님, 황공 감격하오니.

여성 국극 견우와 직녀 중 이별과 상봉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조영숙, 조창의 박수빈, 황지영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여름철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 더더욱 몸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날씨가 더워지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평소보다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더운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찬 실내로 들어오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보는 습관이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 그 약에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 성분이 들어있다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어지럽다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서워서 혈압약을 마음대로 끊거나 줄이면 오히려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으니까요. 약 조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여름에는 저혈압도 조심해야 합니다. 더위로 혈관이 늘어나고 탈수까지 겹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어지럼이 낙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는 몸을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 물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지에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행지에서는 약을 빠뜨리기 쉽고 들뜬 마음에 무리하기도 쉽습니다. 평소 드시는 약은 조금 넉넉하게 챙겨가시고 너무 더운 곳에서 오래 있거나 과음하는 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관광지에서 무작정 많이 걷기보다는 평소에 70에서 80% 정도 조금 덜 무리하는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여름 심혈관 건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 자주 마시기, 혈압 자주 체크하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앞굿 내는 굿 듣습니다. 연주에 임실 필봉 농악보존회입니다.

임실 필봉농악보존회의 연주였습니다. 앞굿 내는 굿 들으셨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 곡 들으실 시간인데요. 준비한 곡은 부채춤 별곡입니다. 이생강 한국전통무용 음악연주단의 연주입니다.

1부 마무리곡 부채춤 별곡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이생강 한국전통무용 음악연주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추억 이야기가 들려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연주의 정수년 외 여러분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연주의 정수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이 한국 현대미술을 만나는 전시장으로 바뀝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국제공항 협력 전시를 마련했는데요. 한국의 신진 중견 작가 16명이 참여해서 미디어 아트와 대형 설치 작품 등 모두 29점을 선보입니다. 이 전시는 여름 휴가철과 9월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에 맞춰 한국의 주요 공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확장한 프로그램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자연의 순환과 변화, 여행과 이주, 작별의 의미를 담은 미디어 아트와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김포국제공항은 공항을 빛의 쉼터이자 정서적인 놀이터처럼 꾸몄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이용객들이 이동 동선에 맞춰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나는 방식으로 전시가 마련됩니다. 전시 기간은 공항마다 조금 다릅니다. 김포국제공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은 7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그리고 김해국제공항은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공항은 보통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바쁘게 지나가는 곳이지만 여행을 앞둔 설렘 속에서 만나는 현대 미술이 색다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천공 비행입니다. 연주의 플림 앙상블입니다.

천공비행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플림 앙상블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흥입니다. 이번 곡은요, 성금년 작곡의 15현 가야금 독주곡인데요. 제목처럼 곡 전체에 흥겨운 기운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산조의 경드름의 미녀의 맛을 더한 선율과 자진몰이, 휘몰이 장단이 어우러져 경쾌하고 힘찬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1악장에서는 든든하고 힘있는 멋을, 2악장에서는 더욱 빠르고 풍성한 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보경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흥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흥이었습니다. 연주의 김보경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요.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추억입니다. 연주의 김경아 외 여러분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장마철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유독 간절해지는 소박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끈한 수제비입니다. 1920년대부터 밥 대신 밀가루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하면서 수제비를 더 자주 먹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언제든 가볍게 끓여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 선배님들 기억 속 수제비는 조금은 애달프고 고생스러웠던 그 시절

보릿고개의 기억과도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리와 쌀을 수확하기 전 그 힘든 사이사이를 밀가루 수제비로 어렵게 넘기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제비가 아주 먼 옛날에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양반들의 별미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밀가루가 워낙 귀했던 조선시대 손으로 접어서 만든다는 뜻의 수접이라 불리던 수제비는 양반과 잔치상이나 올라가던 특별식이었다고 합니다. 밀이 귀한 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재료인 감자가루, 강냉이 가루, 메밀가루나 도토리 가루를 썼고 닭고기나 조개, 멸치로 뽀얗게 국물을 내서 애호박과 감자를 썰어 넣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려면 손에 물을 묻혀가며 얄팍하게 느리듯 뜯어 넣어야 하고요. 장국이 걸쭉해지지 않도록 센 불로 펄펄 끓여야만 매끈하고 쫄깃한 손맛이 살아난다고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제비는 밀가루 반죽을 툭툭 떼어 넣어서 쉽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참으로 손이 많이 가던 정성스러운 귀빈용 음식이었던 겁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두메산골 듣고 오시죠. 노래의 장사익입니다.

장사익의 노래였습니다. 두메산골 들으셨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양반들의 별미였던 수제비가 서민들의 흔한 끼니가 된 건 우리가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거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로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자 밀가루와 소금, 물, 그리고 간장이나 된장만 있으면 다른 재료 없이도 뚝딱 끓여낼 수 있었기에 수제비는 수많은 피난민과 빈민들의 눈물겨운 주식이 됐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장마로 수제민이 발생하면 밀가루 포대가 구호 식량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며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겨우 달래곤 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이 뜨끈한 수제비에 의지해 그 서러웠던 빈곤의 강을 건너온 셈인데요. 또 수제비는 여름철 우리 집 식탁의 별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여름날이면 어머니가 텃밭에서 따온 하지 감자와 호박을 숭숭 썰어놓고 끓여주시던 수제비, 때로는 멸치를 우려낸 하얀 국물, 또 때로는 푹 익은 신김치를 넣고 붉게 끓여내던 김치 수제비까지.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툇마루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고 후후 불며 먹던 기억. 소나기에 축축하게 젖었던 온몸이 뜨끈한 수제비 한 모금에 사르르 녹아내리곤 했습니다. 요즘은 한 그릇에 만 원이 훌쩍 넘는 번듯한 외식 메뉴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때의 수제비를 그리워하는 건 단지 맛 때문이 아닐 겁니다. 소박한 상에 둘러앉아 나누었던 정, 아마도 그때의 정이 종종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주민요, 가래가는 소리 듣고 오시죠. 소리의 강문희입니다.

0: 제주민요 가래가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강문희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영원한 손맛이자 인생의 추억이었던 수제비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비와 청산가자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가인의 노래입니다.
1: 나비야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너도 가자.

오늘 마무리 곡 나비와 청산가자였습니다. 노래의 절대가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문 외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같은 책도 읽을 때마다 밑줄 긋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문장이 어느 날은 마음에 남곤 하기 때문인데요. 책은 그대로인데 읽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책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같은 풍경도, 같은 하루도, 같은 사람도 마음이 달라지면 새롭게 읽히곤 합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 하지사부터 어떤 것이 비틀어졌는지 도무지 알바.

7월 6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고레아의 노래와 연주로 돈돌라리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같은 작품을 같은 뭐 TV 프로그램이나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이걸 N차 관람이라고도 하던데요. 한 서너 번, 서너 번 보는 것도 대단한데요. 많게는 뭐 수십 번씩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볼 때마다 무언가 다른 걸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배우들의 컨디션도 계속 달라지는 거고 무대 안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공연장 안은 똑같은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장까지 가는 길에 오늘처럼 비가 왔는지 좀 추웠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공연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봐도 봐도 재밌는 인생작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영화나 드라마, 연극, 뮤지컬, 책 뭐든지 좋습니다.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반복해서 본 여러분의 인생작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나눠주십시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홍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우락 페스티벌 오늘은 선우정아 그리고 최지혜 작곡가가 공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음악 한 곡씩 이렇게 엮어봤어요. 선우정아씨 오늘도 이 노래 부를 예정인데 비온다 앞서 들려드리고요. 이어드리는 곡은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 김보라의 노래로 너영나영입니다.

손우정아의 비온다에 이어서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 김보라의 노래로 너영 나영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많이 오더라고요. 또 비가 내릴 것처럼 찌뿌둥한 그런 날씨의 지역도 있는데요. 특히 비 많이 내린다고 한 중부지역 오늘 출근하실 때 좀 준비 많이 하고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한 은자씨, 신발과 바짓단이 다 젖을 정도로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막 출근하려 했어요. 아침부터 험난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다른 날보다 한 이런 날은 한 10분 정도 먼저 출발하면 훨씬 낫죠? 자, 오늘 아침에는 봐도 봐도 재밌는 인생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7146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어렸을 때 읽은 거하고 어른이 되고 나서 읽은 거 정말 느낌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역시나 그런 내용이십니다. 어른이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한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최근에 읽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문장에 밑줄을 긋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요. 사랑, 건강. 3508님, 제 인생작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입니다.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포근해지죠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잊고 살던 어린 시절의 그 뭐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드라마 속에 빼곡히 있습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오렌지 주스 통에다가 보리차 끓여가지고 마셨던 거. 그 어느 집가도 다 그렇게 했었는데. 4723님, 봐도 봐도 멋진 제 인생의 명작 일 포스티노. 이탈리아 남부 어느 섬의 풍경이 보이고요. 시인에게 편지를 전하는 집배원, 그 시인에게 자신이 첫눈에 반한 여인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시인은 그 집배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시로 전하는 길을 이끌어주던 영화. 1995년 이후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봐도 봐도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뭐 스토리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되게 그 진짜 이탈리아 시골 풍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 저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우체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서 봐야겠네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봐도 봐도 재밌는 인생작. 만화는 없을까요, 만화? 예. 불러도 불러도 계속 찾게 되는 노래,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샵 0302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어플리케이션 있는 거 아시죠? 스마트폰 앱 덩덕콩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백제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I have a dream 듣습니다.

응답하라 1997 OST 삽입곡이죠. 서인국, 정은지가 함께 부른 All For You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백제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I Have A Dream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봐도 봐도 재밌는 인생작 이야기 나누는데요. 특히나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계속 보잖아요. 그래도 재밌어하고 어떤 맛일까? 그런 생각했었는데요. 9103님, 제 인생작은 아닌데요. K-POP 데몬 헌터스 50번은 본것 같아요. 우리 집 꼬맹이가 좋아하거든요. 그전에는 겨울왕국을 100번쯤 봤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반복의 미학을 아나 봐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갓난 아기일 때도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까꿍, 또 까꿍 할 때마다 웃잖아요. 아이고, 참. 아, 9079님, 제 인생 만화는 빨강머리앤과 캔디인데요. 제가 몸이 좀 아파요. 아프고 나서는 애니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애니 건네는 말 중에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말기. 그건 포기한 거라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 아침 다들 출근 준비하시다가 멈칫하시겠는데요? 멋진 말입니다.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더 나쁘다. 무언가 항상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고 노력합시다. 예, 실망만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네, 멋진 말씀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9079님. 자, 이번에는 정민아의 노래와 연주로 주먹밥 듣습니다.

정민아의 노래 주먹밥에 이어서 친절한 은자씨님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신 이음밤 DJ 이세준의 7월 신곡 물결이 내리는 밤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좋네요.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도 향토미녀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오호.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충북 영동지방의 배틀노래였어요. 여기서 가랑비가 오면 연꽃으로 덮어주고, 굵은 비가 오면 연밥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땡땡비가 오면 연잎으로 덮어달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 드려요. 굵은 비보다 더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를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안개비, 2번

1번 가랑비, 3번 장대비, 4번 관리비. 아 진짜 PD님 이상한 거 자꾸 낑겨넣지 좀 마세요. 암튼 이 비는 빗줄기가 길고 굵어갖고 마치 긴 막대기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래요. 인제

0: 주옵소서.
1: 자, 가랑비 굵은 비보다 훨씬 더 세차게 쏟아지는 비, 창호 말대로 긴 막대기처럼 빗줄기가 쫙쫙쫙 세차게 내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안개비, 2번 가랑비, 3번 장대비, 4번 관리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와, 이거 쉽다. 나도 맞출 수 있겠다. 라고만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손끝으로 한번 문자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선물도 드리잖아요. 자, 백영춘, 최영숙 두 분의 소리로 장대장 타령 1장 듣습니다.

0: 옛날에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는고? 허니 저 농속에서 살았겄다.
1: 이끼 여보슈, 쥐새끼야, 사람이 어떻게 농속에서 산단 말이오?
0: 허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긴. 농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1: 뭐라,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오?
0: 옳지, 옳지. 헌데 이들 내외에게는 벼슬은 육조 판서를 지나 정승지에 갔으나
1: 시구.
0: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1: 그래서 백일정성이라도 드려볼 양으로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0: 백형춘, 최영숙 두 분의 소리로 장대장 타령 1장 듣고 왔습니다. 자, 청아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충북 영동지방의 배틀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그 속에 가려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굵은 비보다 더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를 뭐라고 부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4개요. 1번 안개비, 2번 가랑비, 3번 장대비, 4번 관리비까지 보기 드렸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953님 장대비입니다. 지금 비가 와도 하우스 작업은 쉴 수 없어요. 하고 있는데 습하니까 등줄기에 땀도 나고 그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뭐 문자 보내시면서 그래도 한숨 좀 돌리고 쉬시면서 땀도 좀 닦고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가 또 없으셔야 될 텐데요. 2888님도 작년 장마 장대비에 고향집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농사 생각하면 비가 반갑지만 또 고향집 생각하면 마냥 반갑지만은 않네요 하시면서 장대비로 정답 보내주셨고 또 3077님 이렇게 세찬 비 속에서도 저희 5남매를 위해서 밭일 하시던 저희 엄마 이 비를 볼 때면 하늘나라 계신 엄마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우리 엄마 눈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아서 제 눈시울도 붉어져 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머니 생각 한번 하시고 또 그리운 마음 뭐 못해드린 일들이 많이 떠올라서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도 이 비가 씻어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첫 사연 주신 1460님도 장대비로 보내셨고 3024님 역시 장대비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한 곳으로 모였는데요. 청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장대비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옛날에는 작달비라고도 불렀대요.
0: 작달비? 우와 우리 창호는 진짜 국악부터 우리말까지 정말 모르는 게 없네.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발음도 진짜 좋고 부럽다 창호야. 아 그나저나 오늘 비가 오락가락 하잖아. 창호도 우산 잘 챙기고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
1: 네. 한철이 삼촌도 장대비 내릴 땐 운전 조심하세요.
0: 그래 그럴게.
1: 암튼 인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88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8643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2819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3453님께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888-8643 2819-3453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0: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주.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라비던스, 그러니까 고영렬, 김바울, 존노, 황건아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보컬팀인데요. 이 라비던스의 흥타령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전라도 감사 내려갔네. 저 형님의 도화 뒤비고 행자 걸레질 떠나 삼세 열세는 독달세 삼위 원농사장세 형님의 늑골로 혼다 늘 올려오르 느끼고 경상도 보.

0: 옥판제천으로 한번 가주게 이홀려도 해마든 나오러지 일곱 가지야에서 치릉치릉 그네고 팔폭에 바지는 비바지 국민이 시려와서 못 입네 구름 속을 왕래고 아홉 사리가 찾아갔네 올라가니만 홀련 뱅기는 담뱅기 고이치게 홀려나 그때서부터 날인가 날이 형님은 화초지 화초저는 행마지 행마도 형님 그 삼이 삼월 보조이 늦었네 늦은 대로 해보지 사주놀개는 진놀개 어허고 나가지 그 형님은 오래비 오더니 보동 살쪘지 나오고 나오지 개구리가 나니 물라네 요구도 한진 돈두지 나오고 나가지 곱새 던지는 질재지 거랑거랑이 질급하니 질기설기는 백설기 욕되는 그 발재지 발톱 찌르는 욕되네 나하고 나가지 대매기는 그 굳이 구름 속으로 나왕낸가 그 가운데 진을 치네 꼭도 베기는 장재지 장구도 장단 늘어지네
1: 뒷장부리 만나볼리까 거불린 대로마 잡는가 전라도가 일제고 전라감사가 늘어진다 이전 친구는 절친구 지금이 좋지 나를 찾나 아이고 지야 고맙네 뒷장아 불리고 삼째는 무슨지 사물 부진이 늦부종 뒷장가 불리고 사째가 한 번 들어가 본다 뒷장가 앞만 봐도 늑골이 불리고 어째가 한 번 들어가 보지 뒷장가 불리고 오촌 송우가 단송우 문만 걸고마 잠자네 있잖아 불리고 육제라 한번 들어가 보자 육원을 쉴까 탕관을 써 있잖아 불리고 칠제라 한번 들어가 보자 치렁치렁 다리 운다 있잖아 이거 팔째라 한번 들어가 보자 팔푼 대신이 대송판이다 듣잖아 이거 굿째라 한번 들어가 보세 구십 먹은 노처녀가 시집을 못 가 한을 한다 듣잖아 불리고 장째가 한번 들어가 보자 장째 한 문은 무슨지 듣잖아 방글 한번 쳐보자 듣잖아 이게 왔나 저거 왔나 연지분은 자빠지고 댄지분은 서가지고 아 너무 지겨지고 죽놈은 바람지고 막 허연아 백반이 넘어간다
2: 이한철의 청우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김진광 어르신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강원도 삼척 사시랭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심심뿌리 정도의 이 놀이였다고 하죠 사실행이 네 제가 공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번기는 너무 길었고 겨울에 할 일은 없었고 뭐 SK 하이닉스는 뭐 이런 뭐 주식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놀이들이 많이 생겼고 이런 노래들의 놀이들의 노래가 또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음악 장르 중에 심포니 록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락인데요. 막 클래식의 그 스케일 큰 막 교향악단 막 그런 악단과 함께 연주하는 것 같은 락의 장점도 챙기고 클래식의 장점도 가지고 오는 그런 형식을 심포니 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사운드의 질감이.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Electric Light Orchestra 이에로의 음악인데요. 트와일라이트라는 음악입니다. 이 노래 딱 들어보면 진짜 스케일도 크고 끊임없이 상승합니다. 노래는 보통 도입부에서 살짝 상승하다가 전개부에서 뭔가 쭉 끌어올려서 후렴부에서 팡 터뜨리잖아요. 그럼 2절 가면 어떻게 됩니까? 2절은 다시 내려와야죠. 다시 또 밑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터뜨려야 되는데 이 노래는 분명히 내려오는 구간이 있긴 한데요. 멜로디는. 근데 기분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로켓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심포니 록의 가요 버전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그 노래가 딱 심포니 록의 장점을 잘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요 중에 한 곡입니다. 자, 밴드의 리더이자 작곡자이자 보컬리스트인 제프린의 탁월한 송라이팅이 돋보이고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거기에다가 클래식 악기죠. 바이올린 첼로인데요. 그냥 어쿠스틱 바이올린 첼로가 아니라 전자 바이올린, 전자 첼로를 이 팀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로의 트와일라이트 들어보죠.

네, 이에로의 트와일라이트 들려드렸는데요. 노래 끝날 때좀 얄궂게 끝나죠. 이 앨범이 이에로의 제프린이 진짜 클래식 작품에 뭔가 도전해보고 싶었나 봐요. 전체 수록곡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지점이 뚝 끊기고 다음 수록곡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시사평론가 조현정 씨 오시는 날인데요. 와 계셨을까요? 와 계실까요? 와 계십니다. 만나보죠.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출근하실 때 비 많이 왔죠?
1: 아, 그래서 네. 와 계실까요? 하는데 못 올 뻔했어요.
0: 아, 진짜요? 시간 딱 맞춰서 오셨는데.
1: 아, 네.
0: 그 너무... 사이에는 또 그런 조급함이 있었군요.
1: 예,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엉켜가지고 조금 오늘은 나서실 때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겠어요.
0: 맞아요.
1: 감안을.
0: 5분 10분이라도 네. 미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한 주 그리고 다가올 한 주 동안 우리가 얘기 나눌 그런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요즘 혐오 표현 이거 문제 많더라고요.
1: 네.
0: 그걸 학생들이 놀이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문화가 교육 현장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어제 그 광주제일고가 또 기자회견도 했고
0: 예.
1: 그 배재고가 광주를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죠.
0: 그렇죠.
1: 그래서 광주일고 쪽에서 배재고 학생들의 징계를 선처해달라라는 쪽으로 발표를 하는 걸로 했고 어쨌든 건 좀 봉합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뭐 잘 마무리되면 가장 좋은 건데 다만 한 가지 포인트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광주일고 학생들까지 또 굳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을 연출했어야 했을까? 좀 이거는 어른들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0: 그렇군요.
1: 좀 있거든요. 물론 뭐 마무리가 잘 되고 그러면 좋고 결국엔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거겠죠.
0: 그렇겠죠.
1: 예,
0: 네.
1: 교육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또 크게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이돌 그룹 멤버가
0: 예.
1: 콘텐츠 안에서 뭐 무서운 걸 보고서 무섭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0: 완전 무섭노 이렇게 했겠네요.
1: 예. 이게 근데 또 경상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또 쓰는 말이 또
0: 어미가
1: 다르잖아요.
0: 무섭나.
1: 네. 뭐 그게
0: 무섭데이.
1: 예. 그래서
0: 무서워라.
1: 되게 많네요.
0: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1: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지역말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뭐든지 이게 또 지역 방언에까지 뭐 일베네 아니네 이렇게 사상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또 일이 너무 억지다.
0: 그러네요.
1: 어린 아이돌 멤버한테 억지를 쓴다. 뭐 이게 근데 개인들이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혹은 어느 지역 말은 이렇다 뭐 의견을 서로 나누거나 얘기하는 건 좋은데 개인이나 국민들한테는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0: 예.
1: 근데 요 일을 키운 건 이제 정치권에서 일부 뭐라고 하기엔 한 명이긴 하지만
0: 네.
1: 이제 조국 전 대표죠.
0: 말을
1: 얹으면서 또 일이 커진 감이 있었습니다.
0: 아이고, 그러네요.
1: 그래서 개별 국민들이 공론의 장을 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좀 정치권도 가만히 있어줘야 될 때는 가만히
0: 그러네요.
1: 있어줘야 되는 것 같고
0: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요. 정치권으로까지 넘어오면
1: 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런 일베 코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신들만의 코드를 숨겨놓고 놀이하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0: 조롱하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해요, 내용이. 그래서 일베놀이의 하나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조금 들여다볼 문제점은 저는 언어를 지운다.
1: 언어를 지운다.
0: 예, 누군가가 쓰는, 뭐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단어를 못쓸 말처럼 만들어 버려서 빼앗아.
1: 비틀어가지고
0: 네,
1: 의미를.
0: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그 말과 그 제스처들이 점점 지워져 버리고 어떤 검증을 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쨌든 간 무분별한 혐오가 문제가 될 텐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제 그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한 혐오 역사 왜곡 표현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배재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긴급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접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89.3%에 달했습니다.
1: 10명 중 9명이네요.
0: 네. 그리고 학교별로 봤을 때는 중학교 교사가 이런 경험이 훨씬 많더라고요.
1: 그래요?
0: 90%가 훌쩍 넘고,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낮은 건 아니에요. 85% 다 넘어요.
1: 와, 이거 어떻게 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혐오 표현이 확산이 된 걸까요?
0: 이게 사실 학생들이 다 개개인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학생들은 결국에 만나보면 다 애들은
1: 예,
0: 애들이에요.
1: 아무 생각 없이 막 쓰게 되는 거죠? 재밌으니까
0: 그렇죠.
1: 이건가요?
0: 또래 집단의 유행, 그리고 예,
1: 이야,
0: 그런 건데,
1: 안타깝습니다.
0: 혐오 표현 유형을 또 보면은요,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 비극, 조롱을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89%로 최다였고요. 그 다음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혐오와 차별, 그 다음이 세대, 직업, 계층 비하, 다음으로 역사적 사건 왜곡, 희화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일단 90% 가까운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요. 교사들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네요.
0: 네, 그러니까 교사들도 이게 누구 하나 뭐 학생들이 비행 청소년이라 삐뚤어져서 나빠서 이게 아니라 혐오의 놀이화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향후 마련돼야 될 대책을 묻는 문항에는 학교 생활 규정에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교육적 조치의 근거를 명시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플랫폼의 혐오, 극단주의 콘텐츠 추천 책임 강화, 그 다음이 교육부 차원의 혐오 표현 대응과 표준 지도안을 보급해야 된다. 그 다음이 혐오 표현 대응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1: 필요하겠네요.
0: 어떤 책임을 강화하고 혐오 표현을 막을 수 있는 중앙적인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응했을 때 교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1: 그렇죠.
0: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요. 교사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은 게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 민원, 외부 공격 우려, 이렇게 원인을 꼽았습니다.
1: 네.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 진행됐네요. 이건 또
0: 네.
1: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0: 예, 이것도 전국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해서 1,63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1: 오호.
0: 학생의 81%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어요.
1: 예, 그래요.
0: 예, 잘못된 거라는 걸
1: 알고 있다는 거네요.
0: 알고 있죠.
1: 근데 교사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걸 다 들었으니까
0: 네.
1: 학생들이 널리 쓰고 있긴 한데 쓰는 학생들은 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네요.
0: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교육을 언급을 했어요.
1: 교육을.
0: 예, 역사 왜곡,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거,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는 수업,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1: 예.
0: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속 친구들이랑 붙어 있고 또래 집단이 되게 중요한 때잖아요. 이 나이
1: 그럼요,
0: 때는.
1: 그럼요, 그럼요.
0: 저야 어른이니까 뭐 누가 그러든 뭐 이러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혐오 표현 사용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문항도 있었는데 여기에 불편하지만 그냥

0: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러면은 왜 그런 소리를 내가 듣더라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예민하다고 할까 봐, 별거 아닌 걸로 보일까 봐,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그러네요. 이해도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헤쳐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0: 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접한대요. 그래서 뭐 외모, 성적, 가정환경, 지역, 말투를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일 많이 노출돼서 봤던
1: 보게
0: 걸로
1: 되고,
0: 나타났고, 또뭐 죽음, 비극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도 절반이 넘게 이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플랫폼도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순서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스스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게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해결책도 결국은 교육에 있다는 점 인상 깊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치료가 가능한데 폐쇄되면 이거 어떡해요?
0: 정말 이쪽에서는 그러면 병원
1: 큰일 나는
0: 가려면은,
1: 거잖아요.
0: 네. 전북대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4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김진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번아웃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김진규 교수가 누구냐면요, 2012년에 전북대 어린이병원 개원할 때 전주에 내려와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임신 23주 만에 태어난 초미숙아를 살려내기도 하고, 전북에서는 불가능했던 치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이 일할 의료진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일단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거의 끊겼고, 전문의들은 그나마 없는 전문의들 수도권으로 다 갔고요.
1: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잘안 하려고 하는군요.
0: 네, 그래서 이 김진규 교수가 48시간 연속 근무하고 주 100시간에 가까운 업무를 반복해야 됐던 거예요. 결국에 정신과에서 번아웃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1: 본인의 의지로는 더 이상 할수 없게 된 상황이시군요.
0: 네.
1: 병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진 보충하려는 노력 당연히 하겠죠.
0: 네. 급여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
1: 오.
0: 그래서 전북도하고 병원이
1: 예.
0: 연봉 6억에서 7억 원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1: 와, 엄청난.
0: 근데도 지원자가 안 나타났어요.
1: 그래요?
0: 이
1: 한 달에
0: 정도,
1: 월급 5천만 원, 6천만 원
0: 예,
1: 이런 데도요?
0: 이 정도 금액이면 갈만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뭐 정주 여건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
1: 너 일이
0: 또
1: 얼마나 힘들겠어요?
0: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면 한명 들어가면 둘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안간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생아 중환자실은 김 교수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딱두 명이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이야.
0: 그래서 근데 이제 김진규 교수가 건강상의 문제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정상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올해 전국 소아청소년과 1년차 전공의가 단 13명입니다.
1: 우와, 전국에서요?
0: 네.
1: 야, 너무 적다.
0: 이 사람들을 전국 다 각자 지자체 배치를 해도 모자란데, 13명 중에 8명이 서울대병원으로 몰렸고요. 그럼
1: 오호.
0: 남은 게 5명인데 배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소아과 전문의를 키울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줄어들잖아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출생아 수는 줄어들었지만, 이런 고위험 신생아 치료 수요, 그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거는 오히려 늘고 있대요. 예, 고령 임신이나 뭐 난임 시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조산아 비율도 늘어났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 전북에서 이 병원만이 아니라 여러 병원들이 그러면 신생아 진료를 우리가 통합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제안도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병원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 문제도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현실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진규 교수가 이제 남긴 말이, 본인은 이제 사직이 목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

0: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 김진규 교수 입장에서도 내 한 몸 이렇게 바쳐서 뭐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런 식으로 공론화 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브버그 이제 좀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갈색 여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러브버그는 징그럽긴 해도 해충은 아니라고 하던데 갈색 여치는 해를 끼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0: 더 강한 게 찾아왔습니다.
1: 아유, 더 센 거죠 역시나.
0: 이 갈색 여치가 최근에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과 외벽, 배관 주변에서 대거 출몰했습니다. 오호. 서울 부암산과 수락산 남양주 일대에서도 집 안까지 들어왔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죠.
1: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 소리 들었나요? 제가 진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곱등이거든요. 곱등이.
0: 네. 곱등이랑 닮았어요.
1: 곱등이처럼 생겼어요.
0: 네.
1: 와, 진짜.
0: 진짜 곱등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성충 기준으로 한 3-4cm 정도 되고 우리나라 자생곤충입니다. 네,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는 돌발 해충으로 분류가 되고요.
1: 해충이네요.
0: 네. 그리고 특히 턱힘이 되게 강해서 사람을 물 수도 있고요. 또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1: 와, 똑같은 곤충. 아, 정말.
0: 그래서 요 높이 오면 이제 뭐 가슴팍이나 얼굴에 뛰어들면은 이제
1: 깜짝 놀라고
0: 기겁을 하는 거죠.
1: 네, 물릴 수도 있고. 올해 갑자기 갈색 여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0: 원인이 아직 딱 명확하게 규명이 된 건 아닌데 전문가들은 역시나 기후변화가 원인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1: 예.
0: 왜 그러냐면은 이 갈색 여치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산란율이 증가하고요. 알이 2년 이상 휴면하는 특성 때문에 기후 조건이 만약에 딱딱딱 타이밍이 맞으면 한꺼번에 개체수가 확 불어나는 거죠.
1: 예.
0: 작년엔 없었는데
1: 갑자기?
0: 알이 2년 이상 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갈색여치가 그 북방계 곤충으로 분류가 되는데 덥고 습한 날씨에 취약하대요. 근데 올해가 봄부터 비교적 고온 건조한 봄이 쭉 이어졌고 장마철도 좀 늦어졌죠. 오늘 이제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장마철도 늦어진 감이 있고 그래서 갈색여치에게 좋은 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가로까지도 뭐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람 몸이나 물건에 붙어서 내려와가지고 어디선가 살아남고 알을 낳는다면 거기서도 이제 막 개체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갈색여치가 또 잡식성이래요.
1: 우와.
0: 그래가지고 사람이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있대요. 여러모로 강하고 비주얼도 강렬하고 턱 힘도 강렬하고 뛰어오르는 힘도 강렬하고
1: 먹성도 좋고.
0: 네. 그래서 지금은 뚜렷한 방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색여치를 혹시 발견하면 직접 뭐 잡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좀 피해서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한 가지 러브버그 이번엔 좀 덜 보셨죠?
1: 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0: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 때로 막
1: 맞아요.
0: 나오진 않아서
1: 낱낱의 개체들만 본 것 같아요.
0: 네, 선제적인 방역을 잘한 케이스인데요. 친환경 방제제를 또 살포를 했는데 그게 또 방제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하고 방제 타이밍도 중요했는데 타이밍도 잘 잡아내서 좀 올해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1: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음악인데요. 둘라밤이라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가 연주하는 우짜이 함께 들어보시죠.

0: 재즈와 록과 아시안 뮤직이 잘 버무려진 둘라밤의 노래였습니다. 우짜이 듣고 왔어요.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알알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올 6월은 이상하리만치 덜 덥다 싶었는데 7, 8월 극한의 폭염이 찾아온다는 소식 전해주십니다.
1: 네, 6월에 덜 덥다 덜 덥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들 하셨거든요.
0: 며칠 전에 송냉원이랑 밥을 먹는데
1: 네.
0: 아우 유럽 날씨,
1: 아.
0: 아우 유럽 날씨 막 이러더라고요. 덜 습하다고.
1: 네, 그래서 6월에 다들 막덜 덥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6월 말일에 주변에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말 하면 바로 더워진다. 7월 진짜
0: 말이 씨가
1: 네, 그럴
0: 된다.
1: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했는데
0: 했는데
1: 현실이 되었습니다.
0: 두둥.
1: 예, 일단은 6월 달에 그렇게 덜 덥게 느껴진 게 평균 습도가 작년보다 훨씬 낮았어요.
0: 오.
1: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장마 끝나는 7월 말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작년처럼 이중열돔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0: 우와.
1: 그 이중열돔, 이름만 들어도 무슨
0: 예.
1: 한증막처럼.

0: 더운데 이게 뜨거운 공기가 못 빠져나가고 지표면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1: 우와.
0: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동쪽 이제 산맥이 쭉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산을 넘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더 뜨거워지는 팬 현상이라고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1: 팬이요, 맞아요.
0: 네. 이렇게 되면은 체감 온도가 또 더 높아질 수 있고.
1: 예.
0: 그래서 우리 작년 여름 생각해 보면 어떤 지역은 막 낮에 40도까지 가는 지역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야, 이중열도면 현상. 이게 뭔가 말만 들어도
0: 네.
1: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네.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불 피워.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0: 숨 막혀요. 네.
1: 얼마 전에 유럽도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그때도 열도면 현상 얘기하던데요.
0: 네, 유럽도 지금 전에 없던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온열 질환자 속출하고 있고 에어컨 달아야 된다. 요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1: 예.
0: 여기 뭐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런 데서 오메가 블록 현상이라고 해서
1: 오메가 블록이요?
0: 네, 강한 고기압이 오랜 시간 머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을 했고요.
1: 예.
0: 네, 전체적으로 올해도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크게 줄어들고요. 바다 수온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전망을 뭐 다른 것들 뭐 열도미 뭐 없고 하더라도 작년 못지않은 폭염이 어쨌든 찾아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 네, 지금 장마도 잘 대비하고 무더위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건강관리 뭐 이런 것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Z세대에서 엄미세?
0: 네.
1: 엄미세요?
0: 네.
1: 엄마세도 아니고 엄미세네요.
0: 엄미세입니다.
1: 오, 이 무슨 말인데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0: 그러니까 엄미세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일상을 자주 공유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예요.
1: 오.
0: 요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어쨌든 요런 식으로 예. 붙여서 말하는 뭐 건데.
1: 네.
0: 엄미세라는 걸 많이
1: 엄미세.
0: 쓰고
1: 그러니까 찾아볼게요.
0: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뭐 마마보이도 있고 마마걸도 있고 그랬는데 요거하고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였다면
1: 예.
0: 엄미세는 나 이렇게 엄마하고 친해.
1: 네.
0: 오히려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문화에 가까운데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런 변화에는 젊은 세대의 좀 가치관이 반영돼 있다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가치관이 어떤?
0: 네. 예전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주류 소비량도 줄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막 나가고 누구 이렇게 뭐 넓은 인간관계, 나의 인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요즘은 다 필요 없어. 나는 나랑 가까운 사람 소수하고 깊게 지낼 거야.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1: 그리고 뭐 한 3, 4년 코로나 시기 지나오면서 더 이런 현상이 더
0: 그렇죠.
1: 깊어진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특히나 또 뭐 베스트 프렌드 이런 것도 좋지만 엄마라고 하면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유년기부터 다 봐온 그러면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훨씬 편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거일 텐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관계 만드는 거는 어쨌든 간 시간이 들고 감정 소모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주목하면서 엄마와 딸이 함께 참여하는 여행 프로그램 이런 뭐 엄미세 마케팅 해가지고
1: 오호.
0: 마케팅 전술에 또 등장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좀 주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저는 여행지 같은 데 가서 엄마와 함께 여행 온 딸, 아빠와 함께 여행 온 딸도 좀 본 적 있는데요.
0: 네네.
1: 보기 좋던데 전문가들은 약간의 우려도 표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0: 예, 물론 부모님이랑 가깝고 그렇게 하면서 겸사겸사 여행도 가고 효도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좋은 현상이죠.
1: 그렇죠.
0: 그런데 우려가 왜 나오냐면 가족이 사회와의 유일한 관계가 되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요게 성인이면 그래도 좀 그렇지만 청소년들 중에 요즘에 요런 사회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친구가 없는 경우 요즘 애들은 친구 없어도 괜찮대. 엄마랑 다니니까 자기 친구 없어도 괜찮다고 한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일

0: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내가 불확실하고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연습해야 되고 상처받는 관계를 기피하고 애초에 차단해버릴 수 있는 거죠.
1: 아, 예. 그러네요. 앞서서 말해주신 것처럼 엄마는 나를 잘 알고 네. 다 이해해주고 네. 다 받아주니까
0: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0: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나쁜 측면으로만 좀 보자면.
1: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관계 형성도 경험을 해야지 잘 생활할 수 있으니까.
0: 네. 아.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조금 다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1: 네, 보내드리면서 앙상블 신하위의 연주로 둥당둥당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 그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직 악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할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에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굿의 의미와 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선 동해안 별신 끝 굿도 보고 떡도 먹고가 펼쳐집니다. 제목부터 참 정겹죠? 이번 공연은 국가 무형유산인 동해안 별신굿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참여형 공연인데요. 이 동해안 별신굿은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던 공동체 의례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문굿과 부정굿, 성주굿, 뱃노래 등 동해안 별신굿의 대표적인 거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평생 굿판을 지켜온 전승자들과 젊은 연행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전통의 깊이는 살리면서도 오늘날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강릉 다노제 전수교육관에선 다노네, 다노세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다노제의 핵심 요소를 한편의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강릉 단오제의 전승자들이 직접 출연해 제례와 단오굿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 가면극인 관노 가면극까지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신을 맞이하는 의식부터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굿, 흥겨운 가면극, 그리고 신을 다시 보내드리는 등노래굿까지 이어지며 강릉 단오제가 품고 있는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통이 품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와 신명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는 언제나 설레는 에너지가 느껴지죠. 풋풋한 열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0: 먼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제26회 전통예술제전이 열립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미래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통예술의 멋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전교생이 함께하는 힘찬 삼도설장구를 비롯해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담은 승무, 그리고 창극 적벽대전까지 가, 무, 악, 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1에선 대구시립국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젊은 국악인의 밤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이름 그대로 젊은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가야금과 대금, 해금, 소금, 타악까지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협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질 우리 음악의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원과 대구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춤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이 오는 7월 16일과 1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혜원 신윤복의 회화 세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공연의 제목인 화찬은 전통 동양화에서 그림의 여백에 감상과 찬사를 담은 글을 덧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글 대신 춤으로 그림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하며 회화와 한국 춤이 서로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풀어낸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전통 회화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선, 그리고 한국 춤이 지닌 섬세한 표현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계절마다 운치 있는 서정을 찾아 즐길 줄 아는 낭만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3살 때의 어느 더운 날인데요. 더위를 식히는 8가지 일에 대해서 사언 8구의 한시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다산의 저술 여유당 전설을 보면 더위를 식히는 8가지를 쓴 사언 8구의 시 소서 8사가 나옵니다. 읽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청점혁기, 시원한 대자리 깔고 바둑두기, 서지상하, 서쪽 연못에 핀 연꽃 감상하기, 독림청선,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우일사운, 비오는 날 한시 짓기, 월야탁족, 달밤에 개울물에 발 담그기. 이 다산의 소서 8사 중에 몇 가지인데요. 읽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서늘해지는 듯합니다. 여기에 더욱 시원하게 해줄 음악을 더하면 좋을 듯한데요. 대금과 검은고로 연주하는 도들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황규일의 대금, 정대석의 검고 연주로 들려드립니다.